0: 건강관리, 안전관리 꼭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정보까지 가정경제 관련 모든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재무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2: 아, 네.
0: 예, 이병호 팀장 굉장히 오랜만에 뵙고 김미정 팀장님 오늘 저는 네. 처음 뵙고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여는 말에서는 자연의 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두 분은 어떤 자연 풍경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거 해봅시다. 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2: 바다.
0: 오. 그럼 김미정 팀장님이랑 강, 바다. 하나, 둘, 셋.
1: 강.
0: 바다. 아, 우린 안 맞네요.
1: 바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0: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그렇다면 김미정 팀장님은 어떤 자연 풍경을 제일 좋아하세요?
1: 저는 산을 좋아하고요.
0: 산?
1: 네. 나무가 우거진 산을 좋아하고.
0: 초록초록.
1: 네. 그래서 휴양림 같은 데 많이 가고. 계곡도 좋아하고요. 근데 바다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릴 때는 좀 좋아했었던 것 같긴 한데
0: 네.
1: 지금은 이상하게 산이 더 좋더라고요.
0: 어, 그러시군요. 네. 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병훈 팀장님은 그럼 뭐 바다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2: 그쵸.
0: 어떤 풍경?
2: 바다 뭐 수영은 이게 아니라 이제 네. 그 풍경 있잖아요. 바다 이렇게 막 이렇게 전형도 올 막
0: 네, 네. 맞아요.
2: 그런 거 보면 눈이 울컥하고 막
0: 어, 울컥하신다고요? 저 7개월 전에 네. 저랑 같이 방송하실 때 우리 천효준 PD님께서 지어주셨던 별명이 살짝 생각나는데 예, 언급하지 않을게요. 저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볼빨간 땡땡기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참여 안내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생방 시간은 물론이고 저희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상승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이 크게 오르며 석유류 물가는 24.7% 급등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농축수산물도 3.2% 올라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국산 소고기와 쌀, 달걀, 조기 등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먹거리 물가 부담도 커졌습니다. 서비스 물가 역시 개인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2.6% 상승했고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3.4% 올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한 만큼 그 영향은 시차를 두고 7월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월 수출은 10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수출 증가를 이끈 건 인공지능 AI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입은 반도체였고 월간 반도체 수출이 4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 호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생산시설 확충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창신 메모리 등 경쟁사들도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전자 용인산단 조기 추진 등을 통해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고요. 전문가들은 수출 세계 4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단순한 생산 확대를 넘어 차세대 메모리와 첨단 공정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에서 에어프라이어 사용이 늘면서 화재와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국립소방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 안전 사용 수칙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5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가정용 에어프라이어 관련 안전사고는 490건이었고 이 가운데 화재와 발열, 과열 사고가 170건으로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빈 바스켓에 종이 호일만 넣고 예열하지 말고 작동 중이나 직후에는 화상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또 열풍 배출구 주변은 막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가연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 함께해봤습니다.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BOBO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빰빰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안양이라고 합니다.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 오늘은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자녀 사랑을 보험으로 표현하지 마세요입니다.
0: 오, 네.
1: 네. 넘치는 자식 사랑을 혹시 보험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내 기준에서 가입한 보험,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0: 네.
1: 자녀의 기준에서 감당 가능할 수준으로 보험을 물려주려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지, 부모 자식 간 보험으로 인한 갈등 없이 자녀들에게 보험을 넘겨주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오늘도 역시나 현실 밀착형 주제네요. 혹시나 이, 아, 근데 보험, 제가 방송할 때 보험 수저라는 말도 많이 썼거든요. 네. 사실은 자녀들의 어떤 미래 준비를 네. 보험으로 든든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녀의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할 수준으로 적정선으로 좀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보험 갈등 없이 자녀들에게 보험 수저 만들어주는 꿀팁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3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자영업자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큰딸이랑 대학생 둘째 아들을 둔 엄마기도 한데요. 요즘 저희 집에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보험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부터 오랜 동창까지 보험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다녀가세요. 오셔서 뭐 매상도 올려주시고 하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보험을 하나 둘씩 가입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네 식구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 수십 개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장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보면 숨이 그냥 턱턱 막힙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요. 갓 취업한 첫째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1: 저기 딸, 너도 이제 번듯한 직장도 생겼고 돈도 벌잖아. 여기 네 이름으로 된 보험들 말이야. 이제 네가 좀 맡아서 내면 안 되겠니? 엄마 아빠도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이 식당 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
2: 제 보험료?
0: 딸?
2: 아니
0: 딸?
2: 다 들어오자는 거 하면서요. 나 이제 갓 취업한 신입사원이야. 학자금 대출까지 적금 조금 넣으면 생활비도 빠듯한데 한 달에 수십만 원 나가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0: 우리 딸 독감이니 목이 많이 쉬었다 얘.
1: 아 이거 너 이 다음에 아프면 그 병원비 걱정 없이 쓰라고 든 거지. 뭐 엄마 아빠 좋자고 들었겠니? 장사하느라고 니들한테 신경도 못 쓰고 못 챙겨준 게 미안해서 나중에 든든하게 물려주려고 엄마가 고기 불판 닦아가면서 유지한 거야.
2: 엄마 이게 정말 날 위한 거야? 단골 손님들 부탁으로 엄마 체면 때문에 들어준 거잖아. 아 진짜 이거 감당 못해. 당장 해지하든 난 몰라.
0: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목소리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 딸에는 자식들 위해서 기를 쓰고 유지해온 건데 아이한텐 그저 짐이었나 싶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고생하는 이 엄마 맘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해서 눈물도 났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해지하자니 그동안 부은 돈이 너무 아깝고요. 그렇다고 또 유지하자니 감당이 안 되네요. 전문가님

0: 네, 저희 집 보험은 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청취자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아, 이병헌 팀장님,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1: 지금 식은땀이 나고 있어요. 지금, 에어컨 틀었네요. 식은땀이.
0: 아, 우리 예쁜 따님 목소리를, 아유, 또 이렇게, 또 걸걸하게, 시원하게.
1: 변성기 왔나봐요, 따님.
0: 따님이요?
1: 네.
0: 아, 예. 예, 그런 걸로 정리를 하고, 우리 이제 진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식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가시겠어요. 뭐, 보험하시는 분들도 많고, 권유를 해주시다 보니까, 보험을 좀 과하게 들었다. 이런 고민 갖고 계신 사장님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2: 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보다 자영업자 종사원들이 이제,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0: 실제로,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뭐, 매장을 이제 운영하고 매일 이제 문을 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 특성상 오는 사람도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0: 그렇죠.
2: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거래처 관계 있는 분이나 단골 손님이나 동창들 이렇게 또 하나씩 권하다 보면 계속 또 보험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0: 네네.
2: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자영업자 종사자분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보험 가입한 건수가 굉장히 많으세요.
0: 우리 이번 청취자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상담해보면 많더라. 지인 부탁을 거절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계속 하게 되고,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하자니까 가정경제에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지금까지 돈을 넣었는데 해지하기 또 아깝다. 참 난감하시겠어요.
3: 네, 맞아요. 그 학연에 지연에 혈연에 뭐 각가지 이런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0: 죄송해요. 제가 지연이거든요.
3: 그러세요. 아, 강지원 아나운서님 맞으시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드시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보장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서로 믿고 맡긴다라는 이야기 표현을 해요. 그 우리가 또 친한 사이일수록 이런 것들을 또 제대로 꼼꼼하게 따져 묻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0: 맞아요.
3: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로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은 가입한 이후에도 보장 내용을 물어보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근데 왜 곤란하신지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입해둔 보험이 수십 개라고 하셨거든요. 뭐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내용을 좀 볼까요?
2: 네. 정말 그 상상 이상으로 정말 많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60대 초반인 부부의 보험만 20가지가 넘었고요.
0: 벌써 많네요.
2: 네, 그죠. 자녀분의 첫째 같은 경우 7건. 둘째는 5건으로 보험 가입되어 있었는데,
0: 예, 예.
2: 4인 가족 총 합산 보험 건수가 32건이에요.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상담한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보험이 많이 가입되지 몰랐다. 당황스러워 하셨고.
0: 건수가 몇 건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셨나요?
2: 한 15건, 20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몇 개가 가입된 대부분 모르세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네,
2: 건수가 20건 이상 네. 되면 정확히 개수를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즘에 뭐 가게 매출도 점점 들고 은퇴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많은 돈을 보험료를 세고 있었다니까 이제 두 분들이 너무 아까운 돈을 계속 이렇게 낭비하고 있었다라고
0: 네.
2: 좀 안타까워하면서 좀 놀라셨습니다.
0: 놀라셨겠어요.
2: 네.
0: 예.
3: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자면 62세 되신 남편분 앞으로 총 12건의 보험이 있는데요.
0: 네.
3: 종신보험에 건강보험, 뭐 각가지 상해보험까지 뭐 여러 종류의 보험들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었고요.
0: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담당하시는 설계사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가 잘 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0: 네.
3: 이제 최근에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이제 삐끗해서 병원을 좀 다니셨는데 보험금을 청구해 보니 실손보험 외에는 사실상 뭐 크게 혜택을 보신 게 없어서 좀 씁쓸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그렇게 보험 건수가 많았는데
3: 네.
0: 예.
3: 씁쓸하실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3: 그리고 또 이제 60세가 되신 아내분 역시나 총 8건의 보험. 뭐 역시나 종류가 많았고요.
0: 네.
3: 그렇게 하다 보니 부부의 보험만 120만 원을 납입
0: 아이고,
3: 중이고요.
0: 네.
3: 그리고 28살 된 큰 딸은 총 7건에 48만 원, 둘째는 5건에 39만 원, 4인 가족의 총 보험료가 무려 207만 원이었습니다.
0: 진짜 그 왜 사연 보내셨는지 왜 고민이 크셨는지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4인 가족인데 207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보험료가 다달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건 좀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큰딸이 또 취업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뭐 이제 사회초년생이잖아요. 근데 아까 큰딸만 해도 한 달에 48만 원, 5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건 부담이죠.
2: 그렇죠. 누가 뭐 좋아하겠어요. 이거 내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저축이라고만 하겠지만 사회초년 선생님 저축도 하고 직접

0: 돈을 또 이제 벌게 됐으니까 쓰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당연하죠.
0: 근데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50만 원 내라고 부모가 줬을 때 선뜻 응하기가 보통 네. 굉장히 어렵죠.
1: 갑자기 첫 월급 받았는데 네. 50만 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0: 그러니까 내 월급이 있죠. 50만 원 없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가입한 보험이 저축은 하나도 없고 다 소멸성인 보장성 보험들이었고
1: 네.
0: 결혼도 안 한 자녀 앞에 종신보험 같은 이런 사망보장에 대한 상품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중복되는 여러 건의 건강보험 그리고 자녀 앞날에 이런 보험이 걸림돌이 될 뿐이죠.
1: 예.
0: 그래서 갖고 있는 보험 중에 실손 건강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만 남겨놓고 총 6건, 총 16만 원 정도의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다고 정부를 했습니다.
1: 아,
0: 3건만 납입 냅두고 예.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1: 3건, 총 16만 원, 보험료 3분의 1로 네. 뭐 한 달에 이제 16만 원 정도면 사회 초년생들도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니까요. 그 이런 케이스가 이제 있을 법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고 본인 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인되고 나니 부모님 기준으로 가입해둔 보험들을 이렇게 물려주시면 자녀가 그걸 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중간에 해지하고 이런 경우 많을 것 같은데.
2: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48만 원이라는 보험료도 부담스러운 거 맞지만 자녀들의 의사를 묻고 가입을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1: 그러니까
2: 그래서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큰 따님도 같이 상담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하고 뭐 어떤 보장이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안내를 좀 했고요.
1: 네.
2: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생겼
1: 네.
2: 그 소득 대비해서 적정 수준 이내로만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 지금 급여 대비해서 적정 수준 내로 가입을 해야 한다. 내 급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0: 네, 물론 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제 보장을 받기 위한 보장성 보험료는 월 소득의 8% 이내가 적정하다.
1: 8% 네,
0: 미혼들
1: 이내.
0: 미혼들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첫째 따님의 경우는 20만 원 넘지 않는 수준의 보험이 적정하고요.
1: 네.
0: 앞으로 또 결혼하게 되면 그때 또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우자
1: 네.
0: 보험도 있을 거니까
1: 예.
0: 협의해서 추가로 그때 필요한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지 지금부터 무리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가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 올라간다면 보험을 또 추가할 수 있는 거니까
1: 예, 그렇죠.
0: 이렇게 준비하시는 건지 맞습니다.
1: 네, 우리 두 팀장님 정말 현명하십니다. 또 따님까지 함께 상담을 해주신
2: 네.
1: 것이 진짜 신의 한 수가 됐던 것 같고 둘째 아드님도 있었어요.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2: 네.
1: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2: 둘째 자녀는 일단 지금 당장은 본인이 이제 보험료를 부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 감당이 가능하신 수준으로 앞으로 한 3, 4년간 더 납입을 좀 해주고요.
1: 네.
2: 자연스럽게 넘겨줄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 두 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잘 구성해서 한 달에 14만 원의 보험료만 납입을 하실 수 있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섯 건의 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암보험도 좀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뭐 건강보험 뭐 각가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자녀의 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입할 필요 없어요.
1: 예.
2: 우리가 종합보험 형태로 해서 그 한 가지 보험에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뭐 진단, 수술, 입원 여러 가지 치료비 특약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중복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 예, 그렇겠네요. 그 지금 자녀분들 보험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쭉 설명해 주셨는데 사회 초년생인 첫째 따님 보험료 16만 원으로 절감하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주셨고 둘째 아들도 이제 14만 원 정도 부모님이 몇 년간 더 이 그 유지해 주시기에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금액선으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0: 네,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 많은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갈등이 좀 많은데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주다가 자녀가 성인이 돼서 뭐 소득이 생겨서 넘기는 과정이 있어요.
1: 그런데
0: 네. 부담스러운 보험료도 문제지만 본인들 스스로 인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쨌든 자녀 모르게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미성년 때는 이제 자녀 동의 없이
1: 그렇겠죠.
0: 보험 가입이 되니까
1: 네.
0: 그래서 그런 보험을 줬을 때 대부분 가져가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일반적으로
1: 네.
0: 왜냐하면 젊었을 때 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1: 네.
0: 괜히 지출 나가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보험을 물려주라고 고민하시는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결과보다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두고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1: 네, 이렇게 뭐 같이 상담을 받아보신다든가.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녀한테 주기 전에 그렇죠. 상담을 받고 예. 부모 원래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자녀분들이.
1: 그리고 특히 또 예, 그죠? 그 나이에는.
0: 네네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는 똑똑해가지고 본인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직접 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 없이 넘겨주기보다는 전문가랑 같이 상담 받고 이해시키고 나서 이제 갖고 가는 게 낫다, 주는 게 낫다라는
1: 맞아요.
0: 말이죠.
1: 네, 본인 의사로 본인 월급을 다달이 조금 떼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 이게 이해가 되면 네. 또 잘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녀 보험은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부부의 보험 120만 원씩이나 나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2: 네, 우리 사연자님 남편분이 거의 30년간 장사를 하셨어요. 이 네. 동네 또 토박이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지인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와이프 몰래도 가입을 한 것도 많고.
1: 저런.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2: 네. 그런 건들도 상당히 많았고 특히나 뭐 상해보장도 중복적으로 뭐 여러 건이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냉장고에 이미 먹을 게 가득 차여 있는데 또 장을 보고서는 거기다 또 꽉꽉 밀어넣어서 채워넣는 격이거든요.
1: 네.
2: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 먹지 못하고
1: 썩거나
2: 맞아요.
1: 예, 버리는 게 못 견디고 터져나가거나 네,
2: 맞아요.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1: 아, 그러십니까?
2: 한번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맞아요. 이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중복되는 보장들을 좀 과감하게 줄이고 우리가 실손이 가장 기본이니까 실손보험에 건강보험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60세이시고 자녀가 둘이라도 지금 자녀가 간병을 해주는 시대는 아니에요.
1: 맞아요.
2: 그렇다 보니까 간병인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총 5건의 보험으로 줄여서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드렸고요.
1: 네.
2: 총 32만 원의 보험료를 내도록 좀 조정을 했는데 네. 이제 그중에 한 건이 이제 과거에 가입을 하신 거라서 3년 정도 납입을 하시면 납입이 끝나요.
1: 예.
2: 그렇게 되면 65세가 되면 보험료는 총 20만 원대 후반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1: 더 줄어드는군요.
0: 네. 네, 아내분 역시도 그 암에 대한 관용 때문에 암보험을 이제 많이 가입하셨는데
1: 네.
0: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암에 대한 고액 치료비 보장만 일부 보충을 하고 최근에 가입한 CI종신보험을 정리하는 곳으로 해서 총 2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1: 예.
0: 다행스럽게도 납입이 거의 끝나는 암보험 유지를 해서 뭐 걱정을 좀 없는 부분, 암 가족력에 대한 부분은 걱정 없게 좀 해결해드렸습니다.
1: 네.
0: 뭐 아내분 역시 65세가 되면 납입이 완료된 건들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는 부부합산 월 보험료가 46만 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둘째 자녀도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본인이 소득이 생기면 보험을 가져가겠죠.
1: 네.
0: 그러면 이제 두 부부가 내는 보험료가 이제 줄어들겠죠. 뭐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점점 보험료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1: 네. 원래는 120만 원씩이나 나가고 있었는데 부부 보험료가 우선은 1차적으로 두 분 합산해서 32만 원, 25만 원, 57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또 65세가 되면 아까 46만 원 또 더 줄어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2: 네.
1: 진짜 보험료 다이어트가 제대로 됐군요.
2: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보험은 1, 2년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1, 2년 내고 끝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지 않겠어요?
1: 네, 어떻게든 감당해보자.
2: 네, 감당을 해보자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1: 네.
2: 그래서 보험을 점점 늘려가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데요. 물론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만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혹시 우리 집에 이상하게 돈이 계속 줄줄 새고 있다. 혹시 그 이유가 보험 때문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1: 맞습니다. 근데요. 아까 방송 전에 잠깐 말씀 들어보니 보험료는 200만 원 넘게 내고 계시면서 정작 연금 준비를 또 안 해두셨었다고.
0: 네, 맞습니다. 연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뭐 퇴직금이라든가 퇴직연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없죠.
0: 네, 거기에 대부분 뭐 국민연금 얼마 납입 중이세요 하면 최저로 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 예.
0: 근데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직장인도 적은 직장인보다 적은 데다 퇴직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더 잘 준비하셔야 되는 직업군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2: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인과 자영업 종사자가 월 소득이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 네.
2: 그러면 직장인의 경우는 실수령 금액이 더 적습니다. 우리가 세후 세전 이런 표현하잖아요.
1: 네네.
2: 대신에 4대 보험료가 차감돼서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2: 그런데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에요.
1: 그렇죠.
2: 그렇다 보니 국민건강보험 또한 지역가입자 그래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셈이에요. 결국은 월 소득이 같다 하더라도 자영업 종사자가 세금 지출도 더 많고 그리고 이제 별도의 퇴직연금이 쌓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은퇴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공무원들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1: 네.
2: 왜 부러워할까요?
1: 안정적이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어서?
2: 네, 맞아요. 은퇴 이후에 소위 말해 따박따박 연금이 나오고 네. 또 그 연금을 이번 달에 다 써도 다음 달에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러워하는 건데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실수령 금액이 직장인들보다 더 적어요. 그만큼 공무원 연금을 더 많이 쌓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일하는 기간 동안 직장인보다 더 많은 연금을 쌓게 되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 연금액이 더 많은 겁니다.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좀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좀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개인연금 준비가 너무너무 필수다. 그렇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보통 자영업자 퇴직 이후에 연금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1: 네.
0: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언제까지나 건강하실 네, 것
0: 네,
1: 같고.
0: 그죠. 뭐, 네. 여쭤보면 70세까지 할 수 있다, 네. 뭐 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사람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0: 결과적으로 많이 쌓여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공무원 연금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 직장인들보다는 보통 자영업자분들이 내 소득의 20에서 30%는 연금으로 빼놔야 돼요. 연금으로 저축해놔야지 기존의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빼놓으신 게 좋고
1: 네.
0: 또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보험만 많이 가입하다가 일을 또 그만두게 되는 또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연자님의 경우는 이제 보험을 줄이고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준비하지 못한 노후 자금을 남은 기간 동안 꼭 마련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준비해드렸습니다.
1: 실제로 저희 50, 60대 청취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 지금 제가 50대인데 60대인데 지금 연금 준비해도 이거 늦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2: 네, 네.
1: 청취자분 경우는 어떠셨나요?
2: 네, 맞아요. 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제 와서 준비한들 효율적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2: 예를 들어 70세에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30년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1: 네.
2: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순간 소위 말해 그마저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1: 그건
2: 돼요.
1: 그건마저도 네. 아예 없는 거다.
2: 그게 더 암담한 거죠.
1: 예.
2: 네. 그래서 이 개인연금은 사실 장시간 모아야지 효율이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10년 이상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매월 매월 따박따박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1: 네.
2: 네, 사연자님 부부가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불입하는 월 적립식 연금을 일단 준비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간 이제 장사하시면서 비상자금으로 모아두신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일시납연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은 좀 부족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연금 액수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매달 내는 월 적립식 연금하고 또 일시금으로 5천만 원 넣는 그 연금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좀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 대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또 효율적으로 준비를 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요즘은 그 최저보증 이율이 높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적게는 5%, 많게는 8% 최저보증 이율을 주는 그 연금 상품들이 많습니다.
1: 네.
0: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매년 8% 정도 내 돈을 불려가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서 연금을 만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1: 네.
0: 5년간 8%씩 불린다 해도 남은 시간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그러시겠고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준비해 주시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과해지면 오히려 내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좀 다시 한번 느꼈고요. 특히나 자녀한테 보험을 넘겨주려고 할 때는 부모님의 기준만 세워서 이걸 정하기보다는 자녀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에 맞게끔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이시라면 또 보험만큼이나 은퇴 이후에 내 노후의 삶을 위한 개인연금도 꼭 함께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서는 연금 설계하기 힘들다. 또 보험 점검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역시 오늘 방송 사연에서도 우리 두 팀장님들이 아주 멋진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쓸데없는 보험, 중복 보장, 아, 이런 과도한 보험료 두 분이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어가니 가니 중복 보장반이 왜 이제 간 거니? 왜 본인이 창피하세요? 아닙니다. 밖에서 왜 우리 황정우 PD님 왜 저를 왜 욕하시, 왜 그러시는 거죠? 예. 왜 그럴까? 컨칠 거고요. 오가니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업무를 시작해보기 전에 잠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실시간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려요. 3459님 역시 갓지연입니다. 오, 강지연인데 또 갓지연이 이렇게 받침만 하나 바꿨는데 참 기분이 괜찮네요. 반가 반가요. 삼전 닉스가 떨어져서 우울한데 위안이 됩니다. 지연님 때문에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셨거든요. 예, 참... 그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참 조심스러운데 삼전닉스 뭐 19% 급락했다 이 소식 다들 뭐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제가 힘이 되었다니 이건 정말 큰 힘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 아 이건 정말 대단한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아 진짜 최고의 칭찬이네요. 3459님 예 아 뭐 이렇게 뭐 또 저를 뭐 격려차 예, 좋은 말씀 예,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좀 웃으실 수 있게끔 제가 더 좀 애써 보겠습니다. 0962님 와 그간 잘 계셨는지요? 강지연 진행자님 목소리 다시 들으니 정말 좋네요. 톡톡 튀는 추임새 에너지 충전 산소 같은 방송 응원해요. 개인적으로 TBS 정상화 꼭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라고 또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자, 이 오늘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로 만나볼 민원도 저 조금 전에 또 실시간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2222번께서 남겨주셨고 76세 남성이시래요. 70대엔 거의 모든 분들이 간병비에 신경을 쓰는데 간병비 보험 가입할 때 고려할 점들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민원 주셨네요.
1: 그 간병인 보험 들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내가 간병인 사용할 때 보험사에도 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있고 금전적으로 아니면 이제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0: 네.
1: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보통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원받는 금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0: 네.
1: 그리고 76세시면 굳이 뭐 비갱신 이런 상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험료 비싸니까 10년, 15년 갱신도 괜찮거든요.
0: 네.
1: 그런 식으로 좀 가입을 하시고 간병비로 사람이 간병인으로 지원 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사람으로서 이제 지원받는 그런 상품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돈보다는 네, 사람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쪽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아,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방송 마치고 또 저희가 직접 전문가분들 전화 드려서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입니다. 2514님. 저는 최근에 자궁에 물혹이 생겨서 검사와 치료를 받다가 의사 권유로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단순 물혹이라는 설명을 들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청구를 하니 자궁질환 부담보가 설정돼 있어 수술비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입 당시에 부담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나지가 않아 당황스러운데요. 부담보는 어떤 뜻인지 자궁 관련 수술비를 못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고민 민원 보내주셨어요. 먼저 부담보가 무슨 뜻이냐 이 질문부터 해결해 볼까요?
2: 네,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어느 특정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겠다라는 보험사와의 약정입니다.
0: 네.
2: 즉 담보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부담보라는 뜻이죠.
0: 부담보.
2: 네. 예.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과거의 병원 치료력을 이제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리고 심사를 진행한 후에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0: 그렇죠.
2: 치료력이 이제 최근에 좀 근접하거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험사에서는 부담보로 가입 가능하다라는 심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0: 네.
2: 물론 이제 가입자가 동의하게 되면 이렇게 부담보로 보험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0: 그러니까 그 보험사에서 심사 결과 이 부위는 부담보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고지를 하고 그걸 가입하는 네. 가입자가 동의를 했을 때 무조건 알리긴 한다는 얘기네요.
2: 네,
0: 가입자에게
2: 네, 네.
0: 가입을 하시면 이 부분이 부담보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부담보로 약정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부위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2: 네, 네.
0: 그러면 그 소비자가 결정할 때 대부분 보험 가입 안 한다고 하지 않아요?
1: 꼭 그렇진 않고요. 과거 치료력이라든가 건강한 가입자에 따라서 이제 저렴하게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가입자의 병력 사항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도 있고 할증된다는 거는 보험료를 남들보다 높게 책정돼서 가입을 한다는 방법이 있고
0: 네.
1: 부담보 가입이라는 거는 특정 부위에 보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반 건강체가 아닌 유병자 보험을 단계적으로 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사연자님의 경우는 유병자 유형의 간편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자궁 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험료는 20에서 30%가 더 비쌌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가입자의 선택을 열어두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무조건 부담보, 무조건 할증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병력에 따라서 간편보험을 택할 수도 있고 부담보 상품을 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선택사항이 좀 많습니다. 가입을 할 때.
0: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1: 선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이 시간 함께 해볼게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 바밤.
2: 네.
0: 아, 처음 들으셨죠?
2: 당황해가지고.
0: 아니, 보통 그것도 모르냐라고 구박을 할 때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네. 하진 않잖아.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네. 하잖아요.
2: 네. 네. 그것도 모르냐?
0: 네. 훌륭하십니다.
2: 네,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과거 치료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유병자 보험에만 가입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제가 어제도 느꼈는데요. 오랜만에 복귀했다고 다들 뭔가 이 보너스 같은 그런 그 이 문제를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잘해주실지는 좀 지켜봐야겠고.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몇 가지 옵션에서 유리한 거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다. X. 유후 야후.
2: 네. 맞습니다. 정답은 X인데요. 과거에 치료력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2: 왜냐하면 이 치료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사전에 이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일반 보험의 기준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보험료의 일부 할증이나
0: 네네.
2: 부위에 따르는 부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애초에 보험료는 다소 비싸지만 부담보 없이 보장이 가능한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이걸 선택을 하는 것이죠.
0: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어려운 결정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부담보를 생각해보면 내가 어딘가 보장을 못 받는다. 심지어 좀 안 좋은 부위일 거 아니에요.
2: 네.
0: 그 부위를 보장을 못 받는다 생각하면 그건 또 싫고. 그렇다고 보험료를 많이 내자니 또 그것도 싫을 것 같고. 어떡합니까?
1: 네. 그래서 보험은 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할지 뭐 전문가 또 상담을 받고 왜냐면 또 기존에 또 가입한 보험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하나도 없는 경우는 대부분 드무니까.
0: 그렇죠.
1: 근데 그거에 맞게끔 뭐 설정하면 되고 그리고 부담보는 또 기간이 설정되거든요. 과거 병력이 언제 발병이 됐는지에 따라서 2년 부담보가 생길 수도 있고 1년 부담보가 생길 수도 있고.
0: 아, 부담보가 붙었다고 그게 영원히 가는 건 또 아니고요?
1: 네. 그리고 또 그 기간만 지나면 바로 보장해 주거든요.
0: 네.
1: 근데 또 어떤 상황은 또 전기간 부담보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0: 그런 경우도 있고.
1: 네. 그런 거는 대부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0: 예.
1: 부담보 약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큽니다.
0: 네.
2: 근데 이제 부담보 기간이 좀 짧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보험으로 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꼭 유병자 보험보다는 부담보 가입을 선택을 하는 게 어쩌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분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듯이 내 상황에 가장 맞게 나에게 가장 유리하게 그렇게 좀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유병자 보험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요즘은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일반인이 보험을 정확히 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품들이 매달 이렇게 막 변형이 되고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가지고
0: 네.
1: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또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에 또 많은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뭐 5년 이내 예전에는 5년 이내만 고지해서 보험 가입했는데 요즘에는 10년 이내 수술 입원력을 보고 나서 또 할인이 되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0: 네.
1: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 보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험을 선택해야만 이제 보험료도 저렴하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겠네요. 어쨌든 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해도 진짜 고려할 부분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좀 보험을 가입해보고자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할 만한 전반적인 꿀팁 좀 주실 수 없을까요?
2: 네. 내가 혹시 이제 과거에 치료력이 있다라고 해서 일반 보험으로 할증을 하는 게 낫다 아니면 부담보가 낫다 이거는 사실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0: 네.
2: 그리고 이제 간편보험이 무조건 뭐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내 상황에 맞게 뭐 할증이 나을지 부담보가 나을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간혹 이제 일반 보험보다 간편보험의 특약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요.
0: 네.
2: 그리고 고지혈, 뭐 당뇨,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보험료를 할인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래서 사실 보험이 어려워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나의 상황에 맞게 그 보험들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전문가 네.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 혹시 필요하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또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사항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8762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단기납 종신보험을 알아보다가 지인이 달러보험을 한번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달러로 납입하다 보니까 환율이 안 좋으면 보험료가 오르는 건가요? 오, 달러보험의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1: 네, 달러보험 말 그대로 이제 나중에 달러로 이제 받는 보험인데 그니까 이거는 단기납 종신은 저축보험이라고 이제 저축보험으로 이제 오인해서 이제 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보통 달러 보험은 이제 보통 가입을 하면 내가 10년 됐을 때 20에서 30% 이자를 줘요. 근데 달러의 환차익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예를 들어서 좀 높은 상황이면 내가 더 많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0: 네.
1: 만약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고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납입할 때 달러가 높은 상황이면 원화 고정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뭐 20만 원, 30만 원으로 그대로 가요.
0: 네.
1: 대신에 달러 금액을 적게 사는 거고 만약에 달러 고정을 했을 경우에는 달러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 내가 보험료가 또 인상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0: 예.
1: 근데 그건 가입할 때 달러 고정인지 원화 고정인지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고
0: 예.
1: 나중에 10년 뒤에 달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가입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가입을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0: 네. 네.
1: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보고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0: 네. 자, 그리고 8436님입니다. 뇌경색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혈전용해치료비 보험을 준비해두면 좋다고 해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또 들어두면 좋을 담보 같은 거 있을까요?
2: 일단은 뇌경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뇌혈관질환 진단비 혹은 뇌졸중 진단비 이런 것들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0: 네.
2: 이 말씀하신 혈전용해 치료비라는 특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세트로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로 들면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요즘은 뇌혈관 관련된 치료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2: 치료비 특약.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수술을 하던 뭐 입원을 하던 뭐 이런 혈전용해 치료를 하던 이런 치료비들을 조금 더 폭넓게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
0: 네.
2: 보험사마다 약간 지급하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발생돼야만 지급하는 그런 보험사도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이제 세부적인 약관의 내용을 좀 잘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0: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주고 계신데요.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이병호 팀장님.
1: 네, 그 첫 사례처럼 내 보험이 가입 그 가족 보험 건수가 20건이 넘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꼭 점검을 꼭 오늘 가셔서 우리 가족의 보험 건수가 몇 개인지 자동이체 내역 확인해 보시고
0: 그거부터 좀 세어보시고
1: 네, 세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김미정 팀장님.
2: 네,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네.
2: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보험 갈등 없이 넘겨주시려면 저희 머니특별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 없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호 김미정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참 이 따뜻한 응원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또 한 통이 도착했는데 3067님 머니특별시 안방마님이 복귀하셨군요. 강지연 하나님 휴식은 잘 취하고 오신 거죠? 안 계신 동안 많이 보고 싶었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TBS 진행자분들과 제작진분들 덕분에 저도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고 있네요. TBS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늘 응원합니다. 아, 이 정상화를 당연히 이 저희 구성원들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솔직히 조금 멀게 느껴지는 예 그런 감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계속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고요. 청취자분들만 있다면 저희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들려드리고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 놓치신 내용 있다면 내일 오전 9시 또 재방송도 알고 계시죠.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1시 9시 머니 특별시 강지연이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4: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5: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4: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5: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4: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5: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4: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TBS 교통정보
7: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내 수도권 구간에 돌발 상황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하기분기점 부근 4차로에는 화물차 사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송내 부근 3차로에는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주변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장수에서 송내 사이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울 시내 구간입니다. 서초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뒤로 속도 줄어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달래 내에서 반포 사이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월계 1교까지 또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밀립니다.

임준호의 폭송. 함춘호의 폭송 담당 PD 김현우입니다.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아침이네요. 얼마 전 마트에 갔는데 반가운 얼굴을 봤습니다. 어릴 적 학교 앞 문방구에서 용돈을 털어 사 먹던 간식들이 한 곳에 모여 이렇게 진열이 쫙 되어 있더라고요. 포장도 비슷하고 이름도 그대로인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가격표입니다. 가격표. 야, 이거 예전엔 50원도 안 했는데 그리고 20원짜리도 있고. 야, 나 어릴 때는 이거 100원이면 정말 넉넉하게 사 먹었는데. 뭐 이런 말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시절엔 동전 몇 개만 있어도 친구들과 웃으면서 나눠 먹을 수 있었죠. 이번 주말엔 이런 추억의 옛날 과자 몇 개 사놓고 아무 생각 없이 참으시면 좋겠다 싶더군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도 해야 할 일 많겠지만 마음이라도 잠깐 어린 시절처럼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특별한 걸안 했는데도 낄낄거리고 막 재밌게 잘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오프닝에서 이제 추억의 과자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뭐 기억나시는 과자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뭐 예전엔 사실 기억나는 게 요런 부류들의 과자를 뭐 불량식품 이렇게 또 이야기들도 해서 제 기억으로는 어른들이 이거 못 먹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하지만 뭐 10원, 20원으로도 막 사먹고 이래서, 맛있게 먹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쫀득이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에도 나왔었죠. 뭐 삼각형, 뭐 우산 모양, 십자가 모양, 더하기 모양, 별표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직접 이렇게 국자로 요렇게 해가지고, 해 먹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로 시작하는, 과자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그, 달 탐사선 하는 그 이름 똑같은 거 있잖아요. 세 글자짜리. 요것도 있고. 저는 이제 문방구에서 뽑기 많이 했습니다. 남자애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행성이죠. 사행성. 그죠? 얼마 내고, 1번부터 이렇게 크게 한100몇 번까지 있는 거, 그 종이 하나 뜯어가지고 그 안에 일종의 경품이 있는 거잖아요. 뭐몇 등,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옆으로 살짝 보면 틈새로 이 숫자가 뭔지 애들 몰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주인 아저씨가 이제 막 야단치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걸리면 뭐 학용품 같은 거 있기도 했었던 것 같고, 아니면 뭐그 문방구에서 파는 좀 전에 이런 과자들 이런 거를 몇개뭐또 주기도 하고 참 그런 거 받으면 참 기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동네 근처에도 이 옛날 과자들 세계 과자들 파는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 보면 옛날 과자도 다 있더라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과자 이런 거좀몇 봉지 사서 주말에 좀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함춘의 폭송 담당 PD 김현우 PD입니다. 지금 함디는 이제 곧 이제 돌아오시겠네요. 이제 이번 주가 막 빠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도착을 하시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것만 해도 열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 월요일쯤 출발하셔서 화요일 정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방송은 8일 수요일부터 함춘의 폭송 주인장 오십니다. 많이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 그 전까지는 저하고 좀 같이 해보시죠. 3016님께서 오프닝 멘트와 선곡이 환상의 궁합입니다. 옛날 과자, 옛 추억, 오늘 이 시간에 추억길 걸어봅니다. 동전 몇입 주워서 동생들하고 한 입씩 먹곤 했던 그 아이스 깨끼라고 했던 거. 생각납니다. 신청곡도 주셨네요. 예. 그리고, 6832님께서, 현우 PD님, 저희 집은 문구점도 지나고 국민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운동장에서 고무줄 하고 노는데, 한 남학생 아이가 칼로 고무줄을 끊어서 제 손에 맞아 울면서 집에 오니, 휴일도 아닌데, 아버지가 집에 계시기에 아버지 데리고 고무줄을 끊은 아이 잡으러 갔던, 아, 그 철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남자애들이 꼭그 여자애들 고무줄을 막 끊더라고요. 예, 저 어릴 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저는 비교적 그런 광경을 쳐다보는 입장이었는데 속으로도 야 저걸 왜 굳이 그렇게 칼로 저걸 끊을까? 막 고무줄을 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하는 친구가 뭐 마음에 들어서 했네 어쩌네 뭐 그런 말도 있긴 하는데 그냥 뭐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사실은 뭐잘 놀고 있는 애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치기도 하고. 푸른도님께서도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불려야 했던 그런 시절. 그렇죠. 예전에는 자장면으로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젠 짜로 해도 오죠. 동네 꼬마들 배 꺼지도록 놀다가 500원 동전 하나로 배를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탔던 지하철 요금은 120원이었나? 가물가물합니다. 그 기준으로는 10배, 20배는 잘 살게 된 오늘, 왠지 멀어진 친구들, 사라진 동네 풍경 다 애잔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저희도 이제 부산에 지하철이 처음 생겼을 때, 서울도 이제 뭐 예전엔

0: 1구가 아니고 그 1호선, 2호선 막 생겼는데 부산에는 그 지하철이 생기면서 1구간, 2구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디까지는 뭐 이 정도 요금, 좀 넘어가면 더 비싼 요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2구간까지 가면 되게 비싸니까 1구간까지만 전철을 타자, 지하철 타자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저 어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에도 이제 지하철이 생겨서 서울 수도권 아닌 이후엔 처음 생겼죠. 아, 참 옛날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네요. 네. 오늘은 3부 예고를 원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빌보드 차트를 하려고 했으나 엊그저께 이제 무 코너를 하면서 이제 느꼈는데 아 이게 지금 함춘의 복송의 오전 시간에는 빌보드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신청곡 받는 시간 무 코너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신청곡도 좋고 뭐 오늘처럼 이렇게 옛날 추억들 뭐 사연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BS 앱 무료 TBS 앱 그리고 샵 0951, 50원 단문, 장문은 100원입니다. 그리고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라고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여기서 검색하셔서 여기 인스타그램 스레드도 한번 뭐 친구 추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팔로우 예, 이런 거 해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혜지 아나운서 목소리 듣고 오죠.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승환과 오태호가 함께한 프로젝트였죠. 2호 공감에 늘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곡은 이호공감의 늘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 신해철 씨 목소리는 뭐 매일 들어도 좋네요. 매일매일. 예. 9709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맞아요. 학교 오가는 길에 이런 거 사 먹는 재미가 있었죠. 그래서 오프닝 듣고 또 많이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6832님께서 현우 PD님, 옆지기 친구 부부와 여섯 명이 남해 가는 차 안에서 이어폰 연결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차 안에서 이어폰을, 아, 근데 차 안에서 각자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다는 거인지, 아니면 차 안에서 전체 다 같이 듣는 건가? 예. 아, 다 같이 가는데 6832님만 이어폰으로 듣고 계시다라는 뜻인 것 같네요. 아, 이왕이면 뭐 다 같이 들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남해로 가고 있는 여행길인 것 같네요. 그죠? 이제 금요일이시니까 부부 동반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아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말 또 이렇게 가면 항상 이런 데 놀러 가면 저녁에 고기 구워 먹는 재미. 아, 그것만한 재미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제가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또 선물 드리는 시간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입니다. 함 퀴즈. 자, 어제 오전 괌 동쪽 해상에서 올해 9호 이것이 발생했습니다. 요거는 앞에 이제 숫자를 붙이죠. 뭐 몇 호 몇 호 이렇게 숫자도 붙이고 이것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 올해 9호 이것의 이름은 바비인데요. 바비. 아마 각 나라별로 이렇게 이름을 제출을 해서 그 순서대로 정하는 걸로 아는데 이제 어쨌든 이번 이 9호는 바비입니다. 바비. 오는 6일쯤. 6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네요. 6일쯤 사이판 부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가 지금 유동적이라서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말 동안에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이것의 오른쪽 방향,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방향에 우리나라가 이제 걸쳐 있으면, 그러니까 즉 우리의 서해 쪽으로 얘가 들어오면 우리 뭐 비피해나 이것에 이제 피해를 좀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으로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이것을 맞춰주세요. 예전 이것 중에 유명한 이름 뭐 루사, 매미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소풍, 2번 태풍. 아, 이번에는 세희 작가가 아주 심플하게 힌트를 보기를 주셨네요. 1번 소풍, 2번 태풍. 아, 요거 뭐 틀리는 분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그죠. 일부러 또 정답 아닌 거 선택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니까. 자, 1번 소풍, 2번 태풍입니다.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으로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이것을 맞춰 주십시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51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기다리면서 역시 또 힌트가 강력한 힌트가 될 두 곡 준비했습니다. 바비킴의 소나무. 바비, 이번에 이 이름이 바비라서 바비킴입니다. 바비킴의 소나무, 그리고 패닉의 태풍. 두 곡 함께 하시죠.

아우, 중간에 그 태풍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았습니다. 패닉의 태풍,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곡은 바비킴의 소나무, 그두 곡이었습니다. 요두곡 힌트로 정답들을 많이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거의 뭐 패닉은 정답을 거의 알려드렸죠. 네. 정답 2번 태풍이었습니다. 예. 이 이름 바비는 베트남에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이 바비가 베트남 북부에 있는 산맥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저는 베트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북부 쪽이면, 이렇게 베트남이 길게 생겼잖아요. 그죠? 위쪽 지방. 예, 거기 북부의 산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태풍 바비의 경로에 따라, 우리나라 장마와 더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뉴스 채널에 보면 지금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다. 오늘 내일 사이 내륙으로 북상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지금은 제주도 걸쳐 밑에 쪽에 있거든요. 이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과 지금 태풍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뭐 작년에는 태풍의 영향을 좀 어느 정도 피해 가긴 했는데 올해도 정말 무사히 별탈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내주신 거좀 살펴보겠습니다. 9437님께서 이번 태풍, 올여름에는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은 진짜 적당하게 살짝 왔다가 지나가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비는 뭐 중간중간에 또 많이 필요하니까, 그죠? 적당하게 오고. 엘카 독사이 님도 태풍입니다. 비는 적당히 내리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길 바랍니다. 태풍이 소풍 같기를. 오, 말 되네요. 태풍이 소풍 같기를 바란다. 주셨습니다. 2707님께서는 정답은 이번 태풍입니다. 배송 일을 하는 저는 벌써부터 비가 오는 게 겁이 납니다. 그래도 비온 뒤에는 화창한 날이 기다리겠죠. TBS도

이 비가 얼른 지나가고 빠른 정상화 이루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세요. 이렇게 또 걱정하고 안부 문자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832님께서 현우 PD님 이번 태풍이죠. 사하라 때 어린 막내 고모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기둥에 묶어뒀다는 이야기는 부모님께 익히게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태풍 사하라가 언제지? 찾아보니까 1959년 9월이었습니다. 예, 1959년 9월에 아주 큰 태풍이 왔었는데 이 태풍 이름이 사하라 태풍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 어린 막내 고모가 잘하면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기둥에 묶어뒀다는 이야기.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 그죠? 부모님이 6832님께 계셨네요. 예. 그리고 태풍 매미 때도 하우스가 뽑혀지고 철근이 일그러지고 피해가 너무 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여름 태풍도 무사히 넘기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또 저를 칭찬하는 예, 그 문자도 속속 들어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4266님 정답 태풍입니다. 김PD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침에 듣기 좋네요. 함디님 오실 때까지 지금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함디 올 때까지만 잘 해달라 얘기잖아요, 그죠? 아, 감사합니다. 4266님. 네. 그리고 5780님도 이번 태풍 김PD님 목소리 너무 신뢰가 가는 목소리입니다. 오, 이 기회에 진행자로 변화하시길. 아, 아닙니다. 저는 PD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함디가 멀리 갈 때, 이것도 워낙 바쁘신 분이다 보니까 멀리 어디 간다든지 이럴 때 잠깐 등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은 6610님입니다. 6610. 이번 태풍입니다. 그 태풍은 비보다도 태풍 바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시골 부모님께서 하우스 농장 하시는데 요 시기가 되면 좀 걱정이 많으십니다. 피해가 너무 크니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바람이 무섭긴 하죠. 태풍 시즌이 되면 그 매체를 통해서 보면 비도 뭐 비지만 바람이 불어서 왜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낙하물 때문에 위험에 처하거나 큰일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차 위에 떨어져서 차가 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뭐 비도 물론 뭐 많이 오면 침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위험도 있지만 바람도 제법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심각한 바람이 아니고 간단한 바람이라 하더라도 우산 쓰고 다니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그래서 어쨌든 태풍은 적당하게 오고 빨리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6610님은 성함과 주소 샵 0951로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곡 준비했습니다. 이신, 나의 너에게.

이신의 나의 너에게 예,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에 우리 그 강세희 작가랑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는데 제가 아까 한분 제가 뽑 6610님 한분그 당첨자 뽑았는데 한분더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분더 뽑아야 돼서 일단 한분 더는 어떤 분을 선정할 계획이냐면 이제 퀴즈 말고 저희 이제 지금 신청곡 이제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벌써부터 신청곡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 중에서 한분 선정해서 이따가 3부 때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2부도 한 11분, 12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신청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 가장 먼저 보내주셨던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그 부천 넘어가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김장훈의 소나기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3016님께서 예전 추억 이야기들 해 주시면서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주셨는데 두곡 듣겠습니다.

0: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 3016님 신청곡 그리고 앞서 13멋쟁이준님께서 신청해주신 김장훈의 소나기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신청곡 고맙다고 단문자도 주셨네요. 13멋쟁이준님 부천 도착했다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인철 쌤송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오랜만에 반가운 닉네임입니다. 송인철 쌤송님 예,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예. 자주 오십시오. 함춘호의 복송입니다. 앞서 6832님, 삼천포, 남해 가고 계시는데, 삼천포 용궁 수산시장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를 뜨고 다시 남해로 출발한다고. 야, 아까 제가 고기 굽는 거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또,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요 수산시장 가서, 회를 탁 이렇게 떠가지고 하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아, 이 글자만 봐도 참 부럽네요. 교통정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림 보니까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수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입니다. 여기 추돌사고가 지금 났는데 사고 여파 때문에 3개 차로가 차단되어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CCTV를 보면 거의 한 5개 정도 차선이 거의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간 차선에서 사고가 나서 그 옆에로 다꽉 막혀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막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정리를 하는 차량들도 좀 온 것 같고, 피해 차량에 인명 피해가 있는지 좀 걱정이 될 정도이긴 합니다. 얼른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 자, 저 이제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여러분들 신청곡들 계속 받고 있으니까 샵091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TBS 캠페인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2, 3차로에서 사고가 있었고요. 화물차 관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2, 3차로가 사고로 통제되고 있고요. 또 5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대형 화물차와 구급차가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뒤로 성수대교 이전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가 한남 방면으로 염창나들목 주변 이후로도 여의도 주변 그리고 반포 주변 각각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목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형님이.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함춘의 복송 3부 첫 곡은 테디 스윔스의 루즈 컨트롤이었습니다. 제가 음색 깡패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덩치도 좀 건장하고 그죠? 원래 이런 소울 음악 하는 분들 특유의 그런 덩치를 보여주는데 또 목소리는 약간 컨트리 느낌도 있어서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지금도 뭐 계속 차트 정상에 있고 새로운 음원을 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런 뮤지션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테디 스윔스. 신청곡들 제가 쭉 정리하고 있는데 많습니다. 많이 보내주십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한 50분, 51분 정도 남아있는데 부지런히 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 정도 또더 선정해서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랜만에 팝송 신청해 주신 분 우리 앱과톡사이님께서 팝 신청해 주셨습니다. 좀긴 팝송이긴 하지만 오늘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신청합니다 주셨는데 오랜만에 또 이런 명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자, 이글스입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아, 에프카 톡사이님 덕분에 이 명곡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살짝 좀긴 듯하긴 하지만, 아, 그래도 막 지루하다거나 뭐 그러진 않네요. 또 모두가 잘 아는 곡이라서 그런지, 뭐, 기타 솔로 부분도 너무나 멋지고, 그죠? 잘 들었습니다. 에프카 톡사이님. 다음은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오늘 뭐 홍철 없는 홍철 팀인가요? 함춘호 없는 함춘호의 무. 네. 오늘은 뭐 김현우의 무겠네요. 그러시면서 강화달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꿈꾸는 그대는 요거 신청해 주셨고, 푸른도님께서도 무, 없을 무, 이 무를 채우는 오늘의 노래 한 곡이라고 하시면서 동물원에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란 의미일까? 이런 곡입니다. 요두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푸른도님의 신청곡 동물원의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란 의미일까. 그리고 앞서 블루아이드 캔님 신청해 주신 강어달님의 꿈꾸는 그대는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재밌는 문자가 왔습니다. 4007님께서 1번 소화전 그리고 1007님도 1번 소화전 이렇게 주셨는데 다 이분들이 다른데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저희한테 온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4007님은 여기 맞나요? 이런 문자도 주셨고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나서 목 들으니 목소리 좋으시네요. 처음엔 저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고 아 어디 이 시간이면 이문세 씨 쪽인가? 예. 이문세 씨 11시야 하시는데 궁금하네요. 어딘지 어쨌든 어딘가에 퀴즈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소화전 이거 보니까 아 소화전 문제가 뭐였을까요? 아, 궁금합니다. 아 우리 문제는 뭐였을까?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그죠? 저희 방송 함께 하면서 문자 보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는 오늘 정답이 태풍이었습니다. 태풍. 예. 자 9849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가 걷는 길 신청합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주셨고 3459님은 푸근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춘호님 대신 애쓰십니다. 예. 그렇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신청곡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죠. 아, 이게 이제 우리 함디를 대신해서 제가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50원 유료 문자, 샵0951, 그리고 TBS 앱, 그리고 유튜브, 뭐 다 여러분들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가 걷는 길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두 곡 함께 하시죠.

3459님의 신청곡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9849님의 신청곡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가 걷는 길이었습니다. 유튜브로 김선규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현우 PD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쉬는 관계로 집에서 유튜브 이제 열고 출첵하는데 열심히 기타 연습 중인 호텔 캘리포니아가 나오고 있네요. 남은 시간도 진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그 전에 TV 보다가 TBS 현재 그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성원을 아끼지 않는 애청자와 또 협찬으로 도우시는 손길들 봤습니다. 그러기에 제작, 진행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있으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관심을 한 분, 두 분 계속 가져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어찌됐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 뭐 저희는 뭐 당연한 마음이고 주변에서도 뭐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도 이제 좀 어떻게 되냐 막 그런 거 많이 물어도 보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올해 7월, 8월 뭐 이렇게 뭔가 뉴스를 또 많이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쨌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84님께서 올해는 비가 적당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현실이 너무 괴롭네요.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신청합니다. 그렇죠. 비는 어쨌든 적당히 오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왜 극한호우라고 해서 그 일정 부분, 일정 지역만 완전 무슨 스콜 이런 것처럼 비가 퍼붓는 그런 게 최근에 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극한 호우가 되는 그런 곳에 딱 들어가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막 잠기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비는 적당하게 오면 좋겠다는 이 5584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4179님 신청곡 에픽하이의 우산 신청합니다. 아침에 소나기 한 차례 쏟아지더니 지금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화장실 가다가 요 밖에 저희 상암동 쪽은 지금 상암동 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지금 지역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나기 소식은 있으니 우산 진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4179님도 포크송 청취자분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나가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에픽하이의 우산

에픽하이의 우산 4179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앞서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5584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4179님이 신청곡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는 안 오고 구름 사이로 햇볕이 까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로 하루 시작하고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앱카톡사이님도 그 여성 가수분 목소리가 유나 씨 같은데 맞나요? 주셨습니다. 그쵸, 피처링 에픽하이의 우산을 유나가 피처링했습니다. 4139님도 선곡 너무 좋습니다. 야, 그리고 송인철 쌤송님도 좋은 노래 여기 다 모여 있었네요. 확실히 이게 집단지성이 대단합니다. 다 여러분들 신청곡으로만 쭉 하고 있는데 다 분위기 맞게끔 또 이렇게 이렇게 좋은 곡들만 또 다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백이 집사님께서 옥상 자그마한 원두막에 누워 흐린 하늘 보고 있으면 나는 좋아도 시골에 계시는 오빠 벼농사 지으시는데 올해는 비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아픈 동생이 걱정돼요. 김장도에서 보내주시는데 양희은님의 김치 깍두기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규님 아까 유튜브로 주시면서 어제 저녁에 이곳 남양주에도 잠시 동안 엄청 퍼부었습니다. 신청곡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TBS 이야기 다룬 다큐에서 배경음악으로 잠깐 나왔던 서영은의 꿈을 꾼다를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꿈을 꾸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두곡 김치깍두기부터 듣겠습니다.

김성규님의 신청곡 서영은의 꿈을 꾼다, 그리고 500의 집사님의 신청곡 양희은의 김치 깍두기 들으셨습니다. 그 앱과 독사이님도 저도 김치와 밥을 먹어야 식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빵을 먹고 나도 꼭 밥과 김치로 마무리합니다. 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약간 뭐 다른 거 먹다 보면 뭐 이렇게 밥을 한두 숟가락 정도는 좀 먹어야 진짜 밥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춘호의 폭송 담당 PD, 김현우 PD였습니다.

0: K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 여의도 부근 정체고요.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뒤로 서강대교부터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방면으로는 성산램프에서 연희램프 사이가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 상계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여파로 뒤로 월계 1교부터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 또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입니다.

TBS 정오뉴스입니다. 미국 의회가 우리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 조치를 차별이라고 지적한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백악관도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간 2일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가 다음 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국방은행 창립에 동참할 국가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한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수석협상 대표인 캐나다 사업개발은행 이자벨 위동 최고경영자는 한국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향후 한국이 합류할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현재 가입이 임박한 다른 주요 7개국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붕괴에 맞서기 위해 올해 중경국 동맹을 촉구하며 그 일환으로 국방, 안보, 회복력 은행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증가 등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0: 한국은행은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73억 6천만 달러로 5월 말보다 3억 7천만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보유액이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5월 말 기준 세계 13위 수준입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왔던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6월 기준 역대 7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6월 기후 특성과 원인 분석 결과에서 지난달 평균 기온이 22.2도로 평년 6월 평균 기온보다 0.8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평균 기온은 초중순에 발생한 이상고온 현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 54년간 6월 평균 기온 중에 7번째로 높았습니다. 장마가 늦어진 원인은 북극과 북반구 고위도 곳곳에 상층 공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블로킹 현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방을 중개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숙박업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확인과 관리 의무를 부여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차량 배터리 정보 왜곡과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벤츠코리아 딜러사를 통해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EQE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5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아유 왜 이렇게 덥냐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죠. 둘 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과 글은 누군가와 소통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죠.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도 뭔가를 전하고 또 자기를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진심이 아닐까 합니다. 옛 가르침에도 솜씨가 무르익으면 서툰 듯하고 말을 아주 잘하면 어눌한 듯하다라는 가르침이 있기도 합니다. 오가는 대화에 마음이 들어있지 않고 생각을 전하는 글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면 메마른 그리고 메마른 이야기일 뿐이죠. 말은 어눌하고 글이 서툴러도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변상욱 씨와 한 시간을 함께 하시죠. 7월 3일 금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쇼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 변상욱 쇼와 함께 하시는 것 이야기 들으셨죠. 오늘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전매추 코너가 있고요. 수요일은 정상근 기자가 대화지기로 합류했고 금요일은 유튜버 최영진 씨가 대화지기로 합류합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함께 대화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최영진 방송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최영진입니다. 예.
1: 새롭게 전매추 대화지기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아, 여러 매체에서 플랫폼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대화지기 참여하는 소감은 어떠십니까?
2: 아, 우리 뭐 변상욱 대기자님과 이렇게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여기로 왔습니다.
1: 아, 좋습니다.
2: 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 대화 메뉴는 뭡니까?
2: 일단 뭐 점심 식사 중이시거나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실 예정이신데 좀 죄송한 게 예. 첫 번째 주제부터 조금 답답해요. 아. 홍명보, 정몽규, 청문회 다시 연답니다.
1: 아, 야야야, 청문회를 다시 연다.
2: 네네네.
1: 아, 사실 뭐 한 몇십 년 전이자 기억을 안 나면 대한축구협회 출입기자, 취재기자이긴 했습니다.
2: 예, 예,
1: 그러니까 뭐 그때의 구조하고 크게 달라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독의 선임이라든가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다시 들여다본다 이거겠죠.
2: 그렇습니다. 오는 6일에 이제 그 민주당 문체위에서 회의를 열고서 이제 구체적인 청문회 안건을 좀 채택할 방침이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점을 들여다보자라고 계획을 했었다가 그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지금 대한축구협회 내부의 문제라든지 예. 홍명보 감독 선임의 어떤 불공정성을 다루기 위해서 청문회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일단은 지금 보다 좀 집중적으로 그리고 무겁게 지금 이 사안들을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 네. 예. 예. 사실 뭐 국회가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진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뭐든지 불러하고 다 따져보고 예, 바로잡는 것.
2: 물론입니다.
1: 그게 원래 국민의 대표들이 하는 일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까?
2: 많이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네. 2년 전에도 정몽규 홍명보 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1: 예.
2: 그때 이제 박문성 해설위원이 막 그 홍명보와 정몽규 뒤에서 막 비토하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1: 그렇죠.
2: 그때 당시에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 과 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거기 플러스로 지금 대한축구협회 비리가 굉장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대한축구협회 운영 과정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물어볼 예정인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럼 정몽규 회장도 나오라고 하겠네요.
2: 그렇죠. 예. 정몽규 회장과 이제 홍명보 감독을 이제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비리가 스물 몇 가지가 밝혀졌어요.
1: 예.
2: 그래서 아까 전에 한 축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그리고 한 축은 대한축구협회의 비리들
1: 예.
2: 이걸 살펴보겠다는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 축구인들
1: 예.
2: 축구인들이 그 승부 조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징계를 내립니다. 더 이상 축구판에 발 붙이지 마 했다가 예. 정몽규 회장이 이제 회장 선거 과정들의 표가 필요하니까
1: 예.
2: 이들을 그 문제를 사면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사면을 언제 했냐? 평가전이 있는 그 한 시간 전에 회의를 열어서
1: 아.
2: 축구 팬들의 시선은 평가전으로 가게 하고 이쪽에 기습 사면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1: 예.
2: 이제 그런 문제들,
1: 예.
2: 그런 문제들을 이번에 들여다보겠다.
1: 알겠습니다.
2: 예.
1: 홍당무님, 금요일도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65님, 최영진님 듣기 편해요. 자주 들을게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예. 사실 딕션 너무 좋습니다. 예.
2: 사랑합니다.
1: 아주 잘 들립니다. 예. 0013님, 형진님 유튜브에서 보다가 라디오로 들으니 더 반갑네요.
2: 사랑합니다.
1: 예. 지상파로 오셨습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 미국 갔다면서요?
2: 아, 그 일단 미국에 가족들이 거주를 합니다.
1: 아.
2: 그래서 이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미국으로 갔는데 일단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어떤 얘기일지 지금 축구 팬들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집중되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 말이 있는데
1: 할 말이 있나요?
2: 때가 되면 언젠가 하겠다.
1: 아.
2: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할 말이 뭐냐? 지금 이 사안인 거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1: 네.
2: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청문회에 참석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귀국 날짜를 내가 못 정했다. 그래서 이게 청문회에 과연 참석할지 여부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1: 일단은 1차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뭔가를 설명하고
2: 예.
1: 해결하는데 지금

0: 협조를 해야 되는데
1: 그렇습니다.
0: 글쎄요, 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네요라고 하는데다
1: 그렇죠.
0: 책임 있는 자세라면 아 일단 뭐 일정 잡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와서 소명하고 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1: 아, 그 저번에도 청문회 2년 전에 있었던 청문회도 예. 정몽규 회장을 처음에 불렀는데 정몽규 회장이 갑자기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16세 여자 대표팀 경기인가 그게 해외에서 치러졌거든요.
0: 예.
1: 나 이거 보러 가야 된다고 해서 갔다가 그 청문회를 처음에 참석을 안 했어요.
0: 예.
1: 그러다가 이제 이 두 번째 때 이제 왔던 건데 이번에도 과연 이 회피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사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남아공전 우리가 이길까요 할 때 다들 조심스럽지만 네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 근데 사실 속으로는 사실 불안감이 스며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때도.
1: 예, 그 당시에는 예. 남아공이 이길 것 같다고 하면 굉장히 또 예.
0: 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예. 언론이 항상 객관적인 거 아니고요. 이럴 때는 주창이라고 합니다.
1: 예.
0: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써야지 아유 보나마나 질 겁니다. 이렇게 기사 쓸 수는
1: 아, 그럼요,
0: 없어요.
1: 그럼요. 예. 예, 예.
0: 언론도 그러한 한계는 갖고 있다.
1: 아, 변명치고 너무 좀.
0: 아, 예.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1: 아, 요거는 저희가 이제 웃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20대 간호사 태움 사망입니다.
0: 사망 사건이었죠. 예. 예.
1: 일단 경기도 광주의 병원에서 일하던 20대 간호사가 이 태움이라고 아, 좀 잔혹하죠?
0: 예.
1: 이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지난달 2일에 목숨을 끊은 사건인데 이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에게 이 반복적인 폭언, 뭐 부당한 대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어요.
0: 네.
1: 그리고 4월에 병원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나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라고 신고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참고로 태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선배 간호사가 신인 간호사를 괴롭히면서 가르치는 방식을 지칭하는 은어로고요.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태워버린다.
0: 아이고.
1: 네, 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0: 네. 경찰이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죠.
1: 그렇죠. 경기 남부경찰청에 경찰청에서 지금 조사 중인데 20명의 수사관을 꾸려서 지금 조사 진행 중이고요. 뭐 숨진 간호사의 주변 동료들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휴대전화 확인 등을 통해서 실제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지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도 그건 폭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면서 엄단 강력하게 지금 조사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0: 예.
1: 아, 그리고 이 기사를 같이 올리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밝혀야 된다. 아, 뭐 이런 엄단 지시를 내렸죠.
0: 예. 예. 물론 이제 간호사라고 하는 직종이 이제 특별한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생명과
1: 그렇습니다.
0: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1: 그럼요. 예.
0: 실수하면 안 되고
1: 그렇죠.
0: 늦어도 안 되고
1: 예.
0: 착착착 이게 마저 돌아가야 되니까 강하게 질책하면서 빨리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건 분명하고
1: 네.
0: 또 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 못해서 처리를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반드시 해내야지 되는
1: 예.
0: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제적인 교육 질서가 있긴 합니다만은
1: 네.
0: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1: 아, 그럼요.
0: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시 점검하고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예.
1: 그렇습니다.
0: 아이고 이런 일들 계속돼서 안타깝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발언 중에서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호남에다가 반도체 팹을 짓는데 야 제가 압력 넣는다고 기업이 오겠습니다. 이건 참 마음에 드는 구절이거든요.
1: 아, 이재명 예. 대통령께서도 어제 이제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 산업 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하라고 압력을 넣는다고 기업들이 오는 세상이 어디냐. 제가 이재용 회장을 압박해서 삼성전자가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구태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
0: 예. 예.
1: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관치하던 생각으로 압력을 넣어서 강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구태고 그렇게 해서는 글로벌 무대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0: 예.
1: 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0: 사실 웹툰에서나 좀 있는 얘기지 실상에서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을 할 때는 이런 게 조금 좀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1: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 이거 지금 기업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 직권남용 현행범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0: 아닙니다. 아무튼 기업이 어디론가 이전하거나 새로 짓는다라면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해줘야 될 게 엄청나게
1: 그럼요.
0: 많습니다.
1: 그럼요. 지원도 해줘야 되고 하는
0: 예.
1: 거죠.
0: 하여튼 시대 전환의 시기에 정치권이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짧은 단견을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는 건 좀 문제는 있습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지점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왜 대기업 투자 안 해주냐고 주민들은 화내고 섭섭할 수 있지만
0: 예.
1: 아니 정치권이 부안해동에서 화를 같이 내고 이러면 어떻게 이제 시대전환을 하며 어떻게 발전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0: 반도체 이후에 또 엄청난 먹거리가 생겼는데 그게 호남으로 안 가면 다시 이제 영남으로 요번에 다시 반도체 대신 가겠죠.
1: 예.
0: 기다리면 다 기회는 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런데
0: 왜 우리한테 빨리 안 줘요? 저쪽이 주려면 쪼개서 나눠줘요. 뭐 이런 거.
1: 아, 그렇게 이제 생떼를 부리기 전에 준비를 제일 갖춰놓는 게 중요해요. 기회는 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전매치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떻습니까?
1: 예. 아, 일단 뭐 너무나 재밌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간 것 같은데 떠나기 전에 제가 유용한 정보를 하나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연 최고 19.4% 금리.
0: 예금이?
1: 예금이.
0: 예금 금리가?
1: 19.4.
0: 대출 금리가 아니고?
1: 금리가요.
0: 아.
1: 예, 예금 금리입니다. 이야.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요. 오늘 저녁 6시 30분에 마감이 됩니다. 출시 닷새 만에 200만 명이 넘게 신청할 만큼 관심이 뜨거우니까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늦어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0: 아니 쥐꼬리만큼 있는 정기예금 지난주에 내가 다시 마감됐다 그래갖고 기한 됐다 그래갖고 연장하고 왔는데 3.01이었거든요.
1: 아, 금리가 이게 진짜.
0: 3.01.
1: 아, 3.01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0: 2점 매치인데 뭐 이런저런 우대금리가 조금 더해져갖고 3점 간신히
1: 넘겨. 저도 2점대예요, 2점대.
0: 19.4?
1: 19.4. 빨리 전화하세요. 빨리.
0: 자, 네, 빨리. 지금 벌써 200만 명 넘게 시청했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청년 미래 적금. 예. 예. 달려가실 분들 빨리 달려가시기
1: 그렇습니다.
0: 바랍니다. 예.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정치 소식, 사회 소식 잘 전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네, 요즘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 보면 잘 모르는 표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암호를 썼나 자기네끼리만 아는? 근데 또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대충은 알아듣기도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결국 검색창을 열어가지고 뭐뭐란 것의 의미는 내가 또 쳐보게 되고 이러는 건데 세상은 변하고 새로운 말은 자꾸 생기고 외면하면 또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대 차이를 줄이자 공감을 넓히자 영크크 트렌드 사전입니다. MZ세대의 문화를 누구보다 예리하게 읽어내는 김예리 MZ평론가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영화평론가 문학평론가 뭐 음악평론가 MZ평론가 이 직함은 낯설긴 낯설네.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1: 그냥 말 그대로 그냥 MZ의 시선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좀 이해한 것들을 세대와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저한테는 MZ 해석기 뭐 이렇게 들리기도 네.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첫 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장 뭡니까?
1: 첫 번째 주제는 혹시 변디제이님은 사우나를 좋아하시나요?
0: 사우나 이게 집에 있으면 뜨뜻한 사우나에 가고 싶고 네. 막상 가면 아 바로 나가고 싶고
1: 그렇죠. 네. 예.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웰니스라는 말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예. 예전에 웰빙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웰빙과 피트니스를 합쳐서 웰니스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어요.
0: 웰리빙에서 웰피트니스군요. 이거는
1: 네. 그 중에서도 뭐 의외의 공간이 있는데 바로 사우나입니다.
0: 아니 피트니스 가서 근육 땅땅하게 만들었는데 사우나 가면 풀리는 거 아닌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사우나 싫어하지 않아요? 나이든 분들이 거기서 트로트 한 줄 부르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1: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사우나 검색량이 지난해 예. 9월과 비교해서 올해 1월에 79%나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 20대에서 30대 검색량이 44.5%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검색량입니다.
1: 네. 예.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가는
0: 그렇죠.
1: 그런
0: 등미로 드리러 가거나
1: 네. 예.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좀 젊은 세대가 일부러 찾아가고 막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웰니스 공간으로 세대적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예.
1: SNS에서 실제로도 뭐 맛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우나를 리뷰하기도 하고 뭐 숨은 사우나 명소를 공유하거나 여기가 좀 깨끗하다, 여기가 편하다 이런 식으로 후기를 남기기도 하고 같이 사우나 갈 사람들 찾는 모임을 찾기도 하고
0: 사우나 합계 가기 모임?
1: 네.
0: 오, 근데 정말 오래됐네. 왜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 때 사우나

0: 요새 어떤가 취재를 가려고 갔다가
1: 네.
0: 그것도 참 오랜만에 왔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 안 갔으니까 근데 지금 야 이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뭐 시원한 음료 이렇게 사다 드리면서 찜질하는 그것 때문에 갔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함께 간다 사우나 모임도 있다 다시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뭡니까?
1: 코로나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아무래도 사우나일
0: 그렇죠.
1: 텐데
0: 예.
1: 핵심은 회복에 있는 것 같습니다.
0: 회복.
1: 요즘 세대들이 술을 잘 안 마셔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더 신경을 쓰는 문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만큼 잘 쉬고 회복하는 것도 자기 관리의 일부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0: 아, 이해가 가네. 이해가 가. 예, 예.
1: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우나에서는 핸드폰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점도
0: 그래요?
1: 하나의 그렇죠. 다 옷을 안 입고 있다고.
0: 아, 그렇죠. 그 습기 가득 찼는데 거기 사우나에 들어갈 사람이 갖고 들어가면.
1: 그렇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알림도 없고 나를 귀찮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는 공간인 거죠.
0: 아, 요새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다음에 리커버리를 갖다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사우나 런이라는 것도 있는데 함께 달리기를 하고 그 뒤에 사우나를 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0: 아, 좋다. 예. 그러면 예전에 이제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목욕탕을 생각하는 거고 우리 같은
1: 네.
0: 정도는 이제 찜질방 정도를 생각하는데
1: 네.
0: 사우나는 또 다릅니까? 그럼 내부가?
1: 사실은 요즘 뭐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뭐 핀란드식 사우나도 있고 일본식 온천도 있고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사우나 텐트나 사우나 버스처럼 사우나가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잠깐만요. 사우나 버스?
1: 네, 사우나 버스가 있어요. 실제로 축제나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요즘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사우나 버스에 타서 사우나를 한 뒤에 바로 밖에 있는 얼음물에 몸을 담그는 콜드 플런지라는 게 최근에 블랙핑크의 제니가 해서 유행이 됐었습니다.
0: 네. 오, 야, 별별 게 다 있네요. 야, 사우나 버스, 콜드 플런지, 아, 사우나 한 다음에 찬물 준비해놨다가 퐁당 들어가는 겁니까?
1: 그냥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입니다.
0: 아, 군대에서 기합 빠질 때 참나.
1: 저도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그 웰니스 축제에 가서 예.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가워서 들어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0: 사우나 텐트가 있어서 거기에
1: 네.
0: 사우나를 하고 또 얼음 플랜지 저기 코스가 또 있고.
1: 네.
0: 아니, 그럼 정신이 확 들어요?
1: 정신이 확 들어요. 진짜 온몸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0: 혹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리가 가면 안 되지 않나요?
1: 아무래도 그렇죠. 뭐 사우나가 오래 버틴다고 해서 좋은
0: 그렇죠,
1: 것도
0: 그렇죠.
1: 아니고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적당히
0: 그
1: 한
0: 정도.
1: 다음에 중간중간 수분 보충도 충분하게 해주고 또 뭐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0: 그럼 사우나가 이제 몸 씻고 때미는 게 아닙니다, 지금.
1: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잘 회복하는 법에 관심이 많은 만큼 좀 스트레스나 경쟁에도 압박이 심하잖아요.
0: 그렇죠.
1: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의 좀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0: 어릴 때부터 지금의 MZ세대 워낙 경쟁에 치열하게 내몰렸고 힘들고 스펙 쌓느라고 또 대학 와서도 고생했고 직장 생활인들 편하겠어요. 뭐 맨 아래 을이니까 아직.
1: 네.
0: 예, 그런 젊은이들이 여기서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기운 받아갖고 열심히 생활하고 좋습니다. 또 어떤 열풍들이 있나요? MZ세대에게.
1: 네, 또 이제 요즘은 키보드를 꾸미는 작은 플라스틱에 푹 빠진 젊은 세대가 많은데요.
0: 키보드?
1: 네, 키보드처럼 가방에, MZ세대에 요즘 가방에 하나씩 다 달려있거든요. 키캡이라고 혹시 기자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아니, 못 들어봤어요. 그걸 키캡이라고 합니까?
1: 네, 키캡 키링이라고 하는데.
0: 키보드처럼 생겼어요.
1: 네, 키보드 자판 하나를 이렇게 만든.
0: 압축해서 만든 거군요.
1: 네,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서 누를 수 있는 또각또각하고 딸각딸각 소리를 내는 키링입니다.
0: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니고 다 이렇게 버튼이
1: 네,
0: 눌러진단 말입니까?
1: 누를 수 있어요. 네. 최근에는 뭐 초콜릿이나 식빵 같은 캐릭터를 귀여운 디자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0: 예.
1: 또 뭐 사실 이게 유명해진 게 SNL 코리아의 스마일 클리닉이라는 코너에서 안주미 씨가 계속 키캡을 누르면서 이거를 눌러야지 심적으로 안정된다 이런 설정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뭐 지하철이나 길이나 뭐 학교에서 누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소리가 뭐라고 나요?
1: 뭐 도각도각 나기도 하고 딸깍딸깍 나기도 하고.
0: 근데 이해는 조금 가요.
1: 네.
0: 불안하면 만년필을 꺼내서 만년필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어야지 안정감이 좀 회복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볼펜 또각또각 이런 게 있긴 한데 방송에서는 혼나죠. 그렇게 하면.
1: 아, 맞습니다.
0: 키캡. 정확한 키캡을 갖고 다니면서 자판을 누르듯이 또각또각또각또각 누른다. 오.
1: 네. 이렇게
0: 근데 왜 자꾸. 네. 왜 자꾸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걸까요?
1: 피짓토이라는 그 문화와 연결이 되는데요. 예. 피짓이라는 말이 불안하거나 긴장했을 때 방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볼펜을 계속 누른다든지 그치. 다리를 떤다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장난감으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뭐 키캡 키링도 있지만 말랑이도 있고 왁부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촉감을 이용한 그런 장난감인데 이런 손끝으로 반복적으로 좀 긴장을 잊게 해주는 장난감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방송인들은 나름대로 방법들이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톡톡톡 치면서 리듬을 맞춰갖고 긴장을 털어낸다거나 뭐 예를 들면 행사 사회를 보거나 진행을 할 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런 방법도
1: 기자님도 있으신가요?
0: 아 그럼요. 예.
1: 어떤
0: 저는 계속 요 소매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스타일인데 결국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걸 털어내려고 하는 거겠죠?
1: 네, 그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조사에서도 20대에서 40대 스트레스 인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뭐 직장 취업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뭐 거창한 힐링보다 그냥 손만 있으면 손 까딱까딱 거리기만 하면 작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사우나처럼 시간을 내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손으로 하는 간편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잖아요.
0: 벤치에서 또는 걸으면서 또각또각또각 손으로 누르면서 간다.
1: 네.
0: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탔어요. 한 젊은 친구 한 열댓 명이 한꺼번에 또각또각또각 누르면 아, 시끄럽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실제로 요즘 민폐 논란도 굉장히 많아요. 누르는 사람은 이제 안정감을 느끼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정한 거예요. 예. 계속해서 마우스를 딸깍거리고 키보드를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뭐 SNS에서도 너무 신경 쓰인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누르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반응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새로운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이해를 갖다 좀 해 주시고요. 젊은이들은 가끔 너무 몰입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니키모 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동네 허심청 가고 싶네요. 허심청 가보셨어요?
1: 허심청 부산에 큰
0: 아시는군요.
1: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0: 아, 예. 그 커다란 허심청. 오랜만에 허심청 얘기를 다 듣네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자, 허심청 가는 사우나 모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아, 부산 한번 가봅시다. 예, MG평론가 김혜니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같은 일인데 분명히 똑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죠. 뭐 특히 정치적인 사안들에서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어느 게 옳은 거지? 어떤 것에 내가 좀 더 동의할 수 있지? 판단하는 기회가 필요하고 기준도 필요하고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상후효가 부분 개편하면서 새로운 코너를 런칭합니다. 여야 대변인의 썰전. 동상 이변입니다. 이변. 장미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두 변호사를 모셨기 네.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하는 사람도 변씨여야만 한다. 아~ 라고 해서 제가
2: 어머.
0: 이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머, 되겠습니다.
2: 삼변이네요.
3: 삼변이네요.
0: 아, 근데 좀 이렇게 되면 오늘 여기서 방송 끝날 수도 있는데 서로에게 물어봤는데 서로를 추천했다 그래갖고 네네. 서로를 만만하게 본다 이거지.
2: 아, 서로를 만만하게 보는 건 전혀 아니고. 저는 강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건 항상 좀 새겨듣고 뭐랄까 생각은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0: 공인하고 이해하고 같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아, 전 강전의 변호사님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1: 상당히 유격을 같은 설명이 없고 아. 강 변호사님은
2: 제가 얼마 전에 제 이름으로 된 나무 위키가 있다는 걸 알고서 봤는데 어. 그 나무 위키 내용에도 민주당 장윤미 변호사와 친하다는 내용이 아. 들어갔대요.
0: 진짜요?
2: 저희가 직업도 같고 나이도 같고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좀 매칭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 일주일에 몇 번씩 보기도 하고 근데 서로가 약간 저희는 좀 중도 중도의 노선들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서로 좀 합리적으로 그 경청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1: 좋습니다.
2: 그게 시청자분들께도 불편하지 않은 예.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1: 예. 합리적인 나름대로 정치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과 보수 중도, 진보 중도의 두 분을 모시고 저는 다 아시다시피 왜 무당파주의자인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아나키스트로서 아나키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갖다 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 반도체 단지 조성을 두고 이제 여야가 입장이 다릅니다. 영남이냐 호남이냐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이냐 지역 편중 포퓰리즘 투자냐 뭐 여당부터 설명을 네. 해보시죠.
0: 일단 국가 균형 발전의 큰 그림 하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고 저희가 많이 언급하지 않지만 호남에만 클러스트 이렇게 조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미 같은 경우에도 로봇 산업에 이미 거기에 생태계가 조성된 부분이 있고 그걸 더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겠다는 그 기업의 그 보관이 오히려 호남 광주라고 완전 못 바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고 또 울산에는 ESS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지역의 각 거점별로 이제 미래의 생태계를 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 당연하지만 국민의힘이 말씀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는 부족하지 않느냐, 뭐는 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걸 넘어서 직권남용이다. 팔 비틀기다. 감옥 갈 거다. 이거는 공당의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비틀기, 쥐어짜기 뭐 이런 거 좀 너무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강 변호사님.
2: 일단은 시기적으로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전당대회용으로 지금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네. 것이 명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된 부분이거든요. 저도 제가 한 10년 넘게 제주에서 좀 살았었어요. 네. 그 지역 소멸이라는 것. 제주는 그나마 좀 당시에는 인구수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깊은 좀 회의감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그 취지에 맞다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아직까지도 전력이라든지 용수공급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들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용이 아니냐 이런 아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말로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삼성이라든지 SK 대기업들도 정부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만큼 명확하게 일단은 전력과 용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결정이 된 다음에 국민들께 짠 이거를 말씀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시기적으로 그런 좀 아쉽다, 의아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 발표 시점으로 봐서는 전당대회 끝나고 발표했으면 문제는 없나요?
0: 네, 전당대회를 위한 이제 뭐 사전 포석이다 이러는데 전당대회를 하는데 4,700조를 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 액수인 거고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그러면 누가 이 어떤 정책의 수혜를 본다는 것지도 제가 국민의힘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들여다보고 또 야당으로 로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쟁을 여기에 얻는 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2: 이 부분은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정청래 전 당대표가 이번에 전북지사 취임식에 갔잖아요. 그런데 네. 그 취임식도 오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이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취임식에 가서도 전북 홀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있어 그래서 전북이 소외되고 있다. 그런데 저와 그러니까 정청래와 이원택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잡겠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으로 국민들께 이러한 프로젝트를 내놓기 전에 어느 정도 이게 왁구가 되고 그리고 당정 간의 협의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졸속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이 저는 정청래 전 당대표의 발언에서도 보인다 생각합니다.
1: 졸속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짜임새 있는 국가발전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예.
1: 용수 얘기하셨는데 이 정도의 규모라면 이미 엄청난 담수화 사업이 진행되어서 물 공급이 강물 갖고만 안 되니까 바닷물을 이용한 담수화라든가 풍력, 수력, 조력 뭐 다 모아서 해야 되는 건데 국가적으로 이미 준비를 다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이걸 진행시키려면 각종 입법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를 구성해서 분과마다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 구성 민주당이 다 가져갔다고 지금 국민의힘은 난리가 났습니다.
0: 네, 정확하게 이제 11곳을 가져왔고 저희는 협상에 임할 수를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법사위는 그거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발의한 민생법안에도 필리버스터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말씀 주셨다시피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건 국회 몫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이 딱 한 곳으로 모이는 그 법사위에서 막히면은 이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책임 정책 아니라는 인식이 민주당 내엔 상당히 강력해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 아니고 또 정무위나 재경위 같이 경제와 관련된 것도 저희가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반드시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고 그래서 국토위 이런 좀 주요 상임위는 좀 협상의 여지로 국민의힘이 이제 배분이 되도록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것도 사임계를 내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18곳을 다 가져가라. 아마 거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독주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제 뭐 독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저희가 휘둘릴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상임위 주요 상임위가 구성됐으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도 별도로 당에서 TF가 이미 발족을 했고요. 각 상임위별로 속도를 내가지고 빨리 지원한다. 당정청이 제1대 과제로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낸다. 이 입장입니다.
1: 네. 다 저쪽이 워낙 표수가 많으니까 의석수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막 입법으로 달리려면 그것을 제동을 거는 방법은 일단 그 법안들이 다 몰릴 수밖에 없는 법사위를 일단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인가요? 법사위는 꼭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2: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회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얘기할 때는 본인들은 소수자, 소수 인권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다수가 되었을 때 보여주는 이 폭정 같은 것들은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고 22대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당에서 국회의장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국회 관행. 이게 법이나 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표결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의 법사위 간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까지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못하도록 막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저희가 어쨌든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일부 의석을 좀 더 가져왔잖아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 정정실 원내대표가 최근에 민주당에게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달라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협치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뭐 야당 의원들에게 뭐 골프 치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조율되지 않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뭐 내란 정당이다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뭐 민생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야당에게 포용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여당으로서 정권을 가진 집단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매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1: 제1야당인데 그래도 파트너로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당연히 파트너로 예우하고 존중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국민의힘 중진 의원분들 말씀 듣겠다고 골프회동도 제안하시고 그런데 이제 딱 잘라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들러리 세우지 말라 이러면 이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손을 이제 여권이 내밀기도 하고 근데 협상과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이 어떤지는 너무 분명히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좀 다 가져가라. 이건 또 책임 정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니 왜 이렇게 협상을 하냐. 최소한 그럼 뭐 특검과 관련해서 추천권이랄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법사위와 관련해서 더 이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이런 협상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골프는 잘 쳤으면 좋겠어요. 뭐 좀 잘들 어울리고 좀 화합도 하고 화해도 하고 소통도 했으면 좋겠는데 잘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들러리 서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2: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처음에도 모두의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야당 대표들과도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막 교류하는 모습들을 일부 보이셨던 건 사실인데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번 전당대회도 본격적으로 당무 개입을 하시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당에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 그러니까 저희는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특검법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손을 내미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여론조사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렇다면은 지금 여당 대표 측에다가 여당 지도부에다가 야당과의 협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시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사실 야당과의 협치, 야당과의 소통, 화합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도 사실 게 만만치는 않아요. 당권 경쟁도 본격화됐고 뭐 대통령도 급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전직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화합을 강조하기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뭐 좀 그동안 너무 좀 과열되지 않나 싶었는데 쿨다운 되겠습니까?
0: 예, 왜냐하면 지표가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나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도 어쨌든 전형직 대통령이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금 좀 반등하고 상승한다고 저희 자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저희가 당권 레이스가 뜨겁게 가열됐다라는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재건축이니 증축이니 뭐 재개발이니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건 당내 이슈예요. 이를테면 이 민주당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주주는 당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영권 분쟁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분쟁으로 갈지 아니면 잘 화합이 될지 이거 내부 문제인데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문제로 다투고 분열되기 시작하면 누구를 놓치냐. 고객인 대한민국 국민들을 놓치는 겁니다. 이런 선택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고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가르마를 타주고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 부분은 이 당원들과 또 여기에 뭐 이러저러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좀 발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국민의힘 쪽에서 이쪽에 당권 경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현 대통령의 식사 오찬 자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데 통합이 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피해자 프레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청와대에서 독특하게도 뭐 비빔밥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이미 언론에 알렸어요. 근데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합의 상징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반대로 보았을 때는 민주당 내에 현재 통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메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주체는 결국은 친문계, 구주류계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청와대의 그 메뉴 선택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사실상 유시민 작가라든지 그리고 뭐 친명계의 스피커들도 계속 나와서 상대방 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팀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고 과열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막고 있는 거를 멸칭 같은 것들을 쓰면서 상대방들의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남은 청와대에서 이제 먼저 오찬을 제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결국에는 힘든 사람이 먼저 만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정청래 대표가 오후 2시에 그 전북지사 취임식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는 다음 당권을 보는 이런 선거라고 많이들 보지 않았습니까?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0: 그리고 민주당 이완택 후보 간의 그 결전에서 결국에는 친명계로 보이는 이완택 후보가 당선이 됐고, 대통령 순방 가실 때그 청와대 쪽에서 뭐 인원 최소화한다 그래갖고는 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가 공항에 안 나갔잖아요.
1: 안 나간 거?
0: 그날
1: 예.
0: 갔을 그날도 이완택 당선인 만나러 전북에 갔었거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 어제 오후 2시 취임식에서도 전북 홀대로는 오히려 정청래 전 당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통합이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루 이틀 정도 조용히 하고 아마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불붙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 뭐 당대표를 굳이 두 번씩이나 하려고 그럽니까? 얘다가 아니 국무총리 했으면 됐지 폴도 당으로 건너와서 이렇게까지 약간 감정적인 언사들이 오고 가는데 아뭐 아무튼 쿨다운 될것 같아요?
2: 네, 이미 당에서도
1: 되고 있어요?
2: 항상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고, 왜냐하면
1: 예.
2: 지금 민생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고물가, 청년들 그 고용률, 그리고 자산 양극화, 이게 진짜 민주당의 중심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권주자들이 신경전을 벌이든 감정적인 뭐 소모전을 벌이든 그거는 당권 레이스 중에는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당의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당의 일을 하는데 당권주자들이 너무 그 경쟁의 뜨거움으로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다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0: 왜죠?
1: 국민의힘이 막강한 힘으로 멋진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이러다가는 완전히 국민의힘한테 선두 주자고, 선두권도 뺏기고, 주도권도 뺏기고 하겠다라고 해야 이쪽이 겁먹고 자기들끼리 뭔가 좀 얘기를 할 텐데,
0: 네.
1: 이쪽에서 별로 이렇게 마땅한 공세가 없으니까, 이쪽이 이게 자기들 자가 면역
0: 네.
1: 질환이 이제 조금씩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사실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질 때, 뭐, 당내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가고, 또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는 당시에는 뭐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모습들을
1: 네.
0: 보였었거든요.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하면서 저희가 어쨌든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얻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저희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터져나오다
1: 아, 예.
0: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국민의힘이 아무리 잘하고 있었어도 예상됐던 이 폭발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2년 전에 당대표 하실 때 그때 비명행사 공천하셨잖아요. 그때 뭐 떨어졌었던 하위 10%, 20% 이유도 알지 못했었던 친문 세력들. 이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공천권이 걸려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는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국민의힘 탓만은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다는
1: 야,
0: 생각합니다.
1: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권력 다툼은 미리 다 짜고 있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바라기는 정말 나이스한 제1야당이 빨리 진영을 갖췄으면 하는 건데,
0: 네.
1: 장 대표나 정원내 대표 사이에 빨리 화합도 이루어지고 진영이
0: 네.
1: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두 분의 약간의 그 트러블은 어떻게 해야 될것
0: 약간이 아니라
1: 같습니까?
0: 지금
1: 아니에요.
0: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기강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은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1: 예.
0: 합니다. 물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를 저희 당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했었던 분들은 당규상 해당에 있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 징계를 하는으로써 처리하는 건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물론 규정에 있어서 법대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포용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1: 예.
0: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계속적으로 쳐내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방식으로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친한계가 제가 말씀드린 뭐 해당 행위도 있고 그리고 한동훈 의원 자체도 당원 게시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되면은 그분들은 프레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본인들만 피해자, 본인들이 잘못했었던 것들은 싹 지워지고 그냥 장동혁 지도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전 정무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징계를 하기보다는 당내 화합, 그리고 저희가 선명하게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1: 네,
0: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두분 팬들이 참 많으시네요. 토박님, 장유.

0: 이 변호사 광팬입니다. 앞에 광자가 붙었습니다. 광팬.
1: 처음 뵙는
0: 곰돌이님, 강전의 변호사님의 이분은 또 빅팬입니다. 이렇게 하셨네. 광팬과 빅팬들이 어느 정도 나은 건지 나가서 이게 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광팬, 빅팬들이 몰려 드셨습니다. 예. 아, 오늘 처음 만남인데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다음번엔 더 쌍을 붙이는 게 나은지 더 뭔가 건설적인 화합된 의견으로 몰고 가는 게 나은지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305님이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오, 저도 좋아하는 잔나비.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아 권력을 거머쥔 우리는 당권을 거머쥔 우리는 뭐 이런 건가?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내 수도권 구간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매송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도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 요금소 부근 7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입니다. 안현 분기점 부근 화물차 사고가 있고요. 이후로도 남동 부근 통행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는 지금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부터 동호대교 사이 속도 줄어 있습니다.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여의도 부근 그리고 청담동 주변 처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1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기본적인 것만 해도 27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기쁨, 설렘, 즐거움처럼 밝은 감정도 있고요. 불안, 분노, 슬픔처럼 무거운 감정도 있죠.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말하는 악뮤의 노랫말처럼 이 27가지 감정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어지고 섞이고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을 오가는데요. 방금 전까지 분명히 기분이 좋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또 내내 평온하다가도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흐린 날씨가 좀 개나 싶으면 소나기가 내리고 또 금세 햇빛이 쨍쨍해지는 요즘 날씨처럼 말이에요. 날씨는 습하지만 여러분 마음만큼은 뽀송뽀송하길 바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합니다.

0: 아이유의 블루밍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날씨는 습합니다만 여러분들 기분만큼은 누구보다 상쾌해지시라고 상큼한 노래 천유진 PD님이 오늘 첫 곡으로 선곡을 해주셨고요. 2037님 TBS의 여신 연디 귀요미 뿜뿜 오늘도 돈이 되는 머니 특별시 들으면서 가정경제 잘 지켜볼게요. 메모 와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네요. 제가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면서 밀었던 유행어인데 혹시 기억하시는 우리 찐 애청자, 오랜 애청자분들 계시려나요? 메모. 맞아. 이게 있었어. 오늘 많이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 정보까지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함께 해주실 두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용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용환입니다.
0: 아니, 두 분은 각각 떼어놓고 한 분씩 보면 너무 친숙한 분들인데 이
2: 그렇죠.
0: 조합이 제가 참 낯설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두 분이 이렇게 짝꿍이 되셨다고. 그 근황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 두 분이 그 톰과 제리 있잖아요.
2: 네.
0: 근데 두 분은 톰은 없고 제리만 둘이라고 제리 팀이다. 뭐 이런 소문이 들려. 두 분이 그렇게 싸우신다면서요?
1: 좀 억울하긴 한데.
0: 예.
1: 어쩔 수 없어. 동생이니까.
0: 아, 네. 오늘 아주 ready fight. 아주 기대.
2: 저도 맨날 당합니다.
0: 알겠습니다.
2: 저 너무 억울해요.
0: 서로 당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제리 팀. 오늘 기대가 많이 되고요.
1: 억울하다고 하니까 제가 괴롭히는 걸로 하시죠 그냥.
0: 아, 뭐 네. 그렇게 또 양보하는 척 하지 마세요.
2: 그럼 지는 거 같잖아요. 그럼 내가 괴롭히는 걸 할게요.
1: 그럼 제가 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네. 자, 시작부터 대단하시네요. 우리 팀은 이게 강하다. 이렇게 싸우지만 우리 팀은 그래도 이게 강하다. 좀 하나씩 어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팀장.
1: 네, 먼저 한번
2: 저희가 아무리 제리자리여도 결론적으로 솔루션은 항상 동일해요.
0: 아.
2: 그래서 중간에 많이 싸우지만 결과물은 항상 해답을 찾습니다. 저희는
0: 합심해서 시너지를 무조건 낸다.
2: 시너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일단은 합심.
1: 우리 팀의 장점을 찾아요. 얘기하라고 한거 맞죠?
0: 예 맞아요.
2: 그럼 장점이죠.
0: 장점이죠. 그래도 네. 이재한 팀장님은 우리 팀의 장점 뭐라 생각하세요? 강점.
1: 아, 굳건하죠.
0: 굳건하다고.
1: 굳건합니다.
0: 싸움이 네.
1: 아니요 아니요. 의지가 서로 굳건합니다.
0: 싸우려는
1: 풍파가
0: 의지가
1: 와도 아. 네, 항상. 싸우려는 의지요?
0: 아니, 풍파가 와도 늘 싸운다.
1: 아니 풍파가 와도 우리의 그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0: 자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으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여러분들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에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주택을 사고 팔 때 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보유 단계의 과세를 강화하면 매물 출회와 주거 이동이 늘어 시장 경직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공실이나 별장처럼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이 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고요.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에 배정되는 세수 비중을 조정해 대학과 평생교육 투자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화 대응을 위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 특례 기업과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합니다. 특례 상장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을 높이는 개정 상장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건데요.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은 그동안 일정 기간 매출이나 손실 기준 적용을 유예받았지만 앞으로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경우에만 이런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상장 후 5년 안에 주된 사업 목적을 바꾸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전주 퇴출 기준도 강화됩니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일정 기간 200억 원 아래로 내려가도 퇴출 대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올해 코스닥 상장 폐지 기업이 약 50곳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만 치료제 등의 주사제를 맞은 뒤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는 모두 1,147건인데요. 지난해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1년 전보다 94% 넘게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비만 치료제 투여 뒤에 발생한 이상 반응이 뒤를 이었고요.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신고는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증상은 복통 등 소화기 통증이 가장 많았고 오한과 발열, 구토 등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사제를 맞기 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비만 치료제는 정해진 용량과 기간, 보관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넘어갑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요 삐요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구조단이 빰빠라밤빰빰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미야 경기 고양시입니다. 저기 이재한 팀장님.
1: 미야오.
0: 고마워요. 네. 어, 나 안 받아주려는 줄 알았잖아요. 미야오. 표정이 굳길래. 우리 고양시로 가볼 텐데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2: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런 효과음. 빰빠라바 빰빰. 삐요삐요. 네, 너무 그리웠는데.
0: 내 몸에 뭐 준비.
2: 그러니까요. 기분 좋아요. 자,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릴게요. 이 새는 보험료만 막아도 노후연금 늘릴 수 있다. 자, 노후 준비를 위해 무작정 새로운 연금이나 투자 상품을 찾기보다 이 먼저 지금 내가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과도한 보험료와 중복 보장을 정리해서 노후 준비 자금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함께 활용하는 현실적인 노후 설계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과도한 보험료

0: 정리하면서 노후 준비 자금까지 확보하니까 오늘 뭐 일석이조의 솔루션 꿀팁을 많이 주실 것 같고요.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열아들 안 부러운 외동딸 하나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네요. 저희 딸이 얼마 전에요. 드디어 바늘구멍 같은 취업관문을 뚫고 첫 월급을 받게 됐습니다. 예.
1: 유후! 엄마, 아빠, 이번 주 토요일 스케줄 싹 비워놔라. 내가 요즘
0: 비워놔라?
1: TV에 나오는...
0: 너 명령하니?
1: 아이, 비워놔. 내가 요즘 TV에 나오는 엄청 유명한 셰프가 하는 레스토랑 있잖아? 그거 광클에서 예약 성공했거든.
0: 아이고, 사회초년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또 비싼 데 예약했대. 마음만 고맙게 받을 테니까 결제는 그냥 아카 찬스, 아빠 카드로 하자.
2: 누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응? 당신 또 그런다. 딸내미가 모처럼 엄마 아빠 호강시켜주겠다는데 기분 좋게 받을 땐 받아야지. 또 다음에 우리가 맛있는 거 사주면 되고, 안 그래? 이거 자꾸 거절하면 우리 재순이 서운해.
0: 당신 no, no, 목소리가 no. 너무 연하남인데.
1: 나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 엄마 아빠가 쥐꼬리만큼 번 이 신입사원 월급 축내는 게 정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아빠 카드 콜.
0: 콜콜. 딸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알고 보니까 벌써 자기 카드로 비싼 코스 요리를 싸 선결제해놨더라고요. 자식 키운 보람 아주 제대로 느꼈고요. 이제 딸아이 교육비 들어갈 일도 없고 용돈 줄 일도 없으니까 우리 부부 노후 준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통장에 여유가 없는 거죠? 은퇴는 딱 10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오래전 지인 권유로 가입해둔 보험료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라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예, 우리 그 아주 우아하신 청취자분께서 그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그 이 목소리 한 여파가 왠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0: 예, 저 이게 오래가네요. 이 여파가.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은퇴가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됐다. 뭐 이런 고민 많이들 갖고 계시죠?
2: 맞아요. 저도 이번 사연을 통해서 참 많이 공감을 좀 했 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선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네. 자, 50대가 되면 자녀 교육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0: 그렇죠.
2: 그런데 막상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달려오느라 정작 이 본인들의 노후는 좀 뒤로 밀어두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맞습니다. 뭐 진짜 이렇게 상황이 좀 안 돼서 노후 준비를 못 해 두신 분들도 있고, 또는 정말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3: 그렇고요. 보통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50대 분들이 또 주로 얘기하시는 게 우리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 하면 너무 늦었죠. 뭐 효과가 없는 거 아닐까요?
0: 네.
3: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 예.
3: 근데 뭐 늦은 경우도 늦은 경우이지만 답은 찾으면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늦은 건 늦은 거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거죠.
0: 네.
3: 네.
0: 뭐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노후 준비 안 할 수는 없고 늦었다고 그쵸?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를 때잖아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최대한의 좀 이익을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노후 준비라고 하면 뭐 대부분은 개인연금, 투자 이런 쪽 생각하시더라고요.
3: 그러니까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특히 요즘.
3: 그게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가장 쉽지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0: 예.
3: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상품들을 막 찾다 보면 사실 뭐 상품 골라서 이제 진행하는 건 좋죠. 근데 내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있으셔야 되는데.
0: 뭐 새는 건 없는지.
3: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부어봐야 이거 네, 안 차잖아요.
0: 네. 네.
3: 그런 거를 계속 뭐랄까요 유지하고 계시고 이게 내 노후를 보장해줄 거야라고 강하게 믿고 계시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사실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보면 되게 아쉽거든요.
0: 네.
3: 안타깝고. 근데 어쨌든 새는 돈을 좀 잘 막아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들.
0: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오늘 사연 하나씩.

0: 차근히 좀 해결을 해보겠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오늘 청취자분의 지출 내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0: 낱낱이
1: 낱낱이.
0: 놓치는 부분
1: 그럼요.
0: 없이.
1: 가계부를 보니까요, 현재 두 부부의 합산 월 소득은 약 5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해서 같이 월 100만 원씩, 그리고 이 생활비랑 공과금, 통신비를 포함했을 때다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모님들의 용돈도 필요하시니까 용돈 30만 원,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 지금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그 예전에 들어갔던 교육비도 있고, 또 지금 또 그때 들어갔던 비용들을 또 다르게 좀 도움을 주시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비용으로 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마지막에 이 보험료가 아까의 사연에 있던 것처럼 월
0: 100만
1: 100만
0: 원.
1: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0: 아니, 지금 얘기해 주신 항목들만 더해봐도 100, 200, 400에, 아니, 월 수입이 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고정 지출이 480만 원이거든요? 그럼 남는 돈이, 여유자금이 딱 20만 원이란 얘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못할 것 같아. 뭔가 돈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이 노후를 준비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돈이 부족해서 연금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요, 연금을 준비를 못하는 구조로 그동안 생활을 하고 계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0: 그렇군요.
2: 그러니까 하나씩 좀 뜯어보면,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저희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꼭 이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재무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어떤 그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딱 정해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 생활비 줄일 수
0: 생활비.
2: 있을까? 어떤 내용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건데, 사실 이 생활비도 줄여봐야 큰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알뜰하게 잘 쓰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는 부모님 용돈 줄일 수 있느냐? 쉽지 않죠.
0: 쉽지가
2: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건 더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대출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돼서 이 대출 줄일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를 상환해서 다른 대출을 또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들도 요즘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또이 분들의 고정 지출 항목들 중에 하나가 또 보험료가 있었잖아요. 보험료에서 이제 줄일 내용들이 얼만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된 거예요.
0: 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따져보니
2: 그렇죠.
0: 결국은 보험료에서 좀이 조정을 해야겠다. 보험 가입 내역이 어땠어요?
1: 우선 이 부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거는 역시나
0: 역시나
1: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맞아요. 남편분 같은 경우는 월 15만 원, 배우자님 같은 경우는 월 12만 원, 합쳐서 27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는데, 당연히 이거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당 부분이 다 사망보험금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0: 그렇겠죠. 근데 예전부터 우리 전문가분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이 자녀가 어릴 때는 뭐 가장의 부재라든가 뭐 등등을 대비해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지만 자녀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은 뭐 줄이거나 정리해도 된다 뭐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연자분도 지금 그런 시기 아니에요?
2: 뭐좀꽤 그래도 쉬셨던 것 같은데 전혀 티가 손색이 전혀 없으시네요.
0: 아, 그래요?
2: 이쯤에서
0: 녹슬지
2: 한번
0: 않았다니.
2: 하실까요? 나 자신 칭찬해.
0: 칭찬해!
1: 아, 오랜만이에요. 아,
0: 너무
1: 오랜만이야.
0: 오랜만이다. 저 돌아오고 처음 했어요. 이재한 팀장님 덕분에.
2: 아니, 기억이 항상 나죠.
0: Thank you, I love you.
2: 아, oh, you're welcome. 네.
0: 분위기 뭐야?
2: 네, 어쨌든, 이 보험은 가입할 당시에는 이 항상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생각했던 이 정답이 지금과는 좀 맞지 않을 경우들이 종종 있죠. 뭐, 예를 들면, 이 사연자님 가정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이제 어린 자녀가 있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2: 현재 자녀가 이제 20년 전에는 아기였을 테니까. 그때는 혹시라도 모를 가장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느껴질
0: 필요하죠.
2: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자녀가 25살이 됐고, 엄연한 이제 사회생활하는 성인이 됐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이제 준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 현재 가정에 맞는 내용으로 좀 수정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0: 그렇죠. 예. 어떤 가족의 삶의 단계, 사이클에 따라서 보험 내용도 반드시 조정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제가 청취자분 부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3년 동안 내오셨잖아요, 돈을. 근데 이걸 또 덜컥 해지하려면 좀 너무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하고 그쵸. 좀 그래요.
1: 저도 이 부분 너무 아까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또 누굽니까? 무작정 아 이거 별로예요. 해제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조정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지하기보다는 감액이라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감액 기억하시죠?
0: 네.
1: 어, 맞아요. 네. 많은 분들 모를 수 있어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0: 네.
1: 자, 이미 이 보험은 13년 납입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유지하면 앞으로 평생 사망보험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0: 오.
1: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지금 해지하는 건 너무 아깝고
0: 너무
1: 그동안
0: 아깝죠.
1: 냈던 기간이 너무 아까워요.
0: 너무 아깝죠. 피눈물.
1: 맞아. 피눈물?
0: 눈물.
1: 눈물. 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감액을 해서 사망보험금 두 분 합산해서 1억이었던 부분을 3천만 원으로 상담을 통해서 얼마 정도면 좀 이제 두 분이 한 번 돌아가셨을 때
0: 예, 예.
1: 금액으로 나왔으면 좋겠냐 해보니까 네. 예전만큼의 그 와 저 1억까지는 필요해요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 그럼 장례 비용 정도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금액 좀 많이 다운 시켜서
0: 예.
1: 사망보험금을 1억에서 3천만 원으로 금액 낮추기로 했습니다.
0: 네.
1: 이럴 경우 남편분의 경우 월 보험료가 15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8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사연자님인 배우자님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0: 예.
1: 자, 보험 하나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이 필요 없는 부분들만 살짝 덜어내기만 해도 효과가 크다는 거죠.
0: 그러니까요. 이게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해 오셨던 그 보험을 계속 가져가면서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적정한 혜택을 유지하면서 매달 13만 원 정도나 벌써 절약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문가와 함께 좀 정기적으로 보험 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겠죠?
1: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신보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0: 아.
1: 보험료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0: 아, 그래 맞아요. 네. 아까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아직 손댈 부분이 많죠?
1: 자, 보험은요. 이렇게 증권을 딱 한 장만 펴보면 잘 문제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0: 예.
1: 근데 이거를 전체 가족 전체 보험 쫙 펼쳐서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그런 사연이었어요.
0: 예, 가족 전체 보험을 쫙 펼쳐놓고 봤더니 또 뭐 중복 보장이나 불필요하게 세는 돈 뭐 있었습니까?
2: 일단 정리를 하면서 좀 나머지 보험들도 좀 봤는데 같은 보장을 여러 개 중복 가입해놓은 경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0: 네.
2: 예를 들면 암진단비가 이미 가입이 돼 있어요. 이미 충분할 만큼 가입이 돼 있는데 다른 상품을 가입할 때도 또 암진단비를 가입하시고 뭐 뇌혈관, 뭐 뇌졸중, 뭐 뇌혈관, 뭐 심장질환 뭐 이런 내용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은 금액이지만 같은 보장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의 상품들로 중복해서 가입한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0: 예.
2: 그래서 같은 보장에 보험료만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내고 계신 경우들이 많다 보니 사실 보험료라고 하는 내용들 대비해서 좀 뭐랄까요. 좀 실효성이 좀 그렇게 좋진 않다. 근데 물론 보장이 많은 건 좋을 수 있죠.
0: 예.
2: 다만 이 보장이 많아서 좋을 때는 딱 한 경우예요. 그 질병을 얻어야만 좋은 거죠. 근데 보장이 많은데 나는 그 경우를 겪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건 좋다고 보기 어렵죠.
0: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보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불필요하게 2중, 3중으로 보험료가 중복해서 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혼자 증권 들여다봐도 이런 건 참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이 참 진짜 이름도 어렵고 복잡해요.
1: 맞아요. 특약들도 엄청 많잖아요.
0: 맞아요.
1: 어떤 분을 보면 특약이 특히 태아보험이나 우리 아기들 때 가입한 보험도 보면요. 특약이 대략적으로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돼요.
0: 특약만요? 네. 100개에서 200개가 된다고요?
1: 네.
0: 무슨 특약? 뭐 그
1: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기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예. 다 넣어놔야 되기도 하고
0: 네,
1: 뭐
0: 네.
1: 하물며 이런 약간 알러지성 이런 질환 관련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다 많다 보니까
0: 예.
1: 그러니까 어떤 보험들은 100개, 200개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다
0: 그렇구나.
1: 보기 어렵죠.
0: 네.
1: 자 실제 저희 이분들 가족분 상담을 해보니까 보험 개수 3인 가족인데 다 합쳤을 때 대략 20개 정도가 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이런 얘기 하셨지만 전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험 많이 가입하셨던 분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0: 예.
1: 나는 많이 가입을 했으니까 보장은 든든하겠지.
0: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1: 뭔가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네네.
1: 근데 막상 이걸 분석해보면요. 보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보험은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보장이 균형 있게 잘 들어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여기에 더해서 갱신형 특약들도 좀 문제가 되는데.
0: 게레게레게레 갱갱신. 보험료 올라 확 올라.
2: 아, 오랜만이다.
1: 진짜 오랜만이다. 귀에 쏙쏙 박히네요, 진짜. 네.
2: 어쨌든 이 게레게레 갱신, 갱갱신.
0: 네.
2: 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갱신형 보험은 사실 선택할 때 맨 처음 최초 가입할 때 선택할 때는 되게 쉽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0: 네.
2: 선택이 너무 쉽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또 문제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노후 시기 우리가 뭐 50대, 60대 은퇴를 만약에 일찍 하면 50대 조금 적당히 했다 그럼 60대인데
0: 예.
2: 이때 당시는 사실

0: 보험료뿐만 아니라 세금과도 전쟁을 해야 되죠.
1: 그렇죠.
0: 재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1: 네.
0: 건강보험료도 계속 올라가니까 네. 돈 내야 되는데 갱신형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보험료 올라가는 것도 계속 돈을 내야 돼요. 끝도 없이 내야 되죠. 그럼 이게 굉장히 보장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을 사전에 잡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보장은 유지하되 중복하거나 중복되거나 효율이 좀 떨어지는 또는 뭐 이런 갱신형 특약들 중에 불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1: 네, 정리해야죠. 그렇게 조정을 거쳐서 제일 중요한 거 보험료가 얼마로 줄었는지
2: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1: 궁금해요.
2: 자, 3인 가족 보험료 100만 원이었던 금액이
1: 맞아요.
2: 43만 원으로 금액을 줄였습니다.
1: 두둥
2: 두둥 빠밤. 자, 무려 57만 원이라는 예외적임이 생긴 겁니다. 이제
1: 절반 이상 줄인 거네요.
2: 절반 이상 줄였어요. 자, 근데 이게 57만 원이 1년이면요. 680만 원 정도 되고요.
1: 그쵸.
2: 이거 10년이면 6,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를 조금 줄이는 것 같지만 물론 이것도 많이 줬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 예.
2: 저희가 봤을 때는 더 크게 본 거는
1: 예.
2: 시간을 더하게 되면 이 금액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줄이고 절약할 수 있게 된다.
1: 그럼요.
2: 이게 포인트거든요.
1: 예. 조금 다달이 아낀 돈이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 목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줄인 57만 원을 또 다른 쪽으로 잘 활용해야 진짜 의미가 있을 텐데요.
0: 자, 지금부터 강조 하나를 드려볼게요.
1: 강조.
0: 바뀌지 않았다면 없어지는 돈.
1: 예.
0: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느냐.
2: 네?
1: 무슨
2: 네.
1: 말이에요? 설명 좀
0: 바뀌기
1: 하세요.
0: 전에는 없어지는 돈.
1: 바뀌기 전에는?
0: 바뀌고 나니까 얼마큼 불어나는지를 보자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변화를 주기 전에는 이게 그냥 없어질, 사라져버릴
0: 없어지는
1: 돈일
0: 거예요.
1: 수도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조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불어나게 되느냐.
0: 네.
1: 예.
0: 한번 보시죠.
1: 예. 네, 설명 좀 차근히
0: 가장
1: 좀
0: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1: 알았어요.
0: 네. 저희는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 관심하는 게 아니고 이 줄인 보험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항상 이제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1: 네.
0: 어디 로 그러면 이 돈을 유입시켜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취자분들께도 기존의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내용들 30만 원씩 납입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1: 예, 그 연금저축을 지금 30만 원 기존에 납입을 하고 계셨다고요.
0: 네네네.
1: 근데 연금저축이면 연말정산할 때 뭐 세액공제도 있고 이건 유지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네. 그렇지만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청취자분 가족분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으로 매년 약 20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소득과 이 소비 구조를 고려했을 때 이 소액공제를 위해서 무리하게 납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또 원하시는 이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네.
2: 자, 그래서 연금저축을 월 30만 원 내던 거를 10만 원으로 줄여도 어차피 세제 혜택을 이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2: 그 이어가고 나머지 20만 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1: 예, 노후 자금을 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보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했을까요?
0: 네, 이 월 30만 원씩 나가던 거에서 10만 원으로 줄여서 20만 원이 세이브가 됐죠.
1: 예.
0: 그거를 보험료를 줄여서 만든 57만 원의 금액에서 30만 원만 가지고 와서 50만 원을 월에 만들어서 이 50만 원을 가지고 최저 보증이 가능한 변액연금으로 새롭게 설계를 해드렸거든요.
1: 네.
0: 그래서 5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을 하시게 되면 원금은 6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1: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0: 60개월이니까요.
2: 60개월이잖아요.
1: 똑똑하시네요.
0: 아니 60개월. 아니 60개월이 아니죠. 120개월.
2: 예.
0: 120개월.
2: 예. 아, 뭐
1: 난 거기에 또 똑똑하시네요.
0: 120개월이니까.
1: 네. 아니요. 전 문과여서 계산을 못해요.
0: 되게 이게 자연스럽게 낚는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네, 120개월이니까. 네, 6천만 원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계산.
1: 예, 예.
0: 네, 그러면 최저 보증이 약 한 7에서 8%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 그 최저 보증 안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70세부터는 6천만 원이었던 게 1억 3천만 원 수준의 이 원금과 이자가 적립되게 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 1억 3천만 원의 수준의 연금 재원을 평생토록 또 나눠 받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예, 어느 시점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자 포함해서 20년 정도 이전에 이 1억 3천만 원을 다 써버릴 겁니다. 그러면 70세부터 네. 90세까지 산 이후에 더 산다. 라고 하면 이분은 더 많은 수익금이 생기는 겁니다.
2: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1: 예.
2: 지금 70세부터 연금을 개시하시게 되면 50만 원씩 냈던 10년만 냈죠.
1: 예.
2: 자, 이걸 앞으로 평생 받게 되는 거예요.
1: 네네.
2: 10년 내고 평생 받는다는 이게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1: 네.
2: 50만 원씩 냈을 경우에

0: 18세부터 연 714만 원. 월로 따지면 매월 6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오.
0: 50만 원이 60만 원이 되는 효과예요.
1: 그러게요.
0: 자, 기존 부부 합산 받으시는 국민연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약 2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개인연금 포함하면 300만 원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1: 네.
0: 여기에다가 이 추가적으로 이제 그 생각지 못한 돈들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특히 직장인분들은 뭐 연말 정산했을 때 환급금이나 뭐 네. 명절 상여금 보너스, 네. 성과급 이렇게 계획하지 못했던 목돈들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금으로 좀 더 추가를 해서 연금에 더 늘려나가기로 저희랑 약속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원하시는 희망연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두 분이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맞추려면 조금씩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이 복리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처럼 조금 일찍씩 하는 것만으로도 이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단순히 보험 리모델링만 한 게 아니라요. 그동안 미루셨던 노후 준비, 연금 준비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게 됐으니까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없어지는 돈 불렸더니 이만큼 된다. 얼마나 네. 좋아요.
1: 그게 이 소리였군요.
2: 그럼요.
1: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2: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기대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처음에는 모르게끔 이렇게 한 건데
0: 빌드업
2: 한 거죠. 네.
1: 그러니까 중요한 건
2: 어쨌든
1: 합니다.
2: 예.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이걸 알려드리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1: 본인도 민망해서
2: 중요한 건 이 재무 상담에 관련된 내용은 단연 보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금 흐름을 파악해서 뭔가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1: 그러니까
2: 어쨌든 지금 수입으로는 노후 준비 꿈도 못 꾸잖아요.
1: 예.
2: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진작 상담 받아볼 걸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시니까
1: 예.
2: 이런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1: 그럼요.
2: 싶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하나의 상품으로만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개인연금도 계속 조금씩 추가 납입도 하면서 쌓아가면서 만들어야 되고 국민연금도 최대한 여유가 된다고 하면 추가 납입하시면 되고
1: 네.
0: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말고도 이 상황에 따라서 주택연금까지 함께 살펴봐야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항상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면서 우리 집도 노후 자금 한번 제대로 준비해보고 싶다 또는 뭐 어떻게든 보험 점검 필요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두 글자만 꾹꾹 눌러서 보내주셔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곰지님께서 깡디 간만이네요. 근데 진짜 역시 연기는 깡디가 최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유명주님께서 점심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부럽네요. 예. 저희는 방송 끝나고 조금 뒤에 먹어야 하는데 벌써 좀 배가 엄청 고파진 느낌입니다. 뭐 드시고 계시는지 메뉴도 궁금하네요. 자, 지금 오랜만에 처음으로 두 분 조합과 좀 함께 해보고 있는데, 살짝 제리 앤 제리를 넘어서 좀 이 더머 앤 더머 느낌이 뭐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상담 결과는 최고다. 역시나 멋지다. 그런 의미에서 천효진 PD님이.
2: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누가 더머예요?
1: 더머 앤 더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아니,
1: 더머 앤 더머.
0: 더머 앤 더머.
2: 그러니까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1: 안 웃기니까 문제지.
2: 아, 그랬구나. 네. 네.
1: 님이
2: 많이 웃고 계신데 밖에
1: 두 분을 위한 응원가 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포장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보험료 에일리의 보여줄게 듣고 2부 이어갈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은 919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는 30대 후반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최근 내 집 마련을 마치고 이제는 목돈을 모아보려고 은행 상품을 알아봤는데 장기 상품 금리가 기대보다 낮아서 고민입니다. 그러던 중 지인 소개로 7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고 3년만 더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도 1천만 원 이상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상품을 권유받았어요. 은행 적금보다 조건이 좋아 보여 관심은 가지만 종신보험이라는데 이걸 저축 목적으로 가입해도 되는지 걱정돼 됩니다. 이 상품을 저축으로 봐도 되는지 가입 전에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 이런 고민 상담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자가 높다, 뭐 비과세다, 장기로 가져가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무조건 가입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고? 뭔가 수상한데?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1: 맞습니다. 이 사연자님께서 안내받은 상품은요. 따지고 보면 그냥 보험 상품이 맞습니다. 네, 보험 상품이에요. 요즘 이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형태의 보험을 이 저축 상품처럼 설명이 되면서 이제 다들 이제 소비자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0: 예예.
1: 중요한 건 이 상품이 나쁜가가 아니라 이게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거든요.
0: 네.
1: 실제로 설계 구조 자체가 이 과거보다 환급률을 높인 형태로 바뀐 것도 맞습니다.
0: 예.
1: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은행 대신 보험, 뭐 적금 대신 종신보험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0: 예.
1: 근데 구조는 그대로예요. 결국 뭐냐? 이 보험은 무슨 보험?
0: 종신보험이다.
1: 네.
0: 네.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유지를 했을 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0: 유지를 했을 때.
2: 네, 유지를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그때 당시 좋을 것들, 이것만 관심을 하다 보니,
0: 네.
2: 이게 애시당초 처음에 종신보험이다라는 이해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건데,
0: 네.
2: 근데 어차피 10년이면 비과세잖아요. 이런 말 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0: 예.
2: 근데 10년 동안 안 건드릴 자신 있으신가요? 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0: 그 10년 동안 이걸 안 건드리고 유지할 자신이 있느냐. 사실은 이 30대 맞벌이 직장인이시라고 했잖아요. 이제 직장인 입장에서는 아주 여유가 뭐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이걸 10년 동안 아예 안 건드린다?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2: 많습니다. 그런 일들 많아요. 뭐 결혼, 뭐 이사, 병원비, 뭐 집안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꼭 생기다 보면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3년 전으로 꼭 그런 일들이 한 번씩 꼭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꼭 주기적으로 온다니까요.
1: 맞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상품이 좋은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이 과연 조용할 것인가.
0: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 모르죠. 예. 이 수치로 보면 더 현실적인데요. 월 50만 원이면 7년 동안 내는 원금의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근데 예. 만약에 이 보험을 유지를 못하고 하다가 3년 이내에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0: 뭐
1: 큰 돈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0: 네.
1: 이 보험을 없애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2, 3년 안에 이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원금 대비 절반 이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0: 두둥.
1: 두둥. 이때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하나같은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 할까요?
0: 아니 이거 사기 아니냐?
1: 맞아요.
0: 아닐까요?
1: 왜 이런 보험, 이건 왜 만드는 거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이런 말씀 진짜
0: 그러니까.
1: 많이 하세요.
0: 예, 예.
1: 자, 근데 상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간에 이런 꺼내는 구조의 문제가 더 큰 겁니다.
0: 중간에 꺼내는 구조가 문제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1: 말 그대로 이 보험은, 이 상품은 보험 상품이죠.
0: 예.
1: 자, 보험 상품은 장기간 유지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비과세가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뭐 이자 소득세도 안 내고 막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죠. 이자도
0: 네.
1: 셀 거고. 다만, 이 보험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 보험을 정리하거나 손을 댔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금 손실도 이 퍼센트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0: 뭐 그렇게 어떤 단기간에 해지를 해버리죠.
1: 네. 갑자기 막 냈던 금액은 얼마인데 갑자기 20%만 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0: 너무 속상한데요.
2: 반대로 이제 근데 끝까지 갔다. 그럴 때는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죠.
0: 네.
2: 뭐 10년을 채웠다. 그럼 아까 저 그 방금 정용환 팀장이 말한 것처럼 비과세에다가 그다음에 원금 플러스 어떤 이제 이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결과물만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 저축보단 더 좋네. 저축 상품처럼 여길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0: 네네.
2: 그래서 이 상품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뭔데요?
2: 버티면 저축, 못 버티면 보험.
0: 꼭 그렇게 치명적인 눈빛을 하고 말씀하시네요.
1: 오늘 컨셉이 뭐예요?
0: 그러니까. 꼭 그렇게 치명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버티면
2: 다시 한번 할까요?
0: 저축.
2: 버티면 아니, 저축, 저, 못
1: 눈빛
2: 버티면
1: 왜?
2: 보험.
0: 네. 뭐 카메라 쳐다보면서 왜 저러시는 거예요?
1: 방송인입니다, 방송인.
0: 밖에서 우리 제작진, 방송인이 아니라 밖에서 우리 제작진들이 지금 읍소라고 해서 제발 하지 말래요. 제발 하지 말아달래요.
1: 제발 하지
0: 보기가 좀 어렵다.
2: 원래 이렇게 어그로도 끄는 거예요.
0: 네. 버티면 저축, 못 버티면 보험.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죠. 이재한 팀장의 방금 눈빛만큼 좀 무섭기도 합니다.
2: 그렇죠. 일부러 무섭게 한 거예요.
0: 네. 네.
2: 어쨌든 이게 이 상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잘못 기대를 하게 된 게 무서운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적금보다도 못한 이 보험, 그러니까 적금보다 높은 이자율을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초반에 정리하게 되면서 아 이건 적금보다도 못하게 되네 하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때 가서 역시 보험은 보험이구나라고 이제 한탄해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대로 알고 가입하면 그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조금 차이가 났을 수 있는 거죠.
0: 예,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잠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바밤.
1: 네, 그리웠어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오늘 정말로 난이도 진짜 완전 하루 드릴게요.
0: 진짜요?
1: 못 맞추면 안 돼요.
0: 아, 이번 주에 돌아오고 나니까 지금 수목금 연속으로 다 보너스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2: 아, 그럼 반갑다. 오늘은 좀 어렵게 해야 되지 않을까?
1: 그럼 괜찮아요. 지금 바로 한번 꽈볼까요?
2: 네, 꽈. 네.
0: 아주 괜찮습니다.
1: 네. 네. 자, 질문 드릴게요. 단기납종신보험은 적금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해지해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가 있다.
0: Thank you, I love you.
1: 네.
0: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단기납종신보험 언제든 해지하면 이거 내가 손해볼 수 있다.
2: 자, 이제 다큐로 갈 거냐 예능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자, 과연 정답은?
2: 다큐냐 예능이냐?
0: 다큐죠. X. 좀 쉬는 동안 다큐가 됐어요.
2: 아, 좋아요. 좋아요.
1: 네,
2: 아,
0: XX.
1: X. 맞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금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서 여유 자금으로만 이건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도 될지 스스로 좀 판단해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을까요?
1: 딱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0: 세
1: 첫
0: 가지.
1: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과연 내가 이 돈을 10년 동안 안 건드릴 자신이 있는지.
0: 10년이면
1: 보세요.
0: 강산도 변하는데
1: 그렇죠.
0: 이 돈은 안 변하게끔
1: 그럼.
0: 안 건들 수 있느냐.
1: 안 건들 수 있는지. 자, 두 번째. 월 납입하는 금액이 생활에 지장을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0: 중요하죠.
1: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0: 네.
1: 네. 세 번째가 중도 해지 시의 가능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0: 아.
1: 이 세 가지만 검토하면 통과합니다.
0: 통과하셨습니다. 네.
2: 그러니까 최근에 과거와 다르게 이 종신보험들이 이 사업비 구조를 좀 낮춰서 10년 차부터의 어떤 그 이자라고 표현하면 이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을 좀 이렇게 좀 더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비과세 구조까지 활용해가지고 뭐 이런
0: 네.
2: 것들에 더 나쁘게, 아, 좋게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0: 네.
2: 그러다 보니까 나쁘게 단순히 여길 게 아니라 이거를 막 좀 조건형의 어떤 형태로 좀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0: 네.
2: 그래서 일단은 이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무조건 저축도 아니고 무조건 보험용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 단기납 종신보험이 왜 필요하느냐. 어쨌든 종신보험이니까 목적은 종신 때, 그러니까 사망 때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해야 되는 게 첫
0: 그렇죠.
2: 번째여야 돼요.
0: 예.
2: 종신보험이니까.
0: 예.
2: 그러한 결과물들을 일단 목적에 맞게끔 명확하게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을 명확해라. 두 번째, 유지가 가능할지 가능한 금액 안으로 설정을 해라.
0: 예.
2: 그다음에 세 번째, 장기간 유지해라.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내가 맞는 건지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따져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단기납 종신보험은 어쨌든 핵심은 보험이다. 이걸 장기 유지 가능한 여유 자금으로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 좀 고려해 보실 수 있겠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거나 뭐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또 많이 질문들 계속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6454님. 마을버스 운전일을 시작했는데요. 회사에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운전자 보험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될까요? 하셨네요.
2: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 맞는지부터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특약이 몇 가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다르니까.
0: 예.
2: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특약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든 아니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든 어쨌든 이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0: 네.
2: 두 번째는 반드시 영업용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0: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건
2: 그래도
0: 전환을
2: 해야
0: 해라.
2: 돼요. 예. 왜냐하면 모든 손해보험사든 생명보험사든 위험률은 높은 거 기준으로 따집니다.
0: 네.
2: 그러니까 내가 자가용을 평소에 운전해도 직장 생활하면서 대형버스든 뭐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어쨌든 영업용 활동으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0: 네.
2: 그러면 둘 중에 자가용과 둘 중에 비교를 했을 때 더 위험급수가 높은 건 당연히 버스 운전이겠죠?
0: 예.
2: 그렇다면 높은 거 기준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은 0122님 문자인데요. 실비보험은 갖고 있고 암뇌심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입원 일당도 추가로 가입해야 할까요? 실비로 입원비가 나오면 입원 일당은 필요 없나 해서요? 라는 질문이에요.
1: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입원 일당을 가입했다가 많은 이득 보신 분도 있는데 반대로 네. 손해를 본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원 일당이라는 것 자체가 보험료가 굉장히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고 비싸기도 합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입원하는 일수도 요즘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현재 보험료 총 얼마인지 그리고 최근 뭐 병력이나 확인했을 때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저는 입원 일당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될지 않을까 실비로만도 충분히 보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네. 두 분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또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이재한 팀장님.
2: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0: 연금술이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 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으니까요.
0: 예.
2: 지금 현재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더 관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정용환 팀장님.
1: 새는 돈들. 잘만 막아도 우리 노후 준비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를 위한 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노후 준비부터 모든 보험 등등등등등 다 가능한 우리 두 분한테 상담받기 원하신다면 샵 0951번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상담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다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IOI의 갑자기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고요. 9시 1시 머니 특별식.

0: TBS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8: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수락 지하차도에서 노원구 구간 내 2, 3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이 일대로 정체가 되고요. 외정부 방면으로는 창동교에서 선계교 구간 내 1차로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불편합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 내 1차로에서 추돌사고 있습니다. 처리 작업 중이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 이후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하남 방면으로는 한강대교 남단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여유 하류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내 추돌사고 있어서 양화대교에서부터 밀리고 같은 방면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보수공사 중이라 동작대교에서부터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팔곡터널 안 갓길에 고장차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화이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1: 요즘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거 검색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화를 하다가도 또 뭘 보다가도 모르는 게 나오면 바로 스마트폰 검색부터 하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코를 박고 하늘 대신 휴대폰만 쳐다보는 검색의 고수가 넘쳐납니다. 검색의 색, 찾을 색자를 쓰는데 같은 한자어를 쓰는 말 사색하고는 좀 다르죠. 생각하는 시간은 갖지 않고 무조건 검색에만 의존하다 보니 너도 나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만 진짜 스마트한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요즘 너무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잠깐이라도 검색보다 사색해보는 거 어떠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발! 조영담입니다.

빠블로가 아주 먹먹한 노래 첫 곡으로 올렸습니다. 조영남의 모란 동백. 네. 이 노래는 이재하가 작사, 작곡했고요. 이 원곡인데 조영남 씨가 리메이크한 건데 창법도 담백하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발라드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모란 동백 이 노래가 모란 동백이 치고 피는 순간을 빌려가지고 사랑의 덧없음, 기다림을 노래하는데 저는 이 대목이 딱 들려질 때는 눈물이 날것 같아요.

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날씨가 엄청 습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고 지금 저 삼모한가 그쪽에서 태풍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며칠 안에 지금 대만 오키나와 쪽으로 올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며칠 더 지켜봐야 된다고 예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눈에 띄는 뉴스 중에는 이 대형마트 홈플러스가요. 파산수순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2천억 정도가 필요함에도 현재까지도 이 금액이 조달되지 않았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참 이 직원이 홈플러스 직원들이 9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아, 참 걱정입니다. 납품업체, 또 입점업체, 종사자, 또 그 가족까지 합치면요.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는데 이대로 홈플러스가 문을 닫는다면 근로자,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이란전쟁, 뭐 거의 뭐 종전협상으로 가나 했더니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한창 종전협상 벌이는 와중에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대표단을 암살하려 했단 정황이 나왔습니다. 미수에 그친 거예요. 이걸 미국이 뜯어말렸다 이렇게 보도가 나더라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도를 포착하고서 부랴부랴 중재국을 통해서 이란에 경고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니네 지도부를 폭파시키려고 그런다. 그거를 갖다가 이란에다가 제보를 했다는 거죠. 뉴욕타임즈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전현직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노린 암살 대상이 이란 서열 최고위급인 무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또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두 명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감독하고 손흥민 주장과의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진종 의원이. 진 의원의 제보에 따르면은 멕시코전이 끝나고 이날 멕시코한테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1등으로. 요거 끝나고 난 뒤에 라커룸에서 손흥민 선수가 다른 후배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홍명보 전 감독이 라커룸에 와가지고 너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고 손흥민 선수는 저기 선수들과요 경기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진 의원은 또 얘기하기를 그러면 홍명보 전 감독이 야 그걸 왜 네가 얘기하냐? 감독이 내가 얘기해야지. 다들 나와! 라고 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고 진종 의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이번 사안을 선수가 4분이 아닌 감독과 일부 선수들의 불화로 본 것 같습니다. 한편 홍명보 전 감독은 다시 한번 선수단 내부는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 관련 얘기가 잘 나올 거라는 말을 남기고 출국했죠. 미국으로 떠났더라고요. 네. 자, 여기까지 좀 하고요. 오늘도 나눔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돈가스 PD가 어떤 퀴즈를 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돈가스 퀴즈부터 풀어볼 거예요. 청취자님이 이런 신청곡을 요구했습니다. 정태춘, 북한강에서.

자, 나눔 선물 오늘도 시작합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부터 드릴 겁니다. 샵 0951 문자 여시고요. 정답 먼저 적으시고 퀴즈 정답. 두 번째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 누구하고 이 선물을 같이 가고 싶다. 세 개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들한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면 당첨자를 쫙 발표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가스 퀴즈부터 보겠습니다. 아, 돈가스 PD가 오늘은 그동안 저 시사상식에 매몰돼 있었는데 간만에 쉬어간다는 취지로 난센스 퀴즈를 올려놨습니다. 뭐라고 썼어? 날마다 가슴에 흑심 품고 사는 게 뭐냐요? 흑심을 품어? 날마다 가슴 속에 흑심을 품고 사는 게 뭐냐? 보기를 두 개 올려놨네요. 1번 연필. 뭔 말인지 알겠네. 흑심. 2번은 붓.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퀴즈 질문을? 날마다 가슴에다가 흑심 품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물건이네요. 날마다 가슴에 흑심 품고 사는 물건이 뭐냐? 1번 연필. 2번 붓. 네. 아시죠?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고요. 가금대지고. 야, 가스. 이거 두 달 전에 한번 낸 거 아니야? 가스 어디 갔어? 헷갈려, 너도? 야, 신경 좀 쓰자. 아, 정말. 자, 청취자 여러분. 네. 가슴에 흑심 품고 사는 물건이 뭡니까? 1번 연필이냐? 2번 붓이냐? 모르시면 1번 쓰시고요. 이제는 26개 나눔 선물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 적으세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도다리 3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중학생 수강권,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의 파닭 전문점의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네.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사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선물을 누구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하나 말씀 더 드립니다. 날마다 가슴에 흑심을 품고 사는 물건이 있는데 얘 이름이 뭐예요? 1번 연필입니까? 2번 붓입니까?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고요. 자, 다 아시죠? 자, 그러면 뭐야 이거?

돈가스가 MC들이라고 선곡을 했다고? 이선규의 거참 말 맞네? 내가 말 많다 이거야 지금? 가스! 가스 새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어?

저만 잘난 척 하지 말고, 거참 말 많게 살지 말아라. 이선규의 거참 말만 내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돈가스 PD가 저한테 선곡을 했대요. 제가 왜 잔소리 하니까 저보고 거참 말만 내. 이런 선곡을 했다네. 어디 갔어, 근데? 얘. 안 보여? 어디 갔어? 어? 이선규 가수가 가수면서 또 비뇨기과 전문의 아니겠습니까? 한 2년 전쯤에 여기 스튜디오에 나왔었죠, 이성규 씨. 예.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예. 출연료는 없다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전제로. 예.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를 쫙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일단 퀴즈 정답은 1번 연필이죠. 항상 흑심 품고 사는 물건이 뭐냐? 연필 안에 보면 흑심 있죠? 예. 정답은 1번 연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첨자는 3572번님이에요. 정답은 연필입니다. 하루빨리 TBS 정상화 기대하고요. 매일 운전하며 재밌게 듣고 있는데 용인 코다리 좀 부탁합니다. 3572번님한테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세트 2인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서 맛있게 드세요. 이어서 6481번님 당첨. 정답은 1번이고요. 냉장고 속 사각 김치통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근무하는 데가 청소 아주머니와 경비 두세 분이 근무하는 빌딩인데 일주일에 두 번은 관리실에서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김치를 냉장고 속 사각 김치통에 넣고 싱싱하게 김치를 먹고 싶습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예. 딱입니다. 예. 6481번님한테 냉장고 속에 장독대에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 보내드릴 테니까 공동으로 냉장고도 쓰시고 그러니까 여기다 김치 보관하시면 냉장고 안에 김치 냄새도 덜 밴다고 합니다. 잘 활용하세요. 3082번님 당첨됐어요. 예, 정답 1번 연필입니다. 저는 선크림을 받고 싶어요. 왜냐면요.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아이들 데리고 많이 걸어 다녀야 해서 선크림을 한번 신청해 볼게요. 하루빨리 TBS 정상화 기원하고요. 3082번님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하고 계시군요. 네. 많이 걷고 그러니까 여름에 선크림을 바르고 싶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3082번님. 일산 마두역의 오킴스 피부과에서 제공하는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3번님이에요. 네. 일구형 안녕하세요. 퀴즈 정답은 1번 연필이고요. 속이 시커매요. 저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납품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점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직접 잡채를 만들어서 아내와 딸한테 먹이고 싶네요. 어려운 시간에도 항상 좋은 프로 만들어주는 빠블로 PD님 감사합니다. 이거 왜 빠블로만 칭찬했어. 오. 3983님께 인천에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유튜브 보는데 그 스페인의 그 세계적인 화가 있잖아요. 피카소. 이 사람 이름이 또 빠블로 피카소더라고. 콜롬비아의 저 빠블로는 그 뭐야 콜롬비아 그 마약왕 그 빠블로 에? 거기 넷플릭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인데 피카소도 빠블로 피카소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에스코바르 빠블로 콜롬비아에는 빠블로 에스코바르고 스페인에는 빠블로 피카소. 예. 자,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봉입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0: 네, 심수봉 씨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사랑했기에 슬퍼했었다. 아, 그왜그 사랑을 해 그래? 아이 참 슬퍼하지 마시지. 자, 그 지금 저 심수봉 씨 노래 듣는데 뉴스 전문 채널에 그 프랑스 파리에 에어컨 보급률이 각 가정에 20%밖에 안 된다 이런 그러면서 엄청 덥다 그런 뉴스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어떤 신문의 특파원이 그 현지 사정에 대한 르포 기사를 썼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프랑스는 선진국인데 에어컨이 없을까? 일단은 이 건물이 구조적으로 실외기 있잖아요. 우리가 에어컨 넣으려면 밖에다 실외기를 놔야 되는데 프랑스에 저 집은 실외기 놓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파트로 해서 딱딱딱딱 이돼 있는데 그다음에 당국의 그 관광 자원이다 보니까 당국에서 또 에어컨 놓기가 또 눈치도 보이고 뭐 그래가지고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도 찜통이고 병원 가도 찜통이고 호텔 가도 찜통이고 지금 41도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32도, 33도만 돼도 덥다 덥다 그러는데 41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예. 자, 이어서 새싹 문자로 3360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연필이고요. 당진의 오리볶음탕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바쁘게 일하는 남편하고 먹고 싶어요. 저는 당진에 사는데요, 제가 음식을 잘 못해서요, 항상 남편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네, 아내분께서 문자를 보내셨구나. 3360번님께 당진에 계신 청취자님한테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가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댁으로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가스피디가 3360 청취자 연결했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반가워요. 아이,
1: 반갑습니다.
0: 목소리 고우셔요.
1: 감사합니다.
0: 예. 당진이시라고요?
1: 네네,
0: 예,
1: 당진이에요.
0: 그러시구나. 어떻게 마일리지는 부부가 어떻게 쯤, 어느쯤 되세요?
1: 네, 마일리지.
0: 마일리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말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1: 아, 죄송해요.
0: 어느 정도?
1: 50대예요.
0: 50대 초중반?
1: 예.
0: 50대
1: 네,
0: 초?
1: 50대
0: 50
1: 초반이요.
0: 초반. 네, 알겠습니다.
1: 예.
0: 그러면 뭐, 결혼한 지 20년 넘으셨겠네.
1: 아니요, 저기 재혼해가지고,
0: 아,
1: 한,
0: 그러셨구나.
1: 예,
0: 몇년쯤 되셨어요?
1: 8년
0: 8년.
1: 정도
0: 네,
1: 됐어요. 예.
0: 그러셨구나. 근데 음식을 잘 못해서 신랑이 고생이다. 이거 좀, 아내분으로서 이게 밝히기가 좀 꺼려하실 텐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어?
1: 제가 저기 좀 많이 싱겁게 먹어요. 저기 설렁탕 이런 것도 저기 소금을 안 쳐서 먹는 편이라, 이제 남편은, 예, 좀 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조금 그렇게 못해서 먹고, 좀
0: 아니,
1: 이렇게 맛있다고는 해주는데, 그냥 말로는 한것 같고.
0: 야, 남편분이 정말 자상한 분이네. 그
1: 네.
0: 웬만하면 설렁탕에 소금도 그 제대로 안
1: 네.
0: 넣어주냐고 싸울 것 같은데.
1: 그냥 나중에 이렇게 몰래 쳐서 먹긴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참 자상한 남편분인 것 같고요. 네.
1: 네.
0: 그뭐 신랑분이 다른 뭐 예를 들면 뭐이 설렁탕 이거 말고 뭐 김치라든지 찌개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1: 네, 그런 것도 좀 제가 좀 간을 많이 안 하는 편이어서.
0: 왜 건강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아, 그런 거는 아닌데,
0: 예. 네.
1: 그냥 간이 세면은 너무 나트륨 이런, 뭐 이런 것 때문에
0: 그렇죠.
1: 손이 좀 붓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0: 예.
1: 약하게 먹는 편인데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서
0: 아, 그러시구나.
1: 또, 네, 제가 또 소금이 쳐져 있으면 또 먹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은 또 맛이 없어서 그럴 때 남편이 좀 많이 해요.
0: 아이, 뭐, 나트륨 덜 먹으면 건강에 좋은 거죠. 예? 항상 뭐,
1: 네.
0: 의사분들,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데 나오는 의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맵고, 짠 거, 이거 먹지 말라고.
1: 예, 그래서 좀안 먹는 편인데,
0: 네.
1: 남편이
0: 익숙만
1: 가끔은 또,
0: 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1: 네.
0: 건강식으로.
1: 예, 조금, 이제부터는 좀 싱겁게 먹기는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0: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그, 뭐, 신랑이 뭐 적응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1: 그렇죠. 예.
0: 신랑이 바쁘다고 그러는데 신랑은 무슨 일을 하세요?
1: 저기 당진에 보면 아니 저기 서산 쪽에 산업단지 쪽에 있거든요.
0: 네.
1: 아, 예. 그래서 예. 그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좀
0: 예.
1: 당진 뭐 주말에 나갈 때도 있고 이래서. 그렇구나.
0: 당진 그쪽 그 서해안 고속도로 네. 가다가 오른쪽으로 네. 빠지면 당진이잖아요. 인터체인지 있어가지고.
1: 네네네. 네, 네, 네.
0: 야, 제가 한번 거기 갔다 깜짝 놀랐어. 어, 이렇게 당진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아요?
1: 네, 시내 쪽은 많아요. 저도 계속 들어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0: 그러니까 아주 당진이 아주 딱 들어보면 활기차 보이더라고요.
1: 네.
0: 그 지금 저 청취자님은 워낙 고향이 당진이세요?
1: 아니요, 저 인천이에요.
0: 그러면 인천에 계시다가
1: 인천에 네.
0: 당진에 사는 거는 남편분이
1: 일
0: 고향.
1: 때문에.
0: 야, 일 때문에.
1: 네, 일 때문에 나왔다가 여기서 만났어요.
0: 아, 남편분은 원래 고향이 어딘데요?
1: 서울인데 이분도 네, 일하느라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만났어요.
0: 아, 두 분이 당진에서 사랑을 꽃피우셨구나. 예.
1: 네.
0: 알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8년 차시고 결혼하신 지?
1: 네네네. 네, 네. 예. 네, 네.
0: 당진에서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를 뭘로 듣고 계세요?
1: 저기 라디오로 하루 이제 출퇴근할 때마다 뭐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제 방도 듣기도 하고 뭐 이래서
0: 라디오? 차에 있는 라디오 얘기하시나요?
1: 차에 라디오. 예, 예.
0: 당진에서 이게 들려요? 저, 주파수가
1: 예,
0: 잡힙니까?
1: 예, 아주 잘 잡혀요.
0: 잘 잡혀요?
1: 예, 최국 씨 나오는 거 제일 좋아해요.
0: 아, 최국의 대화는 제일 좋아하시고?
1: 오, 네네.
0: 또 이종황 선생의
1: 예? 네, 그분도 재밌으시더라고요.
0: 네, 아, 코너를 다 알고 계시네. 진짜 찐 애청자시네.
1: 네.
0: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금요일 날이니까 뭐예요? 3시에? 좀 이따가?
1: 아, 제가 조금 일찍 끝나서 좀.
0: 아니, 아니.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네. 뭐 하냐고. 코너가 뭐 하냐고요. 금요일 아, 날은.
1: 금요일
0: 힘든 싱어 하잖아요. 힘든 싱어. 네.
1: 아, 그것까지는 제가 못.
0: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 아, 대화남하고, 저, 이종황 선생님 거 좋아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1: 아니요, 뭐 주소 찾아가야
0: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당진 기지시리에 네네. 있대요. 기지시죠.
1: 네, 네. 그쪽은
0: 기지시리라는 행정동이 있더라고요.
1: 네, 있어요. 네,
0: 여기 뭐 금방 찾아가시지 뭐.
1: 네, 금방이. 네,
0: 여기 하여튼 저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오리볶음탕 네, 신랑분하고 네네. 잘 다녀오세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거 당진 덥습니까, 지금?
1: 많이 더워요. 진짜.
0: 많이 더워요. 예.
1: 네.
0: 알겠어요. 오늘
1: 예,
0: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당진의 청취자님과 인터뷰해 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습니다. 이한경 가수가 부릅니다. 거기서 거기.

이현경 씨의 거기서 거기 인생 뭐 있냐 힘들면 쉬었다 가자 이런 노래입니다. 네. 자, 9883님께서 아까 제가 당진의 청취자님한테 거기까지 TBS 전파가 갑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9883님이 이 비슷한 문자를 보냈네요. 저 19 시마리오 고향 가면서 듣고 있는데 서천 근처까지 왔는데도 TBS 라디오 잡히고 있어요. 군산 휴게소 근처인데도 주파수가 잡힙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군산 휴게소, 야, 거기까지 TBS. 아니, 기술 감독이 맞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가? 야, 주파수는 얘는 출연료 같은 거안 받아도 힘이 뻗치나 보지? 월급 안 받아도 얘네들 그냥 까나 봐. 아, 가스 어디 갔어? 가스 좀 배워라, 이런 거 좀. 주파수 힘좀 배워라. 아이, 참. 나한테 뭐라고 잔소리한다고 하지 말고. 뭐? 말 많다고 나보고? 에이, 참. 자, 이번에는 연천 수색대 1096님이 간만에 또찐 문자 보내시는 분인데, 오랜만에 문자 사진하고 같이 보내요. 잔잔한 호수. 멋진 호수예요. 예. 어디 호수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일고라버니 안녕. 정답 1번이고요. 오전 근무 끝내고요. 포천의 고모리 저수지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포천의 고모리 저수지예요? 고문의 동네인가? 고모리 저수지? 2.6km 세 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야, 지금 2시 40분인데 2.6km를 세 바퀴째 걷고 있으면은 도대체 지금 7km, 진짜 수색되시네, 이분. 에? 겁나 덥고요. 후텁지근하지만 허리케인 라디오를 친구 삼아 열심히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아마도 한탄강의 주상절리길을 걷고 있을 거예요. 야, 근데 고모리 저수지라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디 휴양지인가 봐요. 저 뒤에 이 호텔 같은 것도 좀 보이고 콘도라고 그래야 되나? 한 4층짜리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분수대가 호수 한가운데 쫙 설치가 되어 있네요. 춤추는 분수대인가 봐. 분수대 쫙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분수만 보고 있어도 더위가 싹 달아날 것 같습니다. 아, 예, 대한민국 참 좋은 데가 많아요. 네. 알겠어요. 1096님. 네. 자, 이어서 새싹 문자로 2884번님이 당첨됐습니다. 정답은 1번 연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로 신청하는 거예요. 근처에 살면서 손녀딸 공동 육아하는 안싸돈 김미경 씨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갖고 싶은 거는 사각 김치통입니다. 네. 2884번님께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를 보내드릴 거고, 그러니까 손녀딸을 공동 육아하는 거네. 사돈 두 분이. 예. 안사돈 성함은 밝히셨어. 김미경 씨라고. 근데

0: 정작 2884부님은 이름을 얘기를 안 하셨는데 가스 PD가 2884 사도님을 전화로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아, 근데 손녀가 있어요, 지금?
1: 아, 손녀를 매일 보는 게 아니라 근처에서 네. 딸이 사니까
0: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 아니, 목소리가 지금 30 초반 아직 시집도 안 가신 분 같은데 손녀가 있냐고요.
1: 아니에요. 저희는 50대 후반입니다.
0: 아, 50대 후반이시네. 아, 근데 네. 목소리가 너무 젊어 보여.
1: 동갑이에요.
0: 누구하고요?
1: 안사돈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같은.
0: 아, 그러니까 안사돈은 저 이름을 밝혔어. 김미경 씨라고. 네. 근데 네네. 왜 사돈님은 왜 이름을 안 밝히셨어요?
1: 아, 저는 임은주예요.
0: 임은주님이고?
1: 네네.
0: 그러면 안사돈하고 이제 동갑이니까.
1: 네.
0: 뭐라고 불러요?
1: 미경 씨 그래요. 은주 씨하고.
0: 야 재밌다. 오 네.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두 분이?
1: 네?
0: 두 분이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1: 아우 뭐 합의 볼 것 없이 만나자마자 저희는 뭐랄까 자매 같은 그런.
0: 그러면은 그 따님 그 결혼식은 몇 년 전에 했어요?
1: 22년이네요.
0: 24년 됐구나 그러면.
1: 네네 21년. 네네.
0: 그러면 4년 전에 처음 그 안사돈 김미경님하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상견례도 하고.
1: 네네.
0: 그때 이제 결혼식 가면 저 이제 화촉 점화식부터 같이 하고 한복 입고.
1: 아 저희는 한복도 안 입고요.
0: 네.
1: 정장으로 그냥 신세대처럼 하자해서 화촉도 안 하고
0: 예.
1: 상견례도 미경 씨 댁에서 초대해서 지금 사돈 댁에서 했어요.
0: 아 밖에서 뭐 그럴듯한 음식점 빌리고 그런 거 안 하고.
1: 네.
0: 실속이 있고 진짜 그게 좋네요.
1: 네.
0: 아니 진짜
1: 네.
0: 그게 상견례지. 예?
1: 맞아요.
0: 그 괜히 비싼 사돈. 호텔 같은데 빌려가지고 말해요.
1: 네.
0: 예?
1: 그것도 좋죠. 좋지만.
0: 아니 근데. 돈 많고 뭐 그러면 좋은데 돈이 있든 없든 떠나가지고 상견례라는 게 이 집은 네. 이런 집에서 살면서
1: 네.
0: 그다음에 이런 집안에 이런 저 식구들 같이 사는 거 이런 게 훨씬 나아 보인다.
1: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들 다 초대해서
0: 예. 예.
1: 재밌게 보냈죠.
0: 그러면 그때 상견례 할 때부터 서로 민증 까고 그래 보니까 동갑인 걸 아시고 서로 그냥 이름 부르고 막 그러기로 했어요?
1: 네. 아니 그 전부터 이제 왕래 했으니까 자녀들이 예, 미리 사귀고 있었잖아요.
0: 네.
1: 그때부터 하셨구나. 만나고 예, 여행도 다니고 작년에는 스페인 여행 둘이 갔다 왔거든요.
0: 저기 미경 씨하고 두 분만?
1: 네네. 네.
0: 그건 무슨 사돈도 아니네 그냥 자매네 자매.
1: 지금은 네, 너무 친하게 네 격이 없이 지내고 있죠.
0: 엄마들이 그렇게 재밌게 오순도순 사는 모습 보면 예? 그 밑에 네. 아들 딸도 예? 우리 네. 엄마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도 싸우지 말고 잘 살자 이러겠네요.
1: 그럼요. 싸울 예. 일이 없죠.
0: 그러니까. 손녀 딸은 몇 살이에요 지금? 몇 살 됐어요?
1: 20개월 됐어요.
0: 20개월이면 돌 아직 두 돌이 안 된 거네요. 그죠?
1: 두 돌, 예, 9월이 둘. 예. 예 두
0: 그렇죠. 그때 이제 두 돌 되겠네. 아기가 손녀딸 이름이 뭐예요?
1: 아, 박설아.
0: 설아.
1: 네. 예.
0: 설아가 어디가 제일 예뻐요?
1: 설아가 다 예쁜데 예. 웃는 눈이 너무 예뻐요.
0: 웃는 눈.
1: 네.
0: 좋습니다. 아이고. 50 후반이시면 뭐 어차피 민증 까시는 김에 몇 년생이세요?
1: 70년. 69인데 호적에는
0: 70. 와, 70이시구나.
1: 네.
0: 그러면 저기네 멍멍이띠.
1: 닭띠죠.
0: 닭입니까?
1: 아니까 예, 음력 양력으로 이렇게 따지면 네.
0: 저보다 10살들 다 미치시네.
1: 네. 네.
0: 좋으시겠어요? 70년생이라.
1: 네, 네 저 최일구.
0: 네. 저는 60년생.
1: 잘 알아요. 저희 얘기 들어서.
0: 네.
1: 저희 남편하고도.
0: 네.
1: 동창이라고 들었어요.
0: 아, 남편님이 60년생이세요?
1: 네.
0: 오, 나이 차이가 꽤 되시는데.
1: 네.
0: 자, 이게 할머니 된 소감이 어떠세요, 그래?
1: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할머니라고 생각 안 하고 예 젊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손녀가 있으니까 할머니처럼 어른스럽게 네. 예어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게 저 교대로 이렇게 아들 딸 집에 가서 설화를 이렇게 네. 봐주시나 봐.
1: 네. 저희 집에도 아, 오고
0: 참 보기 좋다.
1: 문화산 네
0: 보기 좋다고요.
1: 네네 네. 오면은 또 저희 또 이유식도 장만해 놓고 애들 아이고, 먹을 것도 해서 예. 양가니까 다 보내주고 예. 또 이렇게 해요 주고 받고
0: 예. 문화센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야 뭐라, 되는지 아세요? 줄여서
1: 몰라요.
0: 줄여서
1: 아, 문센.
0: 문센으로 불러야지. 문화센터가 뭐예요? 문화센터가. 아, 문센이라 그래야지.
1: 아,
0: 70년생인데.
1: 할머니라 그래요.
0: 아이, 문센. 그래야지. 젊은 친구들은 보면.
1: 그렇습니다.
0: 문센이라고 그러더라니까.
1: 네, 네, 맞아요.
0: 근데요. 네. 저, 신랑께서 저하고 동창이라고 아까 말을 하셨는데. 네, 네. 무슨 네. 뭐 저하고 어떤 학연 같은 게 있으신 게 혹시?
1: 네, 맞아요. 학교요.
0: 정말로요?
1: 말을 안 할게요.
0: 그거는 어딘지 얘기 안 하신다고?
1: 우리 남편은 아니 아니요 남편 이름은 아마
0: 아니 이름 말고 저하고 학연이 있다고 남편분이 그러면
1: 고등학교인가 대학교라고 들었는데
0: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같았대요?
1: 아 그랬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인가?
0: 고등학교 저 가련동에 서울에
1: 네.
0: 저기 이제 대성고등학교라는데 네 제가
1: 아 그럼 아니다 그럼 대학교인가
0: 대학교 경희대학교에 그러면
1: 아 그 안 그것도 아니네 어떻게
0: 아니 여보세요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알아자는 거예요
1: 아세요 아신다 보죠 예 친구라고 하시네
0: 아이가 알았습니다 예 네. 갑자기 당황스러워져가지고 예.
1: 제 재밌는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0: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따가 저 남편분 들어오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최일구 씨하고 네. 통화도 했었다고 예
1: 네. 이거 녹음 중이라 들려드릴 거예요
0: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예.
1: 네
0: 저 하여튼 김치 항아리 보내드릴 네. 테니까
1: 네. 네.
0: 안 싸던 분하고 미경 씨하고 잘 쓰세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저기요.
1: 네.
0: 이렇게 저 손자 육아하는 할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네.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1: 몰라요.
0: 이하이 가수라고 아세요? 이하이?
1: 네.
0: 이하이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손잡아줘요.
1: 뭐, 손잡아줘요?
0: 네. 아시겠어요?
1: 아, 네, 잡아드릴게요.
0: 역시 70년생이라 센스가 있으시네. 자, 행복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동네가 참 어디예요, 거기 동네가?
1: 저희는 잠실동이에요.
0: 잠실이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자, 이하이 손잡아줘요. 요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3부에, 오늘 힘든 시간 하는 날이죠? 네, 3부에 뵙겠습니다. 오늘 가수 남산 씨가 네, 나오고요. 예, 도전자로 현삼 씨가 네, 나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월릉분기점에서 중랑교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뒤로는 창동교에서 녹천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의정부 방면으로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은 성수분기점 방면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처리 작업 중이라 연희 램프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두 건의 사고가 있는 안성 나들목 부근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로 현재 1, 2, 3차로 3개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뒤로 4km 구간 속도 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기흥 부근 2, 3차로에서도 승용차의 추돌 사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중부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네, 3부 첫 곡으로 추가열의 여수여행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듣고 있다 보면 그 노노 학이 편해, 예. 그걸 실천하는 것 같아요. 학이 시습지 불역녀로 유붕자원방네 불역 낳고 인부지불원 불역군자다. 두 번째 친구가 멀리서 찾아온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여수에 사는 친구를 찾아 떠난 이야기네요. 아, 좋았습니다. 자, 추가 당첨자입니다. 나눔 선물 5278번님. 정답 1번 연필이고요. 가락시장 바다 나라의 모둠회를 받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신랑이 환갑이거든요. 신랑 좋아하는 회하고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TBS의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5278번님, 신랑께서 다음 주가 회갑이군요. 네, 잘 다녀오십시오. 보내드립니다. 서울 가락시장 바다 나라의 봄 도다리 세 곳이 모둠에 2인분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예, 잘 다녀오세요. 근데 왜 이렇게 울려요? 하울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음향이? 괜찮아요? 나만 그런 건가? 자, 이어서 0337번님이에요. 정답 1번 연필입니다. 4개월 정도 닭가슴살 위주의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40여 킬로를 감량한 아들이. 이야, 40킬로를. 내일 대회를 끝으로 드디어 고삐가 풀립니다. 먹고 싶었던 거 리스트 작성해서 보여주는데 양꼬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미친 양꼬치 무한리필 식사권을 받아서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엄청 고생했다. 내일 결과가 어떻든 엄마한테 넌 언제나 최고다. 아, 멋진 엄마시네. 예. 결과가 어떻게 되든 네가 최고다. 예, 좋습니다. 0337님께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추가 당첨자 말씀드렸고요. 이제 힘든 싱어 할 겁니다. 5승 가왕에 도전하는 남산 씨. 이의 맛을 도전자로 나오는 분이 누구냐? 현삼 씨. 이름이 산삼, 예, 비슷합니다. 예. 남산 현삼. 예. 유튜브 시민의 방송 또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두 가수분께 뜨거운 응원 문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영 힘든 가수였죠? 최신영 씨의 노래. 있는가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아싸 이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0: 으이, 헐! 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애들은 가라!
1: 실버돌!
0: 힘든 싱어! 와!
2: 말 안 할 거예요? 아유, 저희가 실버돌하고 한 방에 한 네. 번에 간 적이 없어요. 네, 두 번, 두세 번.
0: 애들은
2: 해야
0: 가라! 힘든 싱어!
2: 실버돌 듣고 가야 된다니까요.
0: 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현상 씨. 애들은 가라.
2: 실버돌
0: 힘든 시어.
3: 잘한다.
0: 자, 시청자 여러분 좀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뭐 60 이상만 참여할 수 있어가지고 예, 조금 반사신경이 늦어졌습니다. 자,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나왔습니다. 먼저 보조 MC계 엄지척이죠.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어서 오시고요.
4: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김태발입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지난주에 남진 성대모사의 달인 남산 씨가 소문 무성한 신소문 씨 물리치고 실버돌 힘든 싱어 4승 챔피언이 됐어요. 그죠?
4: 와, 축하드립니다.
5: 아, 너무 어렵게.
0: 아, 얘기하지 마시고요.
5: 예, 예.
0: 자, 그래서 오늘 가왕이 되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가왕이 된다면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의 기록을 갖게 됩니다. 아, 초대 가왕은 울산 아짐의 이세미 씨였고요.
4: 네.
0: 태발 씨, 오늘 네. 어때요? 가왕 될 것 같아요, 남산 씨가?
4: 근데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네. 우리 오늘 도전하시는 분 우리 현삼 씨라고 이제 계신데
0: 앞에 계신 예, 예. 네.
4: 이분하고 이제 제가 좀 대화를 해 봤어요. 경력도 좀 조회해 보고 조사를 해 봤더니 아, 이분 만만치 않아요.
0: 예, 예.
4: 왜냐하면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예. 실력이 뭐 하시는 일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0: 아유,
4: 제가.
0: 예. 기대가
4: 아무튼 만만치 않다는 것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산 씨의 가왕 도전 5승을 막아설 새로운 도전자입니다. 자, 김태발 씨 소개해 주세요.
6: 때는 바야 흐로 서울하고도 금호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요. 대대로 금호동 토박이로 살아오면서 부모님 유전자를 잘 물려받아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비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창경궁 노래자랑도 따라다녔고 형제들이 방송국 수상 경력들이 있어서 이 양반은 주로 커버송을 부르다 보니 커버송 제조기라는 애칭도 갖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주위 가수들이 신곡이 나오면 아이고 홍보 좀 해줘요 홍보 좀 해줘요 라고 먼저 연락이 오고는 했다고 하는데 2017년 1집 지워야 할 사랑을 발표하고 인터넷 라이브 가수 닉네임 라이브 킹으로 주로 커버송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까지 산전수전 공중전을 버텨온 숨은 실력자였던 것이었던 것이었단 것이었다. 콸콸콸.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노래하면 현삼. 가수 현삼 씨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가수 현삼입니다.
4: 네. 어, 잠깐만. 지금 되게 등치도 있으시고 네. 목소리가 아, 안녕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현상. 어, 깜짝 놀랐네.
7: 예, 네, 좀 목소리가 좀 미성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0: 그러시네. 동치는 코끼리만 하신
4: 분인데.
0: 아, 우리 김태발 씨가 변사 버전으로 소개하느라고 한쪽 코를 막아가면서 아, 잘했어요.
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돈 있으면 나가서 이따 배고프면 짜장면 사 먹고.
4: 네, 여유 있으면 좀 용돈 좀 주세요.
0: 나는 없어. 나 없고. 자, 그러면. 부모님 유전자를 잘 물려받았다. 부모님께서 끼가 있으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형제들도 그렇고?
7: 네, 외가 쪽이 좀 이제 예, 노래가 잘하셨어요.
0: 전부다. 어머니 쪽에서.
7: 네. 큰애 삼촌이 이제 해방 직후 일본으로 가서 앵커 가수가 됐다. 그래요.
0: 네, 큰애 삼촌께서. 네.
7: 어머님도 뭐 강원도 강릉에서 네. 또 소문나가지고 네. 6.25 전쟁을 했을 때 북한군

0: 내려오면서 동네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대요. 선동가요 시키느라고.
1: 아,
0: 그래가지고 외삼촌들이 동굴에다 감춰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랬구나. 네. 야, 또 그런 또 사연이 있으셨네. 네.
2: 야, 그러니까 외삼촌이만, 야, 니는 뭐 노래를 잘하고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어야 돼. 나오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셨구나.
0: 네, 어머님이 그래, 동네에서 뭐 별명이 앵감우라 그러더라고요. 아. 앵무새 별명이 앵감우.
2: 아, 진짜.
1: 네. 와, 대단하시네, 정말. 네.
2: 형제분들도 수상 경력이. 네.
0: 형님들이 전부 저 송해 고려진 선생님이 하시던 가로수를 누비면서 전부 수상 경력이 다 있어요.
1: 가로수를 누비며?
0: 예. 네.
1: 그게 어디서 한 거지? KBS에서 한 거?
0: 예. 네.
1: 거기에 무슨 노래 가요제 같은 걸 했었는데 다 수상 경력이 네, 있으시다.
0: 운전하시는 분들 상대로 하는 가로수를 누비며.
1: 아, 거기에서. 네. 그랬구나. 자, 그러면 이, 커버송 위주로 활동을 하셨다. 오. 라이브 킹? 그 얘기 좀 한번.
2: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살짝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가수분들이 기존에 있는 그 유명한 가수분들이 우리 현사님에게 아, 이거 좀 불러줘봐. 아니면은 뭐, 야, 그걸 너무 많이 불러줘가지고 좀 히트가 돼서 고맙다. 어.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다네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0: 네, 그 박일준 씨, 뭐, 오지나 이것도 네. 나왔을 때 처음에 불러갖고 전화를 받은
1: 오,
0: 적이 있고요.
1: 오지나.
0: 서상옥 씨, 널 사랑할 수밖에. 네. 유상록 씨, 그 여인. 또, 한승기 씨, 연인. 네. 널 사랑할 수밖에.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오. 최근에 또, 문희옥 씨.
2: 예. 네.
0: 평행선 처음 나왔을 때 네. 불렀더니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연락이 또 왔었어요.
1: 아니 어디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먼저 커버곡으로 홍보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0: 곡이 이제 신곡 발표 딱 뜨면은 네. 바로 받아서 노래를 배워갖고 네. 한 2, 3일 만에 올려서 불러서 올리면
2: 유튜브 그런데
0: 바로 연락이 와요.
1: 아, 유튜브에 올리신다? 네.
2: 근데 다른 가수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문희옥 씨 그 여자 가수 거를 평행선을 저분 목소리로 그 어떻게 살짝
0: 너는 너밖에 네. 모르고
2: 자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0: 나는 나밖에 모르고
2: 아 그 좀 맛보기로 좀만
0: 평행선.

0: 감사는 끝났네.
1: 여보세요.
2: 뭘 보세요?
1: 시작되는데 뭘 끝을 납니까?
3: 야, 노래 정말 잘하시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실버들 힘든 싱어 30초 셀프 PR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가수 현삼 씨, 30초 셀프 PR 시작.
4: 네, 저는, 1집도 군산항아를 홍보해주는 바람에 받았고, 2집도, 네. 찬의 빗소리라는 그러니까 여정인씨 노래를 PR해준 덕에 2집 요거 사랑의 첫 단추를 받게 됐습니다. DJ 리믹스 한용진 회장님께서 저한테 맞게 편곡을 해서 주셔갖고 이 노래를 부르며 활동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3: 사랑의 첫 단추.
0: 자, 이 노래가 그러면 몇 번째 앨범입니까? 싱글입니까 이게?
4: 2집이죠. 2집 싱글.
0: 2집.
4: 네, 근데 리메이크 곡이에요, 이 노래.
0: 아, 리메이크 된 곡이에요? 네. 요 곡은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4: 90년도에 이경미 씨라고 네. 하다가 저 스님으로 들어가신 분이죠. 보현 스님.
0: 아, 알아요, 알아요.
4: 그분
0: 알아요.
4: 곡인데 네, 편곡이 돼갖고 지금 남자 걸로 새로 만들어갖고 주신 거예요. 한용진 그 회장님께서.
0: 그 리믹스에 아주 또
4: 예.
0: 이름 있으신 분?
4: 네, 리믹스 대가시죠.
0: 그렇죠, 한영진 씨가. 네.
3: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도전자 현삼 씨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실버돌 힘든 싱어 오늘 무려 5승 가왕에 도전하는 챔피언 남산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5: 반갑습니다. 가수 남산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1%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싶은 가수. 차만 타면 오는 노래를 가지고 미래에 국민가요로 등극시키고 싶은 정말로 국민가수 되고 싶은 가수 남산입니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박수. 알겠습니다. 국민가수 남산입니다. 네.
0: 뭐 작가를 따로 쓰신 것 같아요.
5: 아니요. 제 머릿속에 나오는 겁니다.
3: 근데 지금 텔레비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좀 색깔이 다채롭다고 보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3: 저 남산 씨는 핑크.
5: 예.
3: 그다음에 현삼 씨는 퍼플. 그죠? 자주색. 네. 저는 녹색.
0: 저만 정상이에요.
5: 집안이 어려워서.
0: 맞아요. 네.
3: 아니, 이게 지가 지난주에 왜 이 녹색, 연두색 옷을, 자켓을 입고 오셨길래
0: 네.
3: 제가 농담 삼아, 네. 아이고, 나 좀 하나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사이즈 봐서 자기가 갖다 주겠다. 지난주에 그랬더니 네. 오늘 청취 여러분, 저 남산 씨가 실제로 이거 사이즈 큰 거를
0: 네. 네.
3: 갖다 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5: 아니, 저는 그 이따가 돈을 받을 거니까.
3: 여보세요.
0: 네, 그렇지.
3: 자, 그래서 알록달록합니다. 지금 세 명이 김태발 씨만 빈티가 지금 잘 잘라고 있습니다.
0: 뭐 메인 MC니까 일단.
5: 네. 아, 예, 예.
0: 자, 그런데 오늘 저기 우리 남산님께서는 이제 네. 마지막 이기나 지나 마지막 예, 예. 날입니다.
3: 그렇지.
5: 예.
0: 그래서 가왕 도전이라고 네. 그래도 특별하게 네. 좀 뭐 개인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5: 아, 제가 그.
0: 쓸데없는 건 빼고요.
5: 아, 쓸데없는 거 빼고 네. 남인 선생님 그 성대묘술을 한번
0: 아, 진짜요?
5: 노래로
0: 아 남진 씨가
5: 갔으니까.
0: 아니라
5: 여보세요.
0: 뭘 보세요?
5: 남진 선배님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뭘 또 남인 선생님 그 저 또 합니까? 색다른 거 보여줘야지.
0: 좀 도와줘요, 좀 저 사람.
3: 나 마이크 나 오늘 옷을 의대해봐가지고 나 뭐라고 못 그래.
0: 알겠습니다.
3: 그럼 네가 알아서 해결해. 어,
0: 남인수 선생님의 네,
5: 감격 시대가 있어요.
0: 모창.
5: 네, 모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시작 될까요?
0: 예.

0: 달린다.
1: 여기까지. 네, 그럼 현인의 신라의 달밤.
2: 어허.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0: 여보세요. 네.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다르다니.
2: 똑같은데 뭐.
0: 입은 안 되겠네 보니까.
3: 아유 더워. 이거 자체.
1: 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오늘 저기 우리 남사님 네네. 어떻게 이게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가왕이 될 상인가?
0: 아 저는요. 예. 그 항상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네. 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방송 사승까지 온 것도 네. 열심히 했지만 운이 이제 따르셨다고 봅니다.
1: 아니, 우리 아까 현사님이 네. 현사님께서 잠깐 맛보기를 보여주셨는데. 소리가 단단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기본기가 네. 되게 단단하신 분이에요.
0: 그 소리통이 네. 저보다 두 배는 돼요.
1: 그러니까 이거를 이따가 플레이를 하시면 더 잘 부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0: 예, 그렇죠.
1: 그렇죠? 예, 예. 걱정이 됩니다. 예. 예.
3: 지금 뭐 피지컬적으로 봐도 현삼 씨가 네. 와, 뭐 육지의 해삼 어. 같아. 네. 와, 빵빵 해가지고.
1: 거의 대사도 없어요, 지금. 어. 한번 걸리면 죽는다, 이거야, 지금. 대사가 없어, 지금. 저희가 잘 살릴게요, 현사님.
3: 여기 네. 남산 씨. 예, 예. 차만 타면 오는데 이렇게 재밌게 얘기만 하셔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강력한, 저는... 5승을 저지하는 강력한 도전자가 여기가 계시니까. 자, 서로 또 인사들 나누시고.
0: 예? 아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공연장에서 몇 번 본 것 같은데요, 제가.
3: 아, 예. 어디서 예. 봐요?
1: 행사장에서.
4: 행사장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때는 아, 정식으로 인사는 없었는데. 예. 네.
0: 저는 그 매체에서도, 여러 매체에서 봤고요. 아. 오늘 처음 보니까 인상도 좋으시고, 예. 울림통이 저보다 두 배가 돼서 그러니까. 남진 선배님 오신 줄 알았어요.
3: 두 분이 저 서로 예. 그 저 민증은 깠어요?
0: 아, 저보다 두 살 위입니다.
3: 아, 저 현삼 씨가?
0: 예, 예.
3: 아.
0: 우리 선배님하고 연배가.
3: 갑장이라며. 그렇죠. 현삼 씨하고 예, 예. 60년생.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산 대 현삼의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라이브 대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참여 안내해 주시고요.
1: 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직접 한 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무료 문자 TBS 앱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1번 남산, 1번 남산, 2번 현삼, 2번 현삼, 1번이나 2번 아니면 이름을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3: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 대결 시작합니다. 본인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1라운드는 도전자 먼저 합니다. 가수 현삼 씨의 본인곡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첫 단추. 그죠?
4: 네.
3: 자, 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씨가 부릅니다. 사랑의 첫 단추. 1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0: 자리에 와서 앉아주세요. 아, 정말, 옷도 아주, 이 작게 해서 위아래로 쫙, 그, 자주색으로 갈아입으시고. 이, 넥타이가 아니고 무슨 브로치 같은 걸 매셨어요? 예? 루비, 예. 루비 같은 건가? 예. 보석. 오, 그거 얼마짜리예요? 번쩍번쩍
1: 얼마 안 해요?
0: 얼마 안 해요?
2: 저 가격이 없습니다, 저건. 예.
0: 그래요?
2: 예.
3: 안 물어봤는데.
2: 아니.
3: 아니, 하여튼, 경치는 정말 코끼리만 하시네. 예, 예. 목소리가 진짜, 그 꾀꼬리 같은.
4: 그러니까, 맞아요. 오.
3: 미성이요.
4: 예. 네,
1: 감사합니다.
3: 그래서 여기저기 홍보송 부탁도 많이 듣고 그러시나 보다.
1: 예, 예. 미성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3: 그러니까요. 예.
4: 그리고 노래가 너무 편안하셔요. 막말로 뭐 자다가 일어나셔도 예. 밥 먹다가도 지금 이 소리가 계속 나오실 것 같은데.
1: 예, 예. 그쵸? 일어나서도 한번.
4: 거 봐.
1: 예. 불러요. 예.
4: 그 느낌이에요. 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편안한 안정된 목소리.
1: 네.
4: 자, 그리고 일단 우리 현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이 가면은 네. 크게 리액션 안 해주시고 점잖으시지 않습니까?
2: 네, 네. 원래 젠틀하신 분이기 때문에.
4: 제가 좀 까불어도 되죠?
1: 네.
4: 네, 네. 네 까불겠습니다. 네. 자, 일단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가수분들이 유튜브로 지금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3: 다른 가수분들이?
4: 예, 예. 네. 가수 오생님께서 사랑의 첫 단추 아싸 좋아요 따봉입니다 짝짝짝 1번 해주셨는데
3: 1번 아닌데 2번
2: 정신 차리세요 네,
4: 2번인데 네. 아 제가 정신 차릴 게 아니라 지금 쓰신 분들이
2: 아 그래요
4: 2번입니다 네, 2번
1: 정신 차리셔야 돼요
4: 자
1: 2번입니다 저는
4: 네. 8684님께서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입니다
3: 이분 나와 이분
4: 어머 이분이 남산, 현삼 두 분 오늘 응원 드립니다. 네. 두 분 다 아는 분이라서 누굴 응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3: 네. 네. 실버들의 참여했던 한동환 씨가 문자를 보냈네. 자, 남산, 현삼 있으니까 산삼이라는 예명 없어요? 가수
4: 그러니까
3: 분이?
4: 하나 나올 것 같은데.
3: 산삼.
4: 네. 네.
3: 아는 분 중에 산삼 없어?
1: 없는 것 같아요.
4: 3726님께서 노래 좋다 아주 강적이다 하셨고요 8684님께서 이경미 작사 송은선 작곡 현삼 노래 사랑의
3: 첫 단추 사랑의 첫 단추
4: 첫 단추 응원합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3: 좋습니다 노래 잘 들었고요 자 이어서 오늘 5승 가왕에 도전하는

0: 남산 씨의 노래, 뭐 국민 가요, 국민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남산 씨의 노래,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오는데.
1: 이러다가 방송 중지될 것입니다.
0: 듣겠습니다. 1번 남산 씨의 차만 타면 오는데, 박수.

0: 이 노래를 해가지고 남자 씨가 이제 이 5승 실버돌 가왕이 되면 아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는 바로 국민 가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1: 예.
0: 오늘 그렇게 말이 없어요? 긴장됩니까?
1: 아니 말은 못하게 하잖아요.
0: 누가?
1: 아니 김태발 씨도
2: 그렇고. 저 아무 말 안 했는데.
1: 여보세요.
0: 뭘 되게 보세요? 긴장하고 있어요.
1: 말만 하면은 말을 막 그러니까.
0: 오늘 아니 지난주까지만 네. 해도 막 자유롭게 막 하시더니 오늘 되게 긴장되시나 봐.
2: 현사님 보고 오늘 살짝 네. 쫄았어요 지금.
1: 아, 저는 어디 가나 긴장하나 쫄지 않습니다. 네. 원래 인생 자체가 삶의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견뎌왔습니다.
0: 다시 살아. 좀 더듬으시는 것 같아. 지난주는 안 그러더라고요.
1: 오늘 왜 나가지고 나만 가지고 그래.
0: 얼굴도 약간 빨개지고.
1: 더워서 그렇습니다. 이 옷이 더워서.
2: 자 영구파라나님께서 오늘 컨셉이 텔레토비예요. 아유 보라돌이 뚜비뽀 나나만 없네 노란 나나만 없네
3: 제가 그리고 마이크 줄이 노란해
2: 그러니까 예, 예.
3: 마이크 줄이 노래
1: 여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2: 여보세요 저분 대사 하나 쳤는데 좀 봐줘요 좀 간만에 하나 던졌는데
1: 아니, 말씀하시는데 자꾸 끼어들면 안 됩니다 방송, 아니, 방송에 룰이 있어요
2: 여보세요 남사님만 좀 몇 개만 줄여도
1: 여보세요 저분... 말씀하세요
2: 아니, 자 일단 유튜브로 허일구님 최일구입니다 허일구님의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신나시겠습니다. 출연 남산 가수님 노래 차만 타면 오는데 크 역시 5승 갑시다. 최일구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특이한 문자가 왔어요. 8765님께서 저기 저는 남산 가수님 딸입니다.
0: 어 그래요?
1: 딸이 하나 있어요 네. 저한테.
2: 아버지 5승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0: 따님이 예. 문자를 보낸 거예요 지금?
1: 예. 아 예예. 예.
2: 보내주셨는데
1: 제가 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2: 따님이 노래하시는 분인가요 혹시?
1: 여보세요.
2: 뭘 보세요?
1: 딸은 지금 그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2: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딸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시다가 뭐 따님이 소원이 있다 그러는데 무슨?
1: 아 소원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면.
2: 소망이 있다면 뭐라?
1: 아빠를 예. 그 교회에 인도하는 게 꿈이라고.
2: 아 지금까지 탕자로 사셨습니까?
1: 아 저는 그 소망이 있다면 네. 우리 딸내미를 절로 인도하는 게
2: 많이 다르구나.
0: 아 따님이 아빠 우승을 위해서 문자를 네. 보냈네. 아유 효녀입니다 효녀. 네.
2: 교회를 모시고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자꾸 절을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고 너무 다르네. 네. 안 그럽니까 토테미즘? 자 그리고 4222님께서 오늘로 끝장 1번 남산 5승 화이팅 국민가요 차만 타면 오는데 0772님께서 남산 플러스 돈가스는 남산 돈가스 맛있어요 최고
1: 케이블카 밑에 있습니다 남산 돈가스가
0: 카브리카요?
1: 케이블카
0: 케이블카?
1: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0: 그 서울 예전 학교 다니셨대요.
1: 네, 서울 예전 바로 밑에 있고 리라 그러니까. 국토 옛날 국토통일에 있었고요. 영화진흥국에
0: 있었고. 그 돈가스집 저는 안 가봤는데 저 예. 텔레비전에서 봤거든요.
1: 예, 맛있습니다.
0: 서울 예전 이제 졸업 예. 동문들이 모여서 예, 거기서 예. 막 뭐 찍고 그러더라고.
1: 예, 거기 케이블 타고 올라가면서 예. 그 관광객들이 그 남산 돈가스 먹고 가면.
2: 우리 가수 현사님 분량 하나 주죠. 예, 한마디 하시죠. 예.
1: 말하라 마냐.
2: 넘어가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제 2라운드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현삼 씨.
2: 네.
0: 자, 현삼 씨가 준비한 노래는 유상록의 그 여인이라는 노래네요. 그죠?
3: 네.
2: 자. 예전에 이 노래를 이제 또 많이 부르셔가지고 전화도 네. 받으셨다 그런 거죠?
3: 네. 유상록 씨 부인이 찐팬이라고 네. 항상 연락을
2: 전화를 받으셨대요. 네. 고맙다고.
0: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삼 씨의 노래입니다. 그 여인. 듣겠습니다. 박수.

0: 씨.
1: 평이와 유지한 것이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앉아주시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2: 이야, 목소리가, 오, 예전에.
1: 저 아까 그 고음 올라갈 때는 그 함중아 씨 있잖아.
2: 네. 예.
1: 세월이 흘러서 가면 그때. 그런, 그런 미성일까? 가성일까? 그, 어떤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0: 예.
1: 함중아 씨 목소리 좀 닮았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0: 글쎄요.
1: 저한테 모르겠어요. 처음 들었습니까?
0: 네.
1: 죄송합니다.
2: 근데 현삼 씨가 거기서 살짝만 콧소리를 더 올리면은, 네. 긴 세월.
0: 긴 세월.
2: 저기요. 자기, 여보세요. 아니, 나봐요, 좀. 저기 순서 때 하세요, 좀. 제발. 네. 예, 예.
0: 아니, 제가 그거, 정대미술을 하려다.
2: 아, 근데, 아무튼 뭐, 우리 함중아 선생님, 뭐, 김정수 선생님도 생각났어요, 저는. 내 품에 안기요. 그것도 혹시 커버해 보신 적 있으세요?
0: 네.
2: 한 번만 좀 맛보기로 불러주시면 안 돼요?
0: 내 품에 안기어 고생 많은 당신께.
2: 그냥 모든 곡이 다 되시는구나.
0: 당신께 이렇게 하면 됩니다.
2: 그건 조용필 아니에요?
0: 아니.
2: 자, 6567님께서 2번 현삼 가수님 열렬히 응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이구,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착하신 분인데
1: 무슨 봉사를 하신다고?
2: 노래를 엄청 잘하십니다.
0: 예, 부천
2: 팬,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세요? 오.
0: 아, 부천 송내역에서
2: 네.
0: 예, 독거노인 및 네, 노숙자를 위한 무료 급식소가 27년째 하고 있는데요.
1: 송내역 앞에서요?
0: 예, 예. 부천 송내역.
2: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거?
0: 향기네 무료 급식소라고 급식은 평일에도 계속 이어지고
1: 예. 몇 시부터요?
0: 저희는 공연은 일요일마다 매주 하고 있어요.
2: 공연은
1: 아, 그러니까 급식소를 몇 시 하냐고.
0: 그러니까 점심 시간
1: 몇 시 그러니까
0: 12시에서 이제 1시
1: 김태발 씨 관심을 네. 갖고 있는 거죠.
0: 네.
1: 12시부터 1시.
2: 네.
1: 적어놨어요
2: 지금 네. 12시부터.
0: 배우 출신 한재일 씨도 자주 오셔갖고
2: 아, 그래?
0: 급식 봉사를 하고
2: 있어요. 위치
1: 여기 있네. 여기 사진을 저 띄워놨네.
0: 네.
1: 쌩쌩 부천이라는 매체에서
2: 네.
1: 부천 소사구 소사 사랑회와 건주병원이 한 끼에 담긴 정성이다.
0: 네, 병원에서 네. 저 이제. 봉사단체 그런 데 막 그런 데서 많이 와갖고 급식 봉사를 해주 오셔서
1: 아, 된장 100박스를 기부했다. 아. 참 많이 알려지지는 않는 그 미담입니다만 우리 사회 곳곳에 외진 곳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0: 여기 대표님께서
2: 네.
0: 예, 그렇죠. 대통령 바뀔 때마다 대통령 표창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2: 오 진짜. 네,
0: 그렇군요. 급식이라고.
1: 예.
2: 야, 저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먹으러.
0: 예, 예.
1: 12시에서 1시 사이래.
2: 네. 네. 힘들어요.
1: 혹시 저 1시 조금 늦게 가더라도 김태발 씨 좀 남겨서 좀.
0: 예, 번호표 네. 받아갖고 쭉 앉아있어요.
2: 아 진짜요? 같이 다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네.
3: 저도 한번 가겠습니다.
2: 저기요. 저 상태 안 좋은 거 한번 가는 거. 예. 자, 2087님께서, 와, 차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현삼 씨.
0: 네.
2: 아, 노래가 좋아가지고.
0: 감사합니다.
2: 뭐, 이런 많은 문자들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1: 네, 좋습니다. 자, 이제, 5승의 가왕의 실버돌 가왕의 두 번째 가왕에 도전하는 남산 씨의 어? 두 번째 노래, 뭐 하세요? 나름 다른 가수인데. 그
3: 남진 선배님과 함께.
1: 저 푸른 초원이에.
3: 아, 그렇게 안 부르셨습니다.
2: 어떻게 부르셨죠?
3: 푸른 초원이에. 여보세요?
2: 네?
3: 조심 좀 하세요.
1: 자, 남산의 운명을 가를 노래입니다. 님과 함께. 1번 남산. 문자 주세요. 박수.

0: 재미를 장식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같아, 꼭, 남산 씨. 야, 정말. 몇 번째, 오늘로 여섯 번째 출연한 거죠? 중간에.
1: 일곱 번째, 두 번. 저 무승부를 했어요.
0: 무승부가 두 번을 했어요?
1: 아, 예, 예. 한동환 씨하고요. 예. 한 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2: 양지우 씨, 양지우 씨.
1: 아, 예, 예. 맞아요.
0: 두 번이나 무승부했어요.
2: 맞아요. 예, 예, 예.
0: 일곱 번째가 나오신 거예요, 오늘?
1: 아, 예, 예. 어렵게, 어렵게. 나왔는데 오늘 꼭 성공해야 할 텐데, 제가 오늘 불안합니다.
0: 이제 안 서러, 아, 남산 씨가 항상 게스트 맨, 게스트 고정 멤버 같이 생겼어요. 예,
2: 예. 어휴, 그럼 아까 춤추실 때. 아, 예. 예전에 그 변운정 쌤이 하던 명랑 운동회 보는 줄 알았어요.
1: 여보세요. 예. KBS 가요 무대 인도를 불렀어요. 안무 해가지고요.
2: 그건 안 물어봤어요. 예, 자.
1: 네,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제가. 네.
2: 자, 바로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대결 결과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잠시 후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최고의 함께 라디오.
1: 자, 실버들 힘든 싱어 60살 이상 가수분들만 나오는 자리인데요. 오늘의 과연 남산 씨가 제2대 실버들 가왕이 되느냐, 아니면 현삼 씨가 우승해야 할 것이냐, 핵심입니다. 자, 청취자 50, 제작진 50. 김태발 씨, 누가 이겼습니까?
2: 근데 이거 문자가 지금 온 게 진짜 웃기네. 참을 수 없는 님께서 시작부터 아주 네 분이 그냥 아주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그냥 재밌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3: 아니, 자, 문자도 안 맞았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번, 자, 2번이라고 하고.
2: 맞는 거는, 아무튼 오늘의 우승자를 맞춰보도록
1: 아니,
2: 하겠습니다.
1: 내가 언제 2번이라고 그랬어. 2번이라고 그랬어.
3: 이쪽에서.
1: 김태발 씨가 하는 거예요. 예,
2: 예. 오늘의 우승은?
1: 누구야, 누구? 뜸 들이지 말고 빨리 해.
2: 남산!
1: 축하합니다. 아, 남산 씨. 자,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3: 아,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응원의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거기까지만
3: 열심히 해서. 네.
2: 잘한다.
1: 제가 남산 씨한테 예명 영어로 하나 지어드릴게요. 네, 네. 사우스 마운틴.
3: 아, 남산입니다. 사우스 마운틴.
1: 사우스 마운틴.
3: 예, 네. 네, 저 사우스 마운틴입니다.
1: 예, 네, 저 싱어. SM.
3: 사우스 마운틴 싱어.
1: SM.
3: 예, 네, 예. 네.
1: 사우스 마운틴. 자, 현삼 씨 오늘 저 첫 승을 노렸었는데 아쉽게 문자는 많이 받았는데 아쉽게 근소한 차이로 졌어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요.
4: 네, 저희 응원한다고 이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보니까. 네, 문자에 보니까
1: 오늘 동접자가 이 남자 가수 두 분이 나왔는데도 160, 170명까지 들어왔어요.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4: 광고를 좀 많이 했습니다.
1: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 다음에 패자부활전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예,
4: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
1: 예. 또 대근 어디세요? 보겠습니다. 대근.
4: 시흥시입니다.
1: 그러면 저 패자부활전 나오세요? 그럼 바로 오실 수는 있겠네요.
4: 네, 그렇죠. 네,
1: 좋습니다. 항상 전화기 열어두시고요. 네. 패자부활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으로 등극한 남산 씨.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오는데. 왜 마음에 안 드세요?
3: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하셨습니다.
1: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산 씨, 현삼 씨 수고했고요.
3: 맞습니다.
1: 김태발 씨도 고생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실버돌이 최고다!
1: 예!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TBS 교통정보
9: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부터 밀립니다. 탄천 1교까지 속도 못 내고요.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양방면에서 밀리고요. 김포 방면으로는 한강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또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서강대교에서 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추풍령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에 화재가 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진화 작업 마무리가 됐고 마무리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라 주의운행하셔야겠습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화성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0: 5년위원 김철규입니다.
1: 지난 5월 오픈 AI의 새로운 출원 모델이 수학 난제 중 하나를 풀었습니다. 약 80년간 풀리지 않았던 에르데시의 기하학적 추측에 새로운 반례와 증명을 제시한 겁니다.
0: 그 와중에 수학자들은 하나의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AI와 수학에 관한 라이덴 선언입니다. AI가 정답을 맞췄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을 인간이 검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AI의 오류에 대해서 인간 연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 수학적 증명은 단지 결론에 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수학적 증명에는 누군가의 노동과 책임 위에 세워지는 이해와 검증의 과정입니다. AI가 이 과정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수학자들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증명이라고 부를 것인지, 그 결과를 누가 검토하고 책임질 것인지 말이죠.
0: 결국 AI가 더 많은 것을 해낼수록 그 결과를 인간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것인지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가 내린 행정 처분을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AI가 폭격 대상으로 지목한 표적을 실제로 공격해도 될까요? 인간 지성의 AI가 던지는 도전은 효율성과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서 책임과 합의 그리고 가치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 AI의 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또다시 묻게 됩니다. 애초에 수학적 난제의 의미는 정답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반복되는 실패를 견디고 자신의 한계를 실험하며 끝내 다시 시도하며 끝끝내 인류의 한계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경이로움과 연대감을 느껴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비효율적인 인내와 노력, 끊임없이 반복하는 기대와 실망이 인류의 가장 큰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AI 시대는 인류에게 계속해서 더 큰 난제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지능연구소 하이는 그 난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TBS FM 95.1MHz 언박싱 AI를 통해 함께 해주세요.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오늘도 언박싱 AI는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미국 정부의 명령으로 클로즈의 페이블 5가 차단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해 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나의 99 루프트 발룬스.

0: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 노트. 네,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공동대표 근영님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1: 첫 번째 소식은 엔트로픽의 미토스5에 대한 접근 제한이 일부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0: 네.
1: 최근 엔트로픽은 일반 사용자용 AI 모델인 페이블5와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미토스5를 공개했습니다.
0: 네.
1: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위험을 이유로 외국인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두 모델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는데요.
0: 그렇죠.
1: 약 2주 만에 이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0: 네.
1: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기업과 중요 인프라 운영 기관 등 100여 곳에 한해 미토스5를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저희가 오늘 뭐 AI 라운드에서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2: 네. 네,
0: 이제 그 제한이 조금 완화되었다 이런 소식인 거네요.
1: 네.
2: 그런데
1: 네.
2: 미국 정부가 근데 두 모델 가운데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미토스5부터 좀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한 이유는 또 뭘까요?
1: 네, 미토스5가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모델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일반적인 생성형 AI보다 활용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0: 예.
1: 또 정부가 지정한 기관과 업무에 한정해 사용하면
2: 네.
1: 보안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사이버 위협 탐지와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 근데 그래도 이 미국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을 직접 선정했다라는 것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민간의 자유를 높게 쳐주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을 위한 어떤 제한을 두면서 정부가 좀 시장에 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까요?
1: 네, 먼저 외국인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제한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0: 예.
1: 그런 소속 기관의 보안 수준과 이용의 목적을 기준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가까지 모두 배제할 경우에
0: 네.
1: 연구 개발과 사이버 보안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0: 네.
1: 그래서 이용자의 국적보다는 해당 기관이 접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우선 해석이 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2: 우리가 사실 규제란 게 항상 그렇듯 정부의 사전 검증이 안전성을 높이는 데는 꽤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결국은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우선 사전 검증은 필요하지만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0: 네.
1: 또 기준이 불분명하면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제때 출시하고 또 이를 확산시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그리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 CSIS도
0: 네.
1: 이런 공백이 길어질 경우에 중국이 기술 격차를 더욱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0: 아, 그렇군요.
1: 또 안전성은 철저히 검증하되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모델을

0: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명확한 검증 체계를 마련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1: 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제안을 하자니 이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외국

0: 2015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7학년, 네. 6세에서 13세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14세에서 16세 학생은 네. 교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네. 17세 이상 학생에게는 진학과 취업에 대비해 네. AI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그런 방침인데요.
1: 아.
0: 또한 요나스 가르스트레 노르웨이 총리는 AI가 아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학습 단계를 건너뛰게 할 수 있다며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읽고 쓰고 그리고 더하는 그런 능력들을 먼저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교실에서 종이책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지원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뭐 아무래도 아이들은 이제 처음에 사고력을 뭐 기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2: 그렇죠.
1: 뭐 당장 뭐 읽고 쓰고 뭐 더하고 빼고 하는 능력이 일단 중요하다
2: 맞아요.
1: 그런 취지인 것 같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교육할 때에도 아예 어릴 때부터 바로 AI를 쓰도록 하는 뭐 그런 네.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예 어떤 반대 방향의 뭐 그런 것 같네요.
2: 네. 네. 그러니까 사실 AI가 아이들의 생각을 대신하면서 기초학습을 약화실 수 있다는 노르웨이 정부의 우려에는 좀 공감이 되지만
1: 그렇죠.
2: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가 있듯이 이제는 AI 노마드들 AI 이제 너무 이게 있는 건데
1: 그렇죠.
2: 초등학생의 AI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이번 조치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초등학생 시기는 그런 읽거나 쓰거나 혹은 시행착오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1: 네.
0: 뭐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요.
1: 그렇죠.
0: 생성형 AI가 답을 대신 제시할 경우에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우려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조치는 AI를 교육 현장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라기보다
1: 네.
0: 기초 학습 역량이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2: 네.
0: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그런 활용 시기와 범위를 신중하게 조정하려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1: 사실 노르웨이가 꽤 이 디지털화에는 진심이었던 걸로 알고
2: 그렇죠.
1: 있어요.
2: 네.
1: 이게 보니까 90년대부터 이 교실에 컴퓨터를 도입을 했고
2: 네.
1: 2010년 이후에는 태블릿 사용까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 종이책과 손글씨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네, 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0: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노르웨이는 네. 오랫동안 그런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는데요.
2: 네.
0: 이제는 기술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교육에 도입했느냐보다
1: 네.
0: 실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다시 살펴보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2: 아. 네.
0: 그래서 디지털 기기가 학습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것은 분명하지만
1: 네.
2: 그렇죠.
0: 그런 교육의 효과를 효율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1: 네.
2: 그렇죠.
0: 그래서 종이책과 손글씨를 다시 강조하려는 것이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디지털화 과정 에서 놓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교육의 그런 균형들을 다시 맞추려는 그런 시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뭐 복고가 아니라 이제 뭔가 우리가 놓쳐왔던 어떤 이그 생각하는 힘을 더 길러보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네, 읽히네요.
2: 그렇죠. 사실
1: 네.
2: 디지털 시대를 넘어 AI 시대는 그런 가치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2: 네. 네. 그리고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지금 호주도 지금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을 더 이상 이제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들이 계속 네.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네, 그만큼 디지털 기술이 청소년의 일상과 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2: 네.
0: 같습니다.
2: 네.
0: 또 SNS와 AI는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1: 네.
0: 또 판단력과 그런 자기조절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그런 개인과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사용을 금지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그런 연령이나 그런 단계에 맞는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또 리터러시 교육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청소년이 안전한 그런 환경 안에서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함께 보호장치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이 빅테크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알듯 모르듯 무의식적으로 숨겨놨단 네. 말이죠.
2: 맞죠.
1: 사실 어른도 술취 한번 저희 보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2: 네, 맞아요. 네.
1: 그러면 청소년들은 당연히 이 자기 조절 능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는 이 사회가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한때 좀 다소 후진적인 제도가 아니냐라고 했던 이 게임 셧다운 제도가 어쩌면은 꽤나 선진적인 제도였던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 어른도 누가 안 끊어주면은 끊기가 힘든 거거든요.
1: 그렇죠.
2: 그렇죠. 네, 네. 그럼 다음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은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어 AI 에이전트에도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1: 아, 네. 네, 이제 중국은 정말 인격화의 끝으로 가는군요.
2: 진짜요.
0: 네, 지난달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그런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관리 플랫폼을 출범시켰습니다.
1: 아, 네.
0: 최근에는 이 같은 디지털 신원관리 체계를

0: AI 에이전트까지 확대하는 그런 국가 표준을 발표했는데요. 서로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서 개발된 AI 에이전트들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신원을 인증하고 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인증과 통신, 협업 방식까지 국가 표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1: 네, 이게 약간 섬찟하긴 한데 어쨌든 결국 AI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AI 지금 협업하는 단계까지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는 좀 공감이 되는데 갑자기 중국이 이렇게 이 시점에 디지털 신원 체계를 도입한 배경은 또 뭘까요?
0: 네, 우선 AI 에이전트들의 역할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업무와 뭐 금융, 제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AI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AI 에이전트에 고유한 디지털 신원을 부여함으로써 보안은 높이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원인과 책임 소재는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 체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2: 이 AI 에이전트는 뭐 개인이나 기업이 이제 서로 각자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 그렇죠.
2: 지금 이런 에이전트마다 신원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의 어떤 통제 안에 에이전트들을 두겠다라는 어떤
0: 네.
2: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1: 네,
2: 그렇다면 이 통제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국가가 표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해서
1: 그렇죠.
2: 어느 정도 좀 확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방해가 되기도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0: 사실 이런 표준이 마련되면 기업들은 AI 에이전트를 연결할 때마다 별도의 인증이나 통신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그런 부담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0: 또 서로 다른 에이전트가 그런 같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고 또 역할을 수행하면서 활용 범위도 넓어질 수 있는데요.
2: 그렇군요.
0: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AI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동시에 중국이 만든 기준을 산업 전반에 먼저 정착시켜서 앞으로 국제적인 AI 표준을 논의하는 과정에 에서도 영향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2: 이게 보니까 거의 중국이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자국의 표준을 먼저 통일시키는 것처럼
1: 맞는 것 같습니다.
2: 네, 보이네요. 일종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설치되는 프로그램 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한 물량 정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속도전으로 AI 시장을
2: 그렇죠.
1: 되게 선점하겠다는 그 의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2: 그 생태계가 커지면은 다른 기업들도 거기에 계속 붙을 수밖에 없을 것
1: 그렇죠.
2: 같고요. 네.
1: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한국은 지금 AI 기본법이라는 어느 정도 큰 틀은 이제 좀 갖췄지만은 이게 중국처럼 AI 에이전트가 산업과 노동 시장에 미칠 변화까지 고려한 좀 세부 기준이나 어떤 표준 같은 건 아직 좀 구체화되진 않은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0: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시스템에 연결하는 기술을 넘어서 그런 업무나 의사결정을 대신하며 그런 산업 구조와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번 이면수 대표님께서 소개해주신 그런 시트리니 리서치의 유령 GDP 시나리오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산성 지표는 높아지더라도 일자리와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위축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1: 그렇죠.
0: 한국도 AI 에이전트가 가져올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2: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AI와 관련된 표준이나 또 이런 거버넌스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1: 네,
2: 국가가 어떻게 이거를 규제하고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좀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이 AI 내부의 거버넌스 문제는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마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AI에 무슨 인격을 부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이 표준화의 문제에 가까운 것
1: 맞습니다.
2: 같네요. 네, 중국이 이렇게 무섭게 굴기 하는 걸 모습을 보니 조금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2: 아, 네,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네, 근현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토킹 헤즈의 Once in a Lifetime.

at the bottom.

hands I'm holding up. Time is an asteroid.

0: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최근 미국 정부가 클로드의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해서 외국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이면수 대표님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입니다.
0: 네, 대표님. 클로드가 페이블5를 공개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네. 갑자기 미국 정부가 외국인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치를 취한 거죠?
1: 네, 사실 지금 뉴스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어가지고 저희 아까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네. 전해주셔서 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법에 근거해서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 중에 페이블5와 미토스5 이 두 개의 모델에 대해서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이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네.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중단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0: 그렇죠.
1: 사실 지금까지 이런 수출통제법이 적용된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이런 원자재라던가 네. 그리고 뭐 중국의 그때 당시에 저 반도체 수출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는 또 고급 자동차 같은 것들을 또 수출을 막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물건으로 된 재조물에다가 이제 적용이 되어 그렇죠. 왔는데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에 처음으로 적용된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0: 네.
1: 마치 AI를 핵무기처럼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죠.
0: AI가 이제 완전히 전략 자산이 된 거죠.
1: 맞습니다.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의 국적을 전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에게만 맡기가 어려워서 그냥 페이블5와 미토스5 접근을 그냥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0: 완전히.
1: 예. 그리고 단순히 사용자만 이게 막힌 게 아니라요. 엔트로픽 내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영국인이나 캐나다인 그 엔지니어들도 그 권한을 지금 뺏겼습니다.
0: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접근 권한이 막혀버렸으니.
1: 그러니까요.
0: 사실 근데 네. 다른 AI들도 많은데 네. 굳이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해서만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가 좀 있을까요?
1: 예, 있습니다. 우선은 이 클로드에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0: 네.
1: 이 페이블5 공개 이전까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모델들은 뭐 하이쿠, 소넷, 오프스 뭐 이런 네.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라인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0: 네.
1: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하면 이제 하이쿠, 소넷, 오프스 이 순서대로 답변은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속도는 더 느려지고
0: 네.
1: 또 토큰 소지는 더 많아집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오프스를 쓰면은 이제 훨씬 좋은 답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고 토큰 소모도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0: 갈수록 고급이란 거죠.
1: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 하이엔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미토스라는 모델이 등장을 한 겁니다.
0: 제일 최신 하이엔드 모델.
1: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미토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 모델이 페이블5와 미토스5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0: 네. 사실 미토스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좀 다룬 적이 있어갖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1: 네.
0: 너무 강력해서 사실 엔트로픽이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제가 합니다.
1: 네, 맞아요. 엔트로픽이 그 지난 4월쯤에 미토스가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0: AI가 너무 위험하다.
1: 네. 네. 뭐가 위험하냐?
0: 네.
1: 그 주된 이유가 사이버 보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 미토스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미토스가 이 모든 주요 운영 체제와 이 브라우저에서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발견하고 심지어 취약점을 발견한 걸 넘어서서 그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코드까지 이제 직접 개발을 했다는
0: 너무
1: 거예요.
0: 너무 성능이 뛰어나갖고 이제 모든 취약점을 다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였군요.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방어자뿐만이 아니라 공격자에게도 똑같이 이제 활용될 수
0: 그렇죠.
1: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격이 가능하게 되면 뭐 금융, 뭐 또 군사, 뭐
0: 네.
1: 에너지 이런 데도 전부 이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거는 이제 국가의 인프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엔트로픽은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요.
0: 네.
1: 그러다가 꽤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 페이블5를 이 기존의 미토스에 안정장치를 달아서 출시한 게 이제 이 페이블5입니다.
0: 네. 사실 생각해보면 요즘은 금융뿐만 아니라
1: 네.
0: 전반에 많이 쓰고 있고 특히
1: 그렇죠.
0: 군사 이런 데는
1: 맞습니다.
0: 지금 AI가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AI로 군사, 전력, 금융, 방송 이런 주요 국가 인프라 망을 해킹한다면
1: 네.
0: 그야말로 모든 국가가 지금 멈춰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1: 그렇죠.
0: 이건 안보 문제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엔트로픽이 AI 보안을 위한 프로젝트를 좀 띄우기도 했었죠.
1: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월, 올해 4월에 이제 엔트로픽이 미토스의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글로벌 AI 보안 협력체인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의 면면이 아주 대단한데요.
0: 네.
1: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아마존, 시스코 이런 우리가 이제 한 번이라도 들어본 모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갔고요.
0: 우리가 아는 모든 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갔네요.
1: 사실상은 지금.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같은 금융회사도 네, 참여를 했어요.
0: 그런 메이저 금융회사들도.
1: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AI를 이제 공격 목적이 아니라 네. 이 방어적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이 주요 소프트웨어와 인프라의 보안을 좀 강화해보겠다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미토스 접근권을 미리 좀 부여를 해주고 이걸 어떻게 방어용으로 사용할지를 스스로 좀 판단하도록 네, 그렇게 열어둔 거죠.
0: 네, 이 기업들이 그래도 공격용으로 쓰겠다고 한 게 아니라 방어용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한 거니까
1: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미토스를
0: 방어 목적으로 활용해서 보안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 같은데
1: 네.
0: 근데 왠지 클로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잖아요. AI 시장에서.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더 키우려고 하는 좀 의도로 보이기도 하는데
1: 네.
0: 이 프로젝트에는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1: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엔트로픽이 이 클로드의 그 뭐랄까 성능을 조금 과장적으로 좀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해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이 많은 그 기관들을 자신의 어떤 그 영향력 안에
0: 네.
1: 포섭을 시킴으로써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0: 네.
1: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 글래스윙이 50개 기관으로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글부터 한 그 미국의 네. 그 테크 기업들이 그때 처음 들어갔던 건데요. 그러다가 얼마 전이었던 6월 2일에
0: 네.
1: 약 200개 기관이 네, 참여하도록 확대를 한 거예요.
0: 4배가 굉장히 4배가 늘었네요.
1: 맞습니다. 이때 이 사이버 보안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워낙 많다라는 이런 그 생각에서 전력, 수도, 의료, 통신, 각종 하드웨어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자가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0: 네, 정말 전 분야의 기업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1: 맞습니다.
0: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0: 이때.
1: 네,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네, 삼성전자와 네. SK 하이닉스가
0: 네.
1: 이제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참여를 했고요. 이동통신자 중에서는 SK텔레콤이 유일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0: SK는 두 개나 들어갔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사가 좀 참여를 했는데요.
0: 네.
1: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중요해지니까 이제 미리 기억을
0: 네네.
1: 해주시고요.
0: 네.
1: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참여 기업이 확대된 6월 2일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0: 갑자기.
1: 예.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패치노트를 통해 한번 소개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0: 네.
1: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을 출시하기 최소 한 달 전에
0: 네.
1: 정부에 자율적으로 제출을 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었어요.
0: 네.
1: 네. 이것만 보면 꽤 온건한 편이죠.
0: 네,
1: 그냥
0: 뭐 할만한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이제 페이블5와 미토스5의 출시일이 일주일 뒤인 6월 9일인 거니까.
1: 네.
0: 엔트로픽은 행정부령을 어긴 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사실 그렇습니다.
0: 네.
1: 네, 이 페이블 5와 미토스 5는 미토스 모델에 이제 안전장치를 붙인 버전으로 이제 나온 거였는데요.
0: 네.
1: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이었던 6월 9일에 이제 기습적으로 출시를 한 거예요. 이 페이블 5는 이제 모든 이용자에게
0: 네.
1: 그리고 미토스 5는 이 사이버 보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소수의 기업에게만 공개를 했는데요.
0: 네.
1: 당시에 이제 이 페이블 5가 인간 개발자 팀이 두 달은 좋게 걸릴 대기 규모 코딩 이전을 단 하루 만에 끝냈다라는 이런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면서
0: 네.
1: 사실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0: 네.
1: 호평이 일단 줄을 이었고요. 사람들이 이거 빨리 써야 되니까 이 클로드 요금제 플랜 빨리 올려야겠다.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러면서 더 추가 결제를
0: 네. 네,
1: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부에게도 기습적인 출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안전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말이죠.
0: 그러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뭐 무리한 주장한 것도 아니고
1: 네.
0: 한 달 전에 좀 하려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거니까 굉장히
1: 네.
0: 심기가 불편해져서 차단을 한 거군요.
1: 네,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뭐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정부의 엔트로픽은 진작부터 좀 불편한 관계
0: 전쟁
1: 네,
0: 같은 문제도
1: 있었습니다.
0: 굉장히 있었죠.
1: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25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트럼프 당시 당선인이 이제 AI
0: 네.
1: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아주 대차게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는 참석도 안 했었고요.
0: 보기도 싫다.
1: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는 이제 국방부가 클로드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즉 전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0: 네.
1: 거부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엔 당연히 대규모의 국내 감시와 자율활성 무기 활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미국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공급망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0: 국내 기업인데.
1: 그러니까요.
0: 네. 네,
1: 이건 저희가 또 전해드리고 했었죠.
0: 네, 네.
1: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두 그 엔트로픽이 국방부를 상대로 법원을 소송까지 했고요. 어. 그러다가 대부분의 조치가 법원의 명령으로 철회되었는데
0: 철회되긴 했군요.
1: 여전히 이제 앙금은 남아 있겠죠.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이제 이 페이블5를 발표한 다음 날이었던 6월 10일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신의 블로그에 네. 인공지능 지수화에 대한 정책이라는 장문의 정책 에세이를 또 올립니다.
0: 장문의 정책 네. 메시지.
1: 이분이 이렇게 또 워낙 철학적이시고 이런 그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이어서 네. 이런 글을 자주 쓰시거든요. 이 내용이 뭐였냐 하면 AI를 항공기나 의약품에 비유하면서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초거대 AI 모델에 대해서는 국가가 출시를 강제로 차단하거나 이미 출시된 모델을 리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제 네.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0: 그러면 다리오 아모데이는 사실 자신이 주장한 정책에 자신들의 기업이 이제 당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1: 사실 네, 그런 셈이에요. 이게 이 엔트로픽의 속내는 네. 자신들이 AI 위험을 잘 인지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책임감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와 명분을 좀 쌓고 싶었던 거 사실은.
0: 네. 네,
1: 사실 일부 AI 연구자들은 그런 엔트로픽을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너네 사실 그렇게 포장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0: 쇼하는 거 아니냐.
1: 네,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해요.
0: 네.
1: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이미지를 계속 쌓아오고 있었는데 이 그 정책 그 에세이를 올린 바로 그날. 아주 유명한 AI 탈옥 전문가들이 페이블5의 안전장치를 우회해서 이 공격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0: 네네.
1: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마존이 미국 정부의 클로드의 취약점을 직접 알렸습니다.
0: 아마존은 네. 근데 엔트로픽에 투자한 기업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0: 네.
1: 네, 그 투자자인 아마존이 이제 사실 아마존이 그 정금형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무려 네. 130억 달러를 여기 엔트로픽에 투자한 최대 주주이자 파트너거든요.
0: 몇십조를 투자했는데도.
1: 네. 그런데 이제 이 아마존의 자체 보안 연구팀이 페이블5를 테스트를 해서 이제 특정 프롬프트를 주입을 하니까 보안 필터를 완벽히 우회해가지고 이 사이버 공격 코드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0: 공격 우려 때문에 페이블5로 안전장치 달아서 낸 건데도.
1: 네. 그래서 그 후에 아마존의 CEO였던 앤디 제시가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에게 직접 그냥 직통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런 취약점을 알립니다. 그게 6월 11일 목요일 밤이었어요.
0: 굉장히 급박하게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 거의 그 오전, 낮, 오후 이제 밤 단위로 지금 시간이 바뀌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 뭐랄까요 좀 기습적이고 또 되게 전격적인 행동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모티브를 이 지금 모두 다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인데 이 사실 아마존이 그 엔트로픽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죠. 오픈 AI에도 큰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0: 아하,
1: 네. 네. 사실 결국에 이런 기업들이 AI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이 AI를 나중에 활용할 수 있고 또 함께 이 기업과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한 AI에만 너무 종속이 돼버리면
0: 그렇죠.
1: 이 AI 기업의 가격 결정력에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기업이 독주하는 상황을 좀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이제 있었습니다.
0: 그래서 최대 주주임에도 이런 식의 행보를 한 거다
1: 네.
0: 볼 수 있겠고
1: 네.
0: 사실 아마존도 독점 기업에 가깝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본인들이 잘 알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뒤통수를 친 셈인데
1: 네.
0: 그 자본의 논리가 굉장히 냉혹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은 이 조치가 아마존의 고발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을까요?
1: 타임라인 상으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6월 11일 밤에 그렇게 이제 전화를 이제 받았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하워드 러튼이 상무부 장관이 다리오 아모데이에게 이 모델을 즉시 수정하거나 내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엔트로피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0: 네.
1: 그러자마자 이제 90분 안에 모델을 물리적으로 내리지 않으면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0: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트로픽이 90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결국 오후 5시 21분 미국 정부가 긴급 수출 통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모든 외국 국적자의 페이블5 및 미토스5의 접근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그날 밤 엔트로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을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전 세계 가동을 네, 꺼버리는 그런 글로벌 셧다운을 단행하게 됩니다.
0: 네.
1: 네. 이제 그 이후부터 엔트로픽은 사실 많은 이용자들이 이걸 쓰려고 막 업그레이드도 하고 돈을 더 내기도
0: 그렇죠.
1: 네, 했으니까 당연히 서비스 재개를 위해서 동문서주를 했겠죠.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7월 8일부터는 이제 국적 이제 인증을 의무화하고 탈옥을 시도하려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유저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의 약관 개정안을 공지를 합니다.
0: 네.
1: 네. 그러다가 6월 16일 워싱턴 포스트의 단독 기사로 또 한 번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몇 주 전부터 엔트로픽의 제재 부과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앞서서 이제 제가 이 저기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 네. 기업들에게 미토스 접근권을 부여했다고 말씀을
0: 그렇죠.
1: 드렸잖아요.
0: 방어 목적으로.
1: 네. 그 엔트로픽이 이제 전 세계 한 111개 우호국 기관 명단을 백악관에 제출을 해가지고 네. 승인을 먼저 받았는데 여기에 50개의 기업들이 임의로 추가가 된 거예요. 네. 아까 기억을 해보시면 처음에 원래 50개의 기업들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200개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됐죠. 정부의 승인받은 건 111개란 말이에요.
0: 그러면은 90개가?
1: 아니죠. 처음에 50개는 원래 승인받아 있었고 네. 추가로 111개만 받았는데 나머지 50여 개가 네, 승인을 안 받은 거죠.
0: 기업인 거죠.
1: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국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승인을 안 받은 기업에.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의심되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0: 네.
1: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한국의 대형 통신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0: 통신사는 하나밖에 안 들어갔는데.
1: 그렇죠. 사실상 우리나라 통신사는 SK텔레콤이 하나밖에 없었기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SK텔레콤이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된 겁니다.
0: 네, 또 재밌는 게 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아마존 겁니다.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거 관계들이 그렇죠.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0: 정말 SK텔레콤이 좀 관련된 게 맞을까요?
1: 사실 이 기사에 대해서 엔트로픽은 바로 이거는 날조다라고 이제 전면 반박을 했고요. 우리나라 통신산사도 일제히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 기사에서는 SK텔레콤이라고 딱 지목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통신 3사가 모두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사실 이게 SK텔레콤이 그 미토스 접근 권한을 받은 게 페이블 5 그 공개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사이에 뭘 하기도 쉽진 않았겠죠.
0: 시간이 굉장히 적죠.
1: 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언론사의 단독 보도들을 조금 이제 참고를 해보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킹 그룹이 미토스5의 접근권을 얻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미국 정부가 수집을 했다고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이 페이블5를 써보려고 이제 했다는 거죠. 미토스5를 써보려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을 해보면 이 중국의 해킹 그룹이 미토스5의 접근권을 가진 한국의 이동통신사의 취약한 보안을 타겟으로 해서 해킹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통신사들에서 계속해서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떠오르는데.
1: 그렇죠.
0: 그 이 와중에 결국 오픈 AI는 비슷한 성능의 GPT-5-6를 출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0: 오픈 AI는 사실 정보 계속 밀접하게 협조해 왔잖아요. 엔트로픽과 다르게.
1: 그렇죠.
0: 그럼 네. 이거는 또 무난하게 출시되겠네요.
1: 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재 엔트로픽과 미국 정부의 갈등을 어쩌면 오픈 AI가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사태가 이제 시사하는 바는 AI가 이제 국가 안보와 전략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물자가 되었다라는 네. 점입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출 통제법이라는 게 보통 뭐 반도체, 자동차 같은 이런 하드웨어 제조품이나 뭐 히토류, 뭐 우라늄 이런 이제 원자재에 그렇죠. 주로 적용이 되었단 말이죠.
0: 네.
1: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적용된 거예요. AI에 대한 통제권을 이제 미국 정부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 이거를 외교, 안보, 통상에서 자신들의 협상력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0: 네.
1: 예를 들면 자, 너네 한국에 페이블 5 접근권을 줄 테니까 방위비를 좀 더 내낼래? 아니면 미국에 뭐 반도체 공장 좀 더 지을래? 이렇게 네.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0: AI 시대는 어마어마한 레버리지인 거죠.
1: 그렇죠. 이게 AI가 아무래도 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에
0: 그렇죠.
1: 활용되는 그런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 AI가 그 기반 기술로서 기능을 할 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국가의 AI 기술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을 해버리면은
0: 그렇죠.
1: 이제 거기에 저희가 종속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성능이 좋든 나쁘든 소버린 AI를 우리가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정말 진짜 국가의 사활을 걸고 이제 개발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통제권을 진 쪽이 이제 패권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AI가 파급 효과가 큰 만큼
1: 네.
0: AI의 어떤 패권을 진 쪽이 훨씬 강압적으로 이제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1: 네.
0: 가진 국가들이 그랬듯이
1: 네.
0: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저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해킹 부대를 운용을 하면서
0: 네.
1: 비트코인을 탈취해서 이거를 자신들의 지금 주요 수입원으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이제 이 미토스5나 미토스를 활용을 해서 뭐 금융과 전력망 상대 적대국의 금융과 전력망을 교란한다거나 또 그 적대국의 공공 데이터를 변조를 함으로써 그 나라의 이제 국가 인프라를 완전히 흔들 수도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피지컬 AI 분야로 넘어가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0: 네.
1: 그 혹시 넷플릭스에서 영화 그 Leave the World Behind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0: 네.
1: 그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으로 나온 이제 그 영화인데
0: 네.
1: 이 영화가 그 미국 전역의 사이버 테러를 이제 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그 내용 중에 테슬라 자동차들이 갑자기 막 도로를 혼자 막 달려가가지고 계속 갖다 박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요.
0: 네네.
1: 자, 그러면 이게 로봇을 재운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국에 너무 잘 팔려서 100만 대가 팔려서 깔려있어요.
0: 네. 네.
1: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정부가 그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의 백도어를 통해서 100만 대에 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모두 제어하게 된다.
0: 네.
1: 어떻게 될까요?
0: 너무너무 소름 돋고 중국이 이제 100만 군대를 손쉽게 군대 한국에 파견해 버린 거죠.
1: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과연 허용을 하려고 할까요?
0: 그렇죠.
1: 네. 바로 이게 이제 지금 핵심입니다.
0: 네.
1: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미국이나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뭐 크니까 우리는 이제 개발할 필요가 없고 그냥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영역이 아니라
0: 네.
1: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고.
1: 네,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인데요.
0: 네.
1: 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국가에서 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 1위예요. 뭐 한국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일본은 도요타, 미국은
0: 네.
1: GM, 뭐 독일은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다 1위를 하고 있죠.
0: 네.
1: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용 규모도 당연히 크고요.
0: 네.
1: 무엇보다 군수 산업으로의 전환이 아주 쉬운 그렇죠. 그런 산업입니다.
0: 탱크도 결국은 자동차니까.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보적 의미도 이제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관세도 높고 또 각종 규제도 되게 많은 그런 산업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당연히 압도적인 성능의 AI 모델들을 선두에서 끌고 나가겠지만
0: 네.
1: 이 중견국들도 결국에는 각자의 AI 모델을 갖고자 할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0: 네.
1: 들고 로봇 산업도 이 안보적 의무로 인해서 해외 기업의 유입을 뭐 그렇게 반기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이 소버린 AI와 이 피지컬 AI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미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야만 하는 일이 됐고
0: 네.
1: 현재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개발자들도 사실은 지금 내가 어떤 한 AI에 종속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클로드와 GPT 제미나이를 서로 중복해서 사용을 하면서 각자 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0: 이미
1: 해요.
0: 이미 민간 개인 단계에서 벌써 네. 그렇게 하고 있군요.
1: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 클로드만 열심히 써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요금제를 두세 배씩 올려버리면은 갑자기 나의 그 내가 넣기에 완전 종속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개를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0: 그렇죠.
1: 국가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외 AI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간 산업과 안보 금융이 이제 모두 일로 잡히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우리만의 어떤 다른 그 AI를 확보해두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0: 네. 이게 진짜 어떻게 생각해보면 AI계의 냉전이다.
1: 네.
0: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맞습니다.
0: 결국은 미중이라는 엄청난 고래 사이에 낀 느낌인데
1: 네.
0: 우리가 어쨌든 사활을 걸고 국가의 어떤 미래를 걸고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버린 AI나 로봇을 직접 만들어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AI가 성능이 좋으니 그냥 갖다 쓰면 편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0: 네.
1: 하지만 우리가 효율성에 취해서 우리만의 이 지능형 인프라를 포기하는 순간
0: 네.
1: 우리는 진짜 이 지능의 식민지로
0: 진짜.
1: 전락하게 될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분야에서 국가 역할이 아주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0: 그럴 것 같습니다.
1: 민간의 영역이 큰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국가가 AI 기업들의 지분을 갖자는 아이디어부터 해가지고
0: 네.
1: 국가가 어떻게 하면은 AI에도 통제를 가질 것인가라는 아이디어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1: 대표적으로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2025년 초부터 계속 제안을 하고 있어요.
0: 꽤 이르게 주장을
1: 네.
0: 했습니다.
1: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이거 그냥 국가에 추다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0: 네.
1: 어찌되었든 이거를 국가에게 이렇게 지분을 획득을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는 여태까지 주 단위에 있었던 AI 규제들을 전부 무력화시키고 이거를 연방 단위의 규제로 지금 통일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0: 미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업 자율성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는 국가인데
1: 네.
0: 이 AI만큼은 또 예외인 것 같습니다. 이걸
1: 그렇죠.
0: 굉장히 중앙집권적으로
1: 네.
0: 국방이나 원자력을 대하는 것처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0: 네.
1: 그 마누스 AI의 사례에서
0: 네.
1: 자국의 AI 기업이 해외에 인수되는 것을 지금 아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AI 인재들이 출국하는 걸 아예 금지시키거나
0: 나가지도 못하게
1: 네, 해외여행을 제한하기도 해요.
0: 아, 여행도.
1: 네.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는 AI 인재들한테 여권을 제출하라고 한대요.
0: 아,
1: 여권을,
0: 나갈 때.
1: 네, 여권을 기업들이나 아니면 국가가 맡아놓고 있다가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은 이제 이걸 이제 사유를 다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0: 인력 유출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네요.
1: 네. 그래서 그만큼 자국의 AI 산업과 AI 인재를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네. 아주 강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우리나라도 이 산업 정책으로서의 AI 지능 정책 뿐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 안보적인 분야, 것까지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서 좀 대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0: 네.
1: 마침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소버린 AI와 또 피지컬 AI를 모두 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뭐 현대차부터 해서 중공업, 뭐 전자산업들이 모두 발달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0: 제조업도 되고 소프트웨어도 되는 국가죠.
1: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강점을 좀 잘 고려한 여전 좀 뾰족한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좀 100년의 토대를 좀 잘 세워나갔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드는 생각이 이게 AI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그냥 미래 먹거리다.
1: 그렇죠.
0: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 먹거리 수준이 아니라 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조건들이다. 이렇게 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AI를 중심으로 이제는 국가들 간의 패권 경쟁, 특히 생존 경쟁이 앞으로 더 이제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1: 네.
0: 특히 우리나라는 또 그 중심에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미국의 AI 수출 통제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이현수 인간지능연구소 대표님을 통해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AI 라운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로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곡으로 이민희의 빌리닛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2: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 안전에 미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8.5도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선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잠실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뒤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도 정체고요. 일산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마포대교 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강다리 중에서는 가양대교,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한강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면 일직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직에서 광명까지 밀리고 또 남동 일대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드라마 외과 의사 봉다리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의 가슴 한 가운데는 쉼 없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 뜨거운 심장이 있고 사람의 온몸 구석구석에는 36.5도의 따뜻한 피가 흐른다. 왜 심장이 먹고 피가 식으면 사람은 삶을 멈추잖아요. 그래서 36.5도라는 숫자는 그저 체온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단지 심장이 뛰고 있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뛰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매일 오후 5시 심장의 박동은 건강하게 36.5도의 온기는 조금 더 따뜻하게 채워가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36.5도의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의 온몸 구석구석. 네, 나선홍의 닥터스는 몇 도 정도 될까요? 네, 오늘은 더우니까 시원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죠? 네, 따뜻한 기온을 전해드립니다. 이러면은 아이 뭐야 지금 나선홍 씨 이 더운데 말이야.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다는 거, 36.5도라는 거,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질환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주고 오답은 피식하게 만들어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늦은 밤 출출함을 참지 못하고 무언가를 먹은 뒤 바로 잠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습관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어느 정도 소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밤늦게 출출할 때 저절로 생각나는 이것. 하지만 위식도 역류 질환 예방을 위해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은 이것.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이유식, 2번 야식, 3번 클래식, 4번 최민식. 아, 이거 성대모사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참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식 성대모사. 네. 자, 위식도 역류질환 예방을 위해 가급적 줄이는 게 좋은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많이들 드시죠? 그 늦은 심야 시간에 네, 라면 같은 거 아니면 뭐 치킨 이런 거 많이들 드실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첫 곡이 바뀌었습니까? 아, 가수 이름에 오늘 또 힌트가 들어가 있네요. 네. 괜히 죄송하네요. 이렇게 선곡하면서도 김현식 씨한테 좀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식, 사랑, 사랑, 사랑.

0: 요즘 따라 속이 자주 쓰리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헛기침을 하시거나 밤에 자다가 신물이 올라와서 잠을 설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하나의 질환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백만 명이 겪고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의외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병,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바로 그 병,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암과 위식도 역류 질환, 고도 비만 분야의 권위자시죠.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님, 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밖에 우리 스태프들이 예술가 한 분이 오셨다고.
1: 아이고.
0: 저에게 소개. 네, 깜짝 놀라서 제가 아까 올라와서 뵈니까 아마 정말 예술을 하시는 분처럼.
1: 예,
0: 아마 네, 멋지십니다.
1: 제가 사실 어제 당직을 쓰고 지금 병원에 있다가 잠깐 쉬고 나와가지고요.
0: 아,
1: 더 좀 초췌해 보여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0: 아, 그 정도가 이 정도시군요.
1: 예.
0: 아, 네.
1: 사실은 뭐 그런 얘기도 자주 듣기는.
0: 아, 그러세요? 아, 네. 네. 자, 외과 전문의시다 보니까 수술대가 생명을 다루는 캔버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생각에 외과의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저 외과라 그러면 주로 수술을 생각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1: 예, 수술이라는 거는 영어의 그 서저리랑 그 같은 그런 어원인데요. 손으로 네,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재주,
0: 네,
1: 손기술, 손기술을 가지고 뭔가 치료를 하는 예,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0: 아,
1: 근데 사실은 그 손보다도요.
0: 네, 예,
1: 그 손을 이제 조종하는 그 머리,
0: 그렇죠,
1: 손에
0: 네,
1: 그리고 또 막 떨리면 안 되거든요.
0: 네,
1: 강한 심장.
0: 강한 심장.
1: 강심장. 예.
0: 그리고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 네네. 그런 네, 게 중요한 그런 진료과고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주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면 수술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고증을 거쳤겠지만, 교수님이 보시기엔, 아, 이건 정말 실제랑 좀 다른데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까?
1: 네, 뭐, 있습니다.
0: 네,
1: 예, 예. 대표적인 게 일단은 이제 드라마 보면은 이제 수술실에서
0: 네,
1: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0: 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1: 심지어는 이렇게 수술 손 소독하고 수술 가운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뒤에서 마스크를 누가 이렇게 씌워주는데
0: 아,
1: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0: 아, 그렇군요. 예.
1: 그게 아마 이제 배우들 얼굴이 더 나와야 되니까.
0: 나와야 되니까.
1: 예, 예. 최대한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저희는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이러다 보니까요.
0: 아,
1: 예. 수술실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도 퇴근할 때 이렇게 만나면은 밖에서는 못 알아보고.
0: 아,
1: 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0: 장갑을 이렇게 끼워주는 장면도 있던데.
1: 장갑은 예, 예.
0: 아, 그거는 끼워주시나요?
1: 예, 끼워줍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네. 그 수술하는 그 순간순간 아주 예,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생명을 정말 살릴 수도 있고 또 놓칠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잖아요.
1: 네,
0: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 저희 일반인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1: 수술실에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지휘하고
0: 네,
1: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이제 외과 의사.
0: 오케스트라의 네, 지휘자처럼
1: 네,
0: 말이죠.
1: 그리고 네,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술실에서
0: 그렇죠,
1: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로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 보면은
0: 네,
1: 놀라는 게 하나.

0: 사람이 너무 많다.
1: 너무 많다.
0: 그래서 마치 그 무슨 운동선수들 경기 네. 그 락커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복잡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0: 가 잘못 쓰고 있는 겁니까?
1: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0: 네. 예, 예.
1: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유식도 영유질환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위에 있는 어떤 내용물,
0: 네.
1: 그게 위산일 수도 있고 그냥 먹은 음식물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식도로 거꾸로 올라와서.
0: 네.
1: 그래서 증상을 뭔가 일으키는 그 상태, 예, 그거를 이제 질병 이름을 붙일 때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그러고요.
0: 네.
1: 역류성 식도염이라 그러면은 그건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0: 예,
1: 봐서 식도를 봐서,
0: 네.
1: 식도가 위산에 의해서 또는 이제 어떤 거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서 염증이 생긴 상태.
0: 네네.
1: 예. 그러니까 내시경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0: 현재로는 이제 우리가 위 내시경을 봤잖아요. 그럼 네. 내시경으로만 다 이게 그 진찰이 가능한 거죠.
1: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는 진단은
0: 네.
1: 뭐 증상만 가지고도 진단을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중에서 그 식도염이 없는 그런 위식도 역류질환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건 이제 비밀환성 역류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0: 그렇군요.
1: 예. 그러니까 더 좁은 의미.
0: 네.
1: 식도 역류성 식도염은 더 좁은 의미의
0: 네.
1: 질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자, 나선홍의 닥쳐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질환, 위식도 역류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속쓰림, 신물, 역류, 만성기침, 목 이물감 때문에 고민이 있다 이러신 분들, 또 약을 오래 드시고 계시는 분들, 박종민 교수님께서는 그 위식도 역류질환 이 수술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하신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네, 위장과 내과에서 하는 게 수술이 주로
0: 네.
1: 위암 수술, 뭐 비만 대사 수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0: 네.
1: 주요 수술인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위암 수술이 뭐 압도적으로 제일 흔하게 하는 네, 수술이죠.
0: 네.
1: 상부 위장관 수술 중에. 근데 유럽이나 미국, 특히 미국 쪽으로 가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0: 네.
1: 거기서는 위장관 수술 중에 가장 흔한 수술이 바로 이 역류질환을 수술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질환에 있어서
0: 네.
1: 내과적인 치료도 있고 수술적인 치료도 있는 거죠.
0: 네.
1: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적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이 치료법을 더 많이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0: 네.
1: 들어가지고요. 예, 수년 전부터 이제 연구에도 결성하고요. 수술도 이렇게 적응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열심히 하고
0: 네네.
1: 또 연구 결과도 계속 좀 발표하고 예, 이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최근에는 또 젊은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0: 네.
1: 뭐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0: 네.
1: 예, 뭐 성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있다고 봐도 됩니다. 예. 네, 요즘 특히 이제 많이 증가되는 이유는
0: 네.
1: 뭐 세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예, 첫 번째는 뭐 식생활입니다. 일단은.
0: 식생활.
1: 네. 뭐
0: 네.
1: 야식이라든지
0: 아, 네.
1: 예, 예.
0: 괜찮습니다. 편하게
1: 야식이라든지 예, 예.
0: 네.
1: 또 이제 기름진 음식.
0: 기름진
1: 또 이제 중요한 주범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입니다. 커피 많이.
0: 커피가 그런가요?
1: 커피들 많이 먹잖아요.
0: 아.
1: 예, 예. 그것도 이제 역류질환을 잘 일으키고요.
0: 커피가 역류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뭐 뜨거워서 그런 건가요?
1: 그렇죠. 카페인 자체가.
0: 네네네.
1: 아.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일으키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역류질환에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만이죠.
0: 비만.
1: 네. 체중이 이제 증가가 되면은 내장 지방이 많이 늘어나고
0: 네.
1: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 안에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0: 아.
1: 배 압력이 높아지니까
0: 네네.
1: 이제 식도로 올라오는 게.
0: 아, 올라가는
1: 네.
0: 거죠.
1: 네네네.
0: 네. 배 쪽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1: 그러니까 위를 눌러주는 거죠. 배 복압이 증가되니까
0: 네.
1: 풍선 이렇게 누르듯이 밖에서 위를 누르기 때문에
0: 네.
1: 역류가 더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 네.
1: 또 세 가지가, 세 번째는 뭐 모든 질환에 다 해당이 되는 스트레스.
0: 네. 스트레스.
1: 예, 예. 스트레스. 위산도 더 많이 나오고
0: 네.
1: 스트레스 때문에 소 안 되고 그러잖아요. 운동,
0: 네.
1: 위 운동도 안 되고 이러면은 역류질환 많이 생깁니다.
0: 네.
1: 이런 것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니까.
0: 아, 그렇군요.
1: 예, 많아질 수
0: 늦게 있죠. 아무튼 뭔가를 먹는다는 거 이게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이 역류질환을 증가시키는데 좀 주범이다.
1: 네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볼 수 있을
1: 네,
0: 것 같네요.
1: 네.
0: 네. 그러던 반대로 식생활을 개선하고 살을 빼고
1: 네.
0: 저녁에 먹지 않 늦은 밤에 먹지 않고 그렇다면 이 질환을 물리칠 수 있겠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저희가 뭐 수술 치료 얘기도 오늘 뭐 하겠지만,
0: 네.
1: 예. 가장 이제 중요한 치료는 역시 생활 습관의 개선이라고
0: 네,
1: 할 수 있습니다.
0: 생활 습관의 개선.
1: 네,
0: 네 그렇군요. 이게 올해 만약에

0: 지속이 된다면 어떤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나요?
1: 처음에 제가 이제 영유성 식도염 얘기 좀 그것도 일종의 이제 합병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식도가 손상을 받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식도 손상 단계가 이제 영유성 식도염인 거고요. 이제 거기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바렛 식도라 바렛은 이제 사람 이름인데요. 네. 이제 식도의 점막이 뭔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네. 예, 이거는 또 식도암의 전 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예, 물론 매우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식도암이라는 것 자체가요. 하지만 이제 암 전 단계인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고 또 식도 협착이나 또 궤양 이런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이런 거는 이제 식도에 생기는 그런 합병증이고 흔히들 또 얘기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 목이 아프고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목 아프고 목소리가 쉬고 이런.
0: 그 목소리 쉬는 게요. 네.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까?
1: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 역류가 이렇게 더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목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걸 그렇군요. 이제 식도 외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저는 이제 아까 세 가지 요인을 말씀하실 때 술, 담배가 꼭 들어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술, 담배는 아닌가요? 이 술, 담배를 좀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영향이 없을까요?
1: 영향이 있습니다.
0: 말씀해 주십시오.
1: 물론 이제 술과 담배. 네. 네. 특히 담배는 이제 그 커피가 영향이 있는 거랑 뭐 비슷한 기준으로요. 예. 네. 역류질환이 잘 생기고요.
0: 그러면 역류성 이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분들은 커피를 아예 드시면 안 되겠네요?
1: 커피를 많이 드시는 거는 좀
0: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괜찮은데.
1: 거 요즘 같이 이렇게 드시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계속 이제 뭐 하루에 뭐 네 잔 다섯 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는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 아니고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죠.
0: 내시경.
1: 내시경 하면은 뭐 식도염이 있는지. 네. 또 뭐 발의식도나 뭐 이런 그 식도 손상이 있는지 보고요. 또 이제 구조적으로 식도가 좀 이렇게 가슴 쪽으로 많이 올라간. 네. 열공 탈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도. 배로 내려오는 그런 틈새가 뭐니 벌어져 있는지 그거를 또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근데 뭐 내시경까지는 수술을 고려 안 하더라도 흔하게 하는 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수술을 특별히 이제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이제 꼭 해야 되는 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24시간 산도 검사.
0: 산도.
1: 예. 그러니까 산성이 얼만큼 되는지 pH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그 얇은 이렇게 카테터를 이렇게 코를 통해서 식도에다 이렇게 놓고 센서를 놓고 24시간 동안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류가 몇 번 나오는지 또 이제 24시간 중에 몇 분 동안 역류가 되는지 그래서 몇 퍼센트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또 뭐 증상이 있을 때 나오는지 증상과 관련 없이 나오는지 뭐 이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역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타입의 역류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딱 잡는 그런 검사가 되겠죠.
0: 센서가 그 식도 쪽으로 들어가서 24시간을
1: 이렇게 계속 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좀 불편하긴 합니다. 검사하는 동안에.
0: 네.
1: 그리고 두 번째 검사가 내압 검사, 식도 내압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식도 내 압력을 측정하는 건데요. 네. 그거는 결국 이제 식도의 운동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로 식도 운동성에 문제가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그러니까 역류성 질환이 아니고 다른 운동성 질환이 있는지를 이제 구별해내기 위해서 꼭 검사를 보내요.
0: 그 압력이 식도의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화가 잘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압력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겠죠. 그래야지 식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한다는 거고요. 그거를 보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1: 식도가 운동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이러면은 뭔가 그 다른 치료형이 있는 것이죠.
0: 그렇군요. 이렇게 수술을 이제 환자들이 받으면 대부분 만족하시겠죠. 당연히.
1: 이거는 그 병이 있는 부분을 뭐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수술이 아니거든요. 기능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결과가 100%는 아니죠.

0: 하지만
1: 네.
0: 예전에 나온 거나 요즘 데이터를 봐도 한 9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수술 결과에 되게 만족을 하고요.
1: 아, 만족도가
0: 네,
1: 높고.
0: 네, 네. 네. 한 10% 정도는 여전히 수술해도
1: 네. 좀 경과가 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족하다. 거죠.
0: 네, 그럴 네.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거는 이제 꾸준한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생활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네. 하려고 본인 스스로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0: 그런 면도 있고요.
1: 네. 네.
0: 그렇게 뭐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운이 없어서 10%에 들은 그런 건 아니고요.
1: 네.
0: 진단이 좀 정확하지 않았다던가.
1: 아.
0: 네네.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좀 많이 끼어들어 있는 경우.
1: 네네.
0: 그때는 수술을 해도 네,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죠.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수술 전에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네. 이렇게 꼼꼼하게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수술.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좀 안심이 되는 네네.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대한위식도 역류질환수술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국내 항역류수술 발전을 이끌고 계신 박중민 교수님과 함께 위식도 역류질환수술 관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교수님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네, 들어주시면 되고요.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문항을 제가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 뭐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같은 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 치료는 약물 치료에 실패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엑스입니다.
1: 엑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으면 수술해도 효과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엑스.
0: 이거는
1: 세모.
0: 여기서 약간 예, 세모.
1: 아, 세모.
0: 예,
1: 네. 네, 세모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시경에서 식도염이 없으면 수술 대상이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엑스.
0: 이건 엑스.
1: 엑스군요. 항역류 수술 후에도 결국은 다시 약물 치료로 돌아간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 네. 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수술 후 역류 증상은 좋아지겠지만 삼킴 장애 같은 수술 합병증으로 더 고생하게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것도 세모하겠습니다.
1: 세모. 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수술 치료는 약물 치료에 실패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X 그러셨어요. 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교수님?
0: 네. 수술은 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까요? 증상이 심한 사람?
1: 증상이 심하고 약을 써도 잘 듣지 않은?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런 분들.
0: 네네. 네. 증상이 뭐 심한 사람들 순서대로 이렇게 다 줄을 세운 다음에
1: 네.
0: 제일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뭐 상위 몇 퍼센트면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1: 아.
0: 예, 수술, 그 약물 치료의 대안으로서 수술 치료법이 있는 것입니다.
1: 아, 대안으로서?
0: 네네, 그렇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꼭 더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럼 어떤 경우에 수술하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약물 치료에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사람
1: 아.
0: 수술 대상으로 갈 수가 있고요.
1: 네네.
0: 그리고 치료가 잘 되더라도 이제 약을 좀 끊기 위해서 약을 계속 먹을 수는 없거든요.
1: 네.
0: 예. 장기적인 그런 부작용도 또 우려가 되고 그래서
1: 네.
0: 약을 끊기 위해서 예. 그 수술 대상으로 이제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약물 치료의 효과가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죠.
1: 네, 그렇군요.
0: 예.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약을 잘 듣지만 네. 약을 끊기 위해서도 수술할 수 있다.
1: 아.
0: 예. 이게 좀 정답이에요.
1: 뭐 이런 분도 계십니까? 이 환자는 그냥 약물로 적당히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교수님 저는 수술을 받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십니까?
0: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1: 좀 고통스러운 거를 좀 없애고 싶다.
0: 네.
1: 좀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일까요?
0: 그렇죠. 약이 네. 약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 아.
0: 약 먹으면 효과가 좋은데
1: 네.
0: 약을 하루라도 끊는 순간 당상이 너무 심해지고.
1: 아.
0: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예, 수술을 원하시게 됩니다.
1: 네네.
0: 그리고 증상 이건 삶의 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런 경우에 수술을 원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으면 수술에도 효과 없다. 세모 그러셨어요. 네. 약이 안 듣는 환자는 수술 효과도 떨어질 수 있나요?
0: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부 만든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건데요. 네. 그 위산을 억제시키는 약, 여기서 약은 이제 위산을 억제시키는 약인데, 예, 그거에 안 듣는 사람은 수술 결과도 좀 나쁜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식도 이완 불능증 같은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0: 예, 그 약 치료에 효과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 다른 질환인 거죠. 전혀 엉뚱한.
1: 네.
0: 예, 특히 이제 이완 불능증 이런 거는 식도 운동성 질환인데 이것도 수술이 필요한 병입니다.
1: 네, 네.
0: 예, 이거는 너무 좁아서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1: 아,
0: 예, 예. 그러면은 수술도 이제 반대 방향이죠, 완전히. 예, 좁아진 근육을 이제 절개해서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진단이 이렇게 잘못된다면 수술했을 네. 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겠죠.
1: 네. 이, 지금 이 위식도 역류질환 얘기를 듣다 보니까
0: 네.
1: 이 그 식도에 굉장히 치명적인 우리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음식 조심해라. 그리고 도수 높은 그 위스키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네.
1: 이런 것들이 실제로 큰 영향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0: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는 데서 이제 식도에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그 가장 이제, 궁극적인.
1: 뚝배기 예, 같은 예, 거 이런
0: 예,
1: 걸까요?
0: 예, 예,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먹고, 뜨거운 차 많이 먹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네. 식도암도 더 잘 생기고 그러거든요.
1: 아, 그래요? 예,
0: 예. 그게 다 이제 식도에 이제 손상을 주는 거죠.
1: 우리 우리의 그 음식 문화는 찌개나 국이 많잖아요.
0: 네네.
1: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0: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네.
0: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먹으면은 이제 그냥 한번 지나가면 괜찮은데
1: 네.
0: 그게 이제 역류 질환이 생기고 그러면은 위에서 다시 올라와서 또 식도를 자극하게 되면은
1: 네.
0: 그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1: 네. 네. 그 중국이나 러시아 쪽은 이제 도수가 높은 그런 위스키나 술들을 많이 마시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이런 역류 질환 환자들이 많을까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예. 이거는 저 뭐 만성 질환이고 증상으로 이제 진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예. 그게 나라마다 뭐 정확한 그런 유병률이
1: 네.
0: 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1: 네.
0: 예, 훨씬 더 이렇게 그런 식습관이 있는 데서는 많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1: 아, 네. 네. 술이 이런 그 위식도 역류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0: 술 자체는 그건 뭐 산성은 아니기 때문에
1: 네네.
0: 예, 예. 그게 직접 식도를 이렇게 자극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1: 네.
0: 술을 많이 드시면은 같이 따라오는 게 뭐 폭식, 예, 야식.
1: 아, 폭식, 야식.
0: 네, 예.
1: 아.
0: 또 기름진 음식을 이제 많이 먹게 되잖아요.
1: 네.
0: 그게 다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잘 일으키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같이 연관해서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1: 그렇군요.
0: 네.
1: 네. 자, 세 번째, 내시경에서 식도염이 없으면 수술 대상이 아니다. X 그러셨어요?
0: 네.
1: 네.
0: 실제로, 내시경에서는, 식도염이 없는 경우가
1: 네.
0: 더 많습니다. 오히려. 네.
1: 네.
0: 역류질환으로 이제 알고, 이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1: 네.
0: 괜찮다.
1: 아, 괜찮다.
0: 그런 게 더 많은 거죠.
1: 아, 네. 그렇군요.
0: 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류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으신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역류 질환 전체를 놓고 보면은
1: 네.
0: 그 식도염이 있는 경우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1: 네.
0: 나머지는 그 식도염은 없는 그런 역류 질환인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우리가 이제 받아 보면은 듣게 되는 얘기 중에 가장 좀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가 내시경 보니까 깨끗합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뭐 약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1: 네.
0: 그냥 약만 좀 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1: 근데
0: 그렇지 않다는 거죠.
1: 네네.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잡아냅니까?
0: 그러니까 역류
1: 네네.
0: 식도염이 없는 경우.
1: 네네. 네.
0: 그게 아까 얘기 드렸던 증거를 잡아내기 위한 검사 있었죠.
1: 아.
0: 24시간 산도 모니터하는
1: 산도 검사 같은
0: 네네네.
1: 경우.
0: 네네네. 예, 그런 걸 해서 이제 정확한
1: 식도 내압 검사 이런 거요.
0: 식도 내압 검사와
1: 네네.
0: 또 산도 모니터링 검사.
1: 예.
0: 이거를 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1: 정확하게
0: 있습니다.
1: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내시경도 내시경이지만.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시경에서 식도염이 나오면은
1: 네.
0: 일단 끝난 겁니다. 그걸로 이제 증거 하나 잡힌
1: 거.
0: 네, 예, 예.
1: 그걸로 이제 하나 정리가
0: 예,
1: 된
0: 예,
1: 거고.
0: 예, 예.
1: 그래도
0: 여기서
1: 안
0: 나오는데
1: 계속 이쪽에 타는 듯한 통증이
0: 네,
1: 온다.
0: 네, 네, 네.
1: 그랬을 때는 이제 24시간 산도 검사, 식도 내압 검사를 한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 말씀이신
0: 네,
1: 거죠.
0: 네, 네,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항역류 수술 후에도 결국은 다시 약물 치료로 들어간다. X 그러셨어요. 이 실제로 수술 후에 약을 끊는 환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0: 여기서 얘기하는 약도 이제 위산 억제시키는 네네. 약, 예, PPI라든지 뭐 네. 이런 약들인데 일단은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은 약을 다 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괜찮은지 보고 또 증상이 다시 재발하고 그러면 약을 쓰게 되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게 한 10%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장기 결과도 이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대략 한 80% 정도까지는 약 없이 네. 수술한 다음에 장기 뭐 오랜 기간 동안 10년 이상 예, 괜찮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네. 네. 반대로 수술 후에도 약을 드셔야 되겠는데요. 이럴 수 있는 환자 들도 있나요?
0: 네, 네. 그 수술 후에 먹는 약은 우선 이제 위장관 운동 환경이 뭐 식도를 이제 드러내는 수술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변화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좀 조절하는 약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역류 질환이 다시 재발한다 그럴 때는 이제 위산 억제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박중민 교수님과 함께 2부 친절한 진료실로 돌아오겠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국가대표 항역류 수술 권위자시죠. 외과 전문의 박중민 교수님 모시고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2부 이제 친절한 진료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아까 그 잠깐 제가 이제 OX 상식 중에 마지막 질문. 수술 후에 역류 증상은 좋아지겠지만 삼킴장애 같은 수술 합병증으로 또 고생하게 된다. 세모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삼킴장애가 뭐 잘 알려진 이런 위식도 역류 질환의 수술 네.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작용, 네.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식도를 이 수술을 일단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올라간 식도를 좀 끌어내리고 또 횡경막 벌어진 부분을 닫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위를 이용해서 식도를 감싸주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식도가 상대적으로 좀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1: 아. 네. 아니 이 끌어내린다는 방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끌어내리면 그게 다시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이제 딱 뭔가 고정이 되는 겁니까?
2: 다시 올라가지 않게끔 이렇게 네. 잘 고정을 합니다.
1: 어떤 예, 걸로요?
2: 예. 봉합을 해서.
1: 아, 봉합을 네, 해서.
2: 횡경막에 네. 이렇게 고정을 해서 아. 다시 올라가지 않게끔.
1: 아, 그렇군요.
2: 열공 탈장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올라간 거를 이제 끌어내려야 되는
1: 아,
2: 것이죠.
1: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수술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이거는 이제 좀 섬세한 그런 모양을 그러게요. 모양을 이상적으로 예, 잘 만들어줘야 되는 예, 그리고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조여지거나 이러면은 네네.

0: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킴장애 그런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주의를 해야 됩니다.
1: 아.
0: 대부분은 뭐 좋아지거든요. 네.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부은 게 좀 빠지고 식도 운동도 좀 돌아오고 이러면서 삼킴장애는 해소가 되는데
1: 네.
0: 이게 만약에 오랫동안 계속 지속된다. 두 달 정도 이상 계속된다 그러면은
1: 네.
0: 그럴 때는 이제 뭔가 수술이 잘못된 거라든지 아. 너무 타이트하게 됐다든지
1: 네네.
0: 잘 해놨는데 뭐 다시 끌려 올라갔다든지 예, 이런 거를 제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1: 아,
0: 네.
1: 그 위치나 이런 그 자리 잡고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을 네. 좀 섬세하게 보시는 거.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 어찌 보면 이제 마치 성형의 부분처럼 그렇게 좀 예술가적인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네네. 작용들을 하시는 거네요, 실제로도.
0: 네.
1: 네. 저희 작가님이 아주 잘 보셨네요.
0: 아유.
1: 교수님은. 네. 자, 이제 문자를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9056번님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나아지는데요. 계속 재발하네요. 완치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상 생길 때마다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네.
0: 미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는 약물로 치료하는 게 주된 치료 방법입니다.
1: 네. 예.
0: 제가 말씀드린 게 수술 치료 방법은 어디까지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네. 방법인데 약물 치료를 하는데 효과가 좋다. 그리고 뭐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약을 먹어서 조절할 네. 수 있는 정도라 그러면은 썩 괜찮은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근데 그게 너무 좀 심하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약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심하다
1: 네.
0: 차이가 그러면은 이제 수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처방받아서 약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0: 그것도 그렇게 나쁜 치료는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네. 자, 그리고 7910번님은 식사 후에 바로 운동하는 거 이게 위식도 역류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0: 운동 경련한
1: 좀 부담이 네, 되지
0: 그렇죠.
1: 않을까요?
0: 예, 경혈압 네. 운동은 이제 복압도 증가가 되고
1: 네.
0: 예, 위에 음식이 차 있는 그 상태에서
1: 네,
0: 운동하게
1: 네.
0: 되면은 복압이 증가되고 이럴 때
1: 네.
0: 역류가 일어날 수 있겠죠.
1: 네, 항상 공복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해야 된다.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어떤 점을?
1: 공복에 이제 네, 하는 네. 게 맞는 거죠, 운동을.
0: 그렇죠. 이제 근데 공복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 네.
0: 뭐 대개는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소화가 막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거든요.
1: 네.
0: 위에서 이제 내려 보낼 준비를 막 하고 이랬으니까
1: 네.
0: 그때 운동하는 거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의 경험상 이제 저는 공복 때 주로 하니까요.
0: 아, 네.
1: 네. 교수님은 식사하고 하시나요?
0: 식사하고 저는 뭐 1시간 정도 있다가.
1: 아, 그러세요?
0: 하기도 하고 공복 때 하면 너무
1: 힘드셔서
0: 예,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1: 아,
0: 운동을 힘들어 가지고. 예.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5871번 님이 저녁 식사를 거르고 일찍 자면 증상이 개선될까요? 이러셨어요. 저녁 식사를 먹지 않고 일찍 잠자리 들면 이 질환 증상이 좀 개선이 될까요? 이런
0: 저녁
1: 거.
0: 때 많이 먹는 거가 이게 증상 예, 안 좋죠.
1: 네,
0: 예, 예. 그러니까
1: 네네.
0: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녁을
1: 네.
0: 안 먹으면
1: 네.
0: 뭐 이식도 역류 질환 증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예.
1: 하지만
0: 그 영양적으로
1: 네.
0: 예, 뭐 그
1: 건강에 안 좋죠.
0: 예, 예.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1: 네.
0: 예.
1: 네.
0: 그래서 이제 무조건 굶는 거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네.
1: 네.
0: 적당히 식사를 하시고
1: 네.
0: 밤에 늦게만 안 드시는 게 예. 그게 더
1: 보통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보통 이제 한 7시 이전?
0: 그렇죠. 네, 네, 네. 7시 이전까지는 드셔도
1: 네.
0: 뭐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뭐 좀 가볍게 산책을 하신다든가 그런
0: 네.
1: 게 좋은 방법이
0: 네. 그렇습니다.
1: 것 같아요.
0: 네.
1: 네, 네. 자, 그리고 9713번님이 만성비염이 있어서 콧물이 항상 목 뒤로 넘어가서 목에 뭔가 항상 걸려있는 느낌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네요. 비염과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셨습니까?
0: 연관이 있습니다.
1: 아,
0: 네, 있지만 그게 뭐 한 절반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네.
0: 역류가 되면 일단 식도에서 뭐 증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1차적인 거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증상이고
1: 네네.
0: 그게 이제 목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뭐 비염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1: 아.
0: 뭐 이렇게 충치가 잘 생긴다든지
1: 네.
0: 예, 그게 다 이제 역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00% 관련된 건 아니지만 네. 관련이 될 수 있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2: 아 그게 이제 있습니다. 충치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0: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질환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2: 아,
0: 예, 그것도 예. 네. 충치, 중이염, 비염, 또 이제 후두염 네. 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역류 관련 가능성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면 일단 비염이 있다. 네. 이런 분들은 이 역류성 식도염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0: 그렇다기보다는 네. 비염 치료를 잘 하시고요. 네. 일단은 예, 비염이 잘 안 낫는다. 예, 그게 이제 원인이 다른데 있다고 이제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그게 이제 식도염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이제 검사를 해보고
2: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죠.
0: 평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2: 네네.
0: 그러면은 위산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이제 좀 조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2: 그렇군요. 네. 네. 자, 3983번님은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40대 후반 남자인데요. 일이 바쁘면 식사를 거르거나 제때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식도나 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셨습니다.
0: 제때 못 드시는 거요.
2: 네네. 네.
0: 그, 못 드셔서 그 식도에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불규칙적인 네. 식사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어떻습니까?
0: 그거는 이제 식도보다는 위의 건강에.
2: 아, 위 건강에.
0: 위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2: 네, 네. 네. 항상 규칙적인.
0: 네.
2: 네. 아, 그거 궁금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보통 우리가 삼시세끼라고 네. 표현하고 이제 세끼를 다 챙겨 네. 먹는 네. 사람을 이제 우스갯 말로 삼식이라고.
0: 네.
2: 저는 삼식입니다.
0: 아, 네. 네.
2: 그런데 이 건강이 말이죠. 하루에 두 끼 먹는 사람하고 하루에 세 끼 다 챙겨 먹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건강적인 측면에서.
0: 저는 한 2.5식이 정도 되는데요.
2: 아, 네. 2.5식.
0: 네. 그 뭐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좀 일정하게
2: 예. 네.
0: 항상 이제 일정한
2: 식습관이 예. 아니고
0: 일정한 식습관을 하면은
2: 네.
0: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2: 아,
0: 예.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2: 네.
0: 두 번 식사를 하루에 한 끼 먹는 거는 좀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2: 그렇죠.
0: 있을 것 같고요.
2: 네. 예. 힘들 것 같고요.
0: 예.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든지
2: 네.
0: 예. 세 끼를 먹는다든지 이 정도는 그거에 잘 맞춰서 생활을 유지를 하시면은
2: 네.
0: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네.
2: 두 끼를 드시는데
0: 네.
2: 뭐 폭식을 하신다거나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0: 그렇습니다. 제가
2: 네.
0: 말씀드린 게 이제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2: 네.
0: 일정하게 전체 하루 동안 먹는 칼로리 또 한 번에 먹는 양
2: 네.
0: 또 지방질이 얼마나 많은지 예, 이런 거
2: 네.
0: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어떻게 잘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면은
2: 네.
0: 두 끼라도 건강할 수 있다.
2: 건강할 수 있다.
0: 네네.
2: 네, 그렇군요. 궁금했었습니다.
0: 네.
2: 네. 5915번님은요. 저는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사는데요. 목에 이물감이 있을 때 항상 헛기침이나 가다듬거나 뱉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에 이물감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조금 미끌미끌한 그런 이물감들 있잖아요. 네.
0: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비전형적인 증상.
2: 아.
0: 식도를 벗어난 그 역류질환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2: 네.
0: 이렇게 뱉어내는 습관, 이거는 뭐 나쁜 습관이라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는
2: 어쩔 습관.
0: 어쩔 수 없는
2: 상황이.
0: 어쩔 수 없는 네네. 습관인 것 같고,
2: 그런 게
0: 어떻게.
2: 이제 꾸준히 만약에 발생한다.
0: 네네.
2: 이물감이.
0: 네.
2: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가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0: 그렇죠.
2: 네.
0: 그 유식도 역류질환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증상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2: 아.
0: 예, 예. 그래서 그 증상을 근거로 해서, 그 역류질환을 진단을 받고,
2: 네.
0: 또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낫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2: 아, 예.
0: 그러니까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는 거는, 그러니까 식도를 벗어난 그런 증상은,
2: 네.
0: 관련성이 있지만 가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2: 네.
0: 그래서,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
2: 네,
0: 그런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청취자분께서 이럴 때 그 가래 같은 느낌 그걸 뱉으면 목에 안 좋다던데요. 물을 마시라고 하던데 물을 많이 마시면 낫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셨어요.
0: 네. 그 역류 그러니까 식도를 보호하는 그런 기전이
2: 네.
0: 일단 구조적으로 이제 위에서 못 올라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예, 그런 구조물들이 있고요.
2: 네.
0: 식도 조인근이나 이런. 근데 그거를 이제 좋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수술하는 건데 또 한 가지 기능이 이제 식도에서 씻어내리는 기능입니다.
2: 네.
0: 예, 그러니까 식도 운동을 잘해야 된다는 게 이제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잘 이렇게 씻어 네. 내릴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 뭐 괜찮거든요. 통증 올라와도.
3: 네.
0: 그러니까 물을 자주 먹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3: 아, 네. 그렇군요. 네. 925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커피를 하루에 네다섯 잔을 마십니다. 최근에 목이 자꾸 잠기고 헛기침이 나는데 감기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위식도 역류질환 때문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네요.
0: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증상이네요.
3: 네.
0: 커피 많이 먹으면은 뭐 위산 분비도 많이 되어오고 또 이제 관략근 기능도 떨어지고 카페인 때문에요.
3: 아.
0: 네. 그래서 안 좋습니다.
3: 네네. 네. 교수님은 커피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십니까?
0: 저는 한 잔 이하. 예, 예, 예. 안 먹을 때도 있고요.
3: 아,
0: 예,
3: 그래요?
0: 예, 예. 어. 예. 누가 갖다 주면은 이제.
3: 네네. 어쩔 수 없이.
0: 예, 먹다가 남기고 그러고
3: 아,
0: 있습니다.
3: 네. 이 카페인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카페인 성분.
0: 카페인 성분이 그런 걸로 네, 추측이 됩니다.
3: 네. 네. 그렇다면 네.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다른 음료들도 마찬가지일까요?
0: 그렇다고 봅니다.
3: 아,
0: 네네.
3: 그렇군요.
0: 그래서 뭐 탄산음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3: 네, 탄산음료.
0: 네네.
3: 네. 그렇습니다. 탄산음료를 아주 그 식사 때마다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가스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3: 네. 네.
0: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3: 네. 네. 뭐 산도가 있는 그런 주스들.
0: 그거는
3: 네. 어떻습니까?
0: 저 일단은 식도를 지나가면서 꼭 역류가 된 것처럼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3: 네.
0: 예, 안 좋을 수 있겠죠.
3: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5392번님, 10년 넘게 위산 억제제를 먹고 있습니다. 약을 끊으면 바로 재발하는데 평생 먹어도 괜찮은 건지 걱정됩니다. 아까 잠깐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0: 에,
3: 위산 억제제를 10년 넘게 드시고 계신다는 네, 청취자분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위산 억제시키는 약은 좀 PPI라는 그 저 그런 계열의 약인데요.
3: 네.
0: 위산 분비 억제인데 장기적으로는 합병증이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3: 아,
0: 예.
3: 아, 그렇군요.
0: 뭐 대사 질환이라든지 감염도 더 잘 생기고
3: 네.
0: 골다공증도 더 잘 생기고 신장 질환도 더 생기고 예, 여러 그러니까 위산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억제시키니까
3: 네.
0: 예, 문제가 생기는 거죠.
3: 예.
0: 그게 이제 몇 년 먹어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3: 네, 네.
0: 뭐 10년 이상 계속 먹는다. 특히 이제 그냥 먹다 안 먹다 하는 게 아니라
3: 네.
0: 못 끊고 계속 드신다.
3: 네. 네.
0: 이러면은 이걸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예,
3: 수술적인 치료는 불가능할까요?
0: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수술 치료의
3: 아,
0: 대상이
3: 수술치료.
0: 될 수 있는지 이제
3: 아.
0: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3: 네. 네. 그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식도 질환이 있어서 그런 가족력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0: 가족력 영향은 그 없는 것 같습니다.
3: 아,
0: 환경적인 그 비슷한 환경의 식습관, 식습관이나
3: 아.
0: 이런 거기 때문에
3: 닥터스에 나오시는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
0: 네네.
3: 이제 가족력을 가장 먼저 다른
0: 예.
3: 부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가족력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군요.
0: 그 있을 수 있지만
3: 네.
0: 그 의미가 별로 많지 않다. 왜냐하면은
3: 아,
0: 저 유병률이 너무 높은 질환이잖아요.
3: 네.
0: 성인 뭐 10명 중에 한 명이 식도염이 있는데
3: 네.
0: 그걸 가족력을 이제 따질 수가
3: 따질 수는 없겠죠.
0: 네.
3: 잘못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3: 네, 네. 자, 그리고 7283번 님이 출산 후에 체중이 많이 늘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졌습니다. 비만과도 관련이 있나요? 그러셨는데 아까 비만 관련이
0: 네,
3: 있다고 그러셨죠?
0: 네네네.
3: 네.
0: 압력이 증가돼서 위가 눌려서 많이 올라오게 되죠.
3: 네. 네. 출산 후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힘드실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육아하시랴.
0: 네네.
3: 근데 빨리 좀 체중을 적정 체중으로 좀 유지를 하셔야 될 텐데요.
0: 네. 체중 조절하시는 게 첫 번째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3: 네. 네. 그렇군요. 3064번님은 남편이 밤마다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호흡기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역류질환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좀 광범위한 질문이기도
0: 하고. 네,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3: 네,
0: 그 기침에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
3: 네.
0: 검사를 하셨던 건 일단 잘하신 건데 예, 거기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3: 네.
0: 예, 역류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아, 네. 기침을 계속하게 됩니까?
0: 네. 네.
3: 아.
0: 기침하고
3: 네.
0: 또 목이 계속 쉬고
3: 네.
0: 기침을 하다 보니까
3: 네.
0: 예, 그게 이제 인후두염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확인.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시게 됩니다.
3: 아 그렇군요.
0: 예, 예.
3: 네,
0: 아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3: 네, 네.
0: 예, 이비인후과에서 일단 보고 예, 목에 염증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또 식도염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듣고 이제 외과나 내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네.

0: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5780번님이 저는 역류성이 있으면서 혀가 아픕니다. 저는 유방암 수술 후 호르몬제를 먹고 있어요. 영향이 있는지요? 그러셨어요? 혀가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
1: 글쎄요. 그 네. 역류가 심하게 되면은. 네. 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네. 증상이 이제 목까지 이제 올라올 수도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네. 그 식도는, 위산이 올라와도 그래도 좀 그나마 견딜 수가 있는데. 네.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목이나 입안이나 여기는 또 위산에 더 민감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더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0: 아, 그럴 수 있군요.
1: 예, 예, 조금의 네. 역류에도 예, 더 증상이 민감하게 생길 수 있는 네네. 거죠. 윗부분은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약간의 역류가 그런 증상을 네. 일으킨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으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병원에 가셔서 좀 진료를 잘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네.
0: 자, 퀴즈 정답 2번 야식이었습니다. 네, 야식이 맛있긴 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죠, 교수님.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유산균 받으실 분은 7203번님, 7910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0610번님, 5692번님 네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중앙대학교 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님과 함께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1: 네, 감사합니다.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8.5도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내 4차로에서 추돌사고로 불편한데요. 뒤로 여의 상류에서부터 밀립니다. 이후로도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반대 김포 방면으로는 동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이 구간만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변북로도 일산 방면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동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힙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부평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서인천에서부터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천안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2일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1: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7.4도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에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 일대로 불편한 진행이고요. 이후로는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립니다. 한강다리 건너기 월드컵대교, 반포대교와 청담대교가 모두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도심 안쪽에서는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 터널 출구부터 한남을 고가차도 남단까지 정체고요.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도 터널 출구부터 재정관리단 앞까지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부평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계속됩니다. 1시간 넘도록 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서인천에서부터 3km 구간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7.4도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오래갑니다. 게다가 사고도 있어서 불편한데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수서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라 탄천 나들목에서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라 정체인데 뒤로 마포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일산 방면으로는 원효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고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또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2시간 넘게 부평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서인천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다면 어떤 이유로 그 선택을 했을까요?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평소 신념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린 결정에 만족하시나요? 그 결정을 만족시키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 정답은 계속 바뀌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레드제플린, 락앤롤 들으셨습니다. 오늘 연말에 여러분들께 많은 질문을 던져드렸는데 주변에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 마치 어떤 모든 일에 정답이 있는 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요. 제가 예전에 연말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살면서 정답이 있을까요? 저는 정답 없다고 봅니다. 오늘 첫 곡을 들으시니까 오늘 초대 손님 계신가? 이런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초대 손님이 있는 날 늘 레드제플린의 락앤롤 틀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려나? 아직은 별로 없어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오늘 토요일 하이라이트가 나가는데 오늘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K2 김성면님 잠시 뒤에 만나겠습니다. 반갑다 이런 인사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0: K2 김성면 슬프도록 아름다운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나가기 전에 말씀드렸었죠. K2의 김성면 씨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K2 김성면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호칭을 선배님으로 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예전에 음반 녹음할 때 잠깐 인연도 있고 해서 제가 자꾸만 CC 하는 게 이게 좀 버릇없어 가지고 안 되겠어요. 네. 선배님 안녕하셨어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게 진짜 한 2집 음반 때니까 몇 년 만이죠?
1: 그게 2집이 97년도였습니다. 예. 네, 거의 한 30년 가까이. 네.
0: 아니 근데 우리가 흔히 예능에서 보면은 뭐 방부제 하는데 진짜 우리 선배님도 진짜 만만치 않으시네요.
1: 아닙니다.
0: 그러면 그게 30년 전이면 선배님 그 첫 음악은 언제 시작을 하신 거죠?
1: 첫 음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락 밴드 그 당시에는 헤비 메탈 밴드죠. 아이언 로즈라는 팀으로 그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스쿨 밴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0: 철장미
1: 아이언 로즈. 네네. 저는 아이언 로즈라고 저한테 사람들이 자꾸 철장미라고 불러가지고 철장미가 됐는데 멋있게 아이언 로즈라고 전화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철장미라고 그래서
0: 네네네.
1: 그냥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 때 밴드를 시작해서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락이 이제 한참 인기가 있을 때니까
0: 네네.
1: 그 당시에 이제 파고다 예술극장이라는 소극장에서 이제 많은 밴드들이 공연을 많이 했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인디지만 옛날에 언더그라운드라고 그랬잖아요.
0: 네네.
1: 뭐 그 당시 이제 뭐 얼마 전에 나오셨던 블랙신드롬 그 영철이 형님이나 뭐 블랙신드롬 팀이나 뭐 신하의 부활 백두산 다 그 파고다 예술극장에서 공연 그럴 때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프라이데이 애프터눈이라고 국내에 있는 인디 밴드들, 락 밴드들만 가지고 옴니버스 음반이 나왔었어요.
0: 네.
1: 아마 88년인가 89년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뭐 블랙 신드롬, 하이톤, 다크 에이지, 뭐 대쉬, 뭐 크라티아 뭐 이런 팀들이랑 같이 음반 참여를 했었죠. 철장미라는 이름으로.
0: 그러면 그 시대가 고등학교 스쿨 밴드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러면 현재 학생 신분?
1: 아, 그때는 이제 나이가 20살, 뭐, 21살 이렇게 됐을
0: 때. 네,
1: 졸업했을 때가 된 거죠.
0: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면 이 밴드 활동을 시작을 하셨네요.
1: 네, 고등학교 때 시작했으니까.
0: 일반 팬분들은, K2 김성명 그러면, 보컬이 락 보컬이거나, 이제 음악이 강한 음악을 하는데 보통 좀, 락을 해도 락 발라드 쪽에 가까운 음악을 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1: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0: 네, 네. 그러면 그 아이언 로즈 때나 그 시대 때도 그렇게 락 발라드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1: 그때는 락 발라드가 거의 없었죠. 그냥 레퍼토리가 이제 그때는 아마추어 밴드니까 다른 해외 아티스트들 커피곡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 잉이 맘스틴이라든지 멀틀 크루라든지 뭐 건센 로지스 뭐 블랙 사바스 뭐 그런 밴드들 음악을 많이 했었죠.
0: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인터뷰나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프라이데이부터는 찾아봤더니 그 김성면에 대한 평가가 그 굉장히 독보적인 샤우팅 창법이다 이렇게 많이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 지르는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뛰어나셨었나 봐요.
1: 글쎄요, 그때는 뭐 누구한테 요즘처럼 무슨 실용음악과나 이런 게 없을 시절이니까 누구한테 노래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그냥 그 해외 아티스트를 곡 카피하면서 똑같이 내보려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했을 때니까요. 네.
0: 요번 주에 그 선배님 노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이번 주 토요일 날 K2의 김성면 씨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주세요 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사연이, 야,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9584님, 와우, 김성면 형님 출연 대박. 토요일 술 약속 있는데 빨리 들어와서 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뽑아왔냐면, 9584님, 토요일 술 약속은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금요일 술 약속이 있으시면 혹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9584님 헷갈리셨네.

0: 지 게시판에 막 항의했더랬죠.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아, 네네. 아, 진짜 사실 저희가 락 음악을 하다 보면 한 획을 긋는 밴드들이나 그런 가수들이 꼭 존재를 합니다. 네네. 뭐 우리나라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백두산, 신화위, 뭐 부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국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떤 솔로 가수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서의 감동은 K2 김성면 선배님만한 그런 가수가 있을까? 아유, 저는 못 찾겠어요, 사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밴드로서는 뭐 이렇게 많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정말 이 락 음악의 한 또 발라드 쪽에서 한 장르를 김성면 장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렇게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다음이 이제 피노키오로 이제 활동을 네네네. 하시게 되죠.
1: 그게 이제 그 철장미란 인디밴드 락밴드를 활동을 하다가 제가 22살 때 그때쯤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아. 제가 집안에 장남이고 남동생 여동생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 계시고 할머니도 다 같이 살고 있었을 텐데 이제 나이가 차니까 군대도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뭔가를 집안에 보탬이 되는 일을 좀 해놔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대학교에서 헤비메탈 할 때 알던 후배들하고 데모 테이프를 많이 만들었어요. 성격이 그렇게 꼼꼼하게 만들어놓고 한 군데도 안 가고 그냥 거기 간직하고 있었는데 네. 대학교 때 동아리 그 친구 하나가 저희가 무슨 유학원을 다니는데 거기 원장 형님이 워너뮤직에 계시다. 그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에 직배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워너뮤직에 계시는데 데모 테이프 한번 만나서 들여봐라 막 이래서 약속을 하고 드렸죠. 그랬는데 또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안 됐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워너뮤직에서의 그 솔로 가수들은 계획이 한 1년 뒤로 미뤄져 있는데 그 이전에 소위 말하는 PD메이커라고 그래서 다른 중소기업에서 만든 작은 회사에서 만든 그 음반을 워너뮤직을 유통을 한다. 근데 그때 피노키오라는 팀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컬이 없다고 그쪽 회사 대표가 제 데모 테이프를 듣더니 꼭 좀 만나게 해달라. 뭐. 그래갖고 이제 피노키오라는 팀의 회사를 가게 됐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피노키오 팀이랑은 음악적인 성향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제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장만 그러면 참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피노키오 음반에 객원 보컬로 일단은 한 장을 하게 된 거죠.
0: 아,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네네. 그랬는데 그 피노키오에 있었던 사랑과 우정 사이가 네. 굉장한 히트를 치게 되죠.
1: 그것도 또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네. 사랑과 우정 사이를 만들어주신 작사 작곡 하신 분이 오태호 씨인데 저랑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 오태호 씨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나 이렇게 음반 내는데 곡 하나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또 사실은 그 옛날에 이병열차로 유명하신 김민호 씨한테 갔던 노래인데 그걸 뺏어왔더라고요. 그래서.
0: 아, 부르지도 네. 못하고 그냥 네, 뺏긴 거군요. 네, 네.
1: 저한테 가져와갖고. 아. 그게 운명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저한테 사랑과 우정 사이를 오게 된 거죠, 그게.
0: 이야. 네.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사랑과 우정 사이. 피노키오가 부른 거고 이때 당시에 객원 보컬로 참여하신.
1: 네, 제 보컬이었죠. 네.
0: 김성면님의 목소리입니다.

0: TBS 캠페인
1: 도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터널. 터널 안에 사고가 나서 화재로까지 이어지면 정말 위험한데요. 터널 화재 시 입구에 내려오는 진입 차단 장치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미 터널 안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차를 이동하기 힘들 땐 갓길로 옮긴 뒤 엔진을 끄고 열쇠를 놓아둔 채 대피하고요.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로 코와 입을 막고 반드시 연기를 등진 채로 유독가스를 피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네.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지금 K2 김성면님하고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 노래로 진짜 그때 어마어마한 인기였었죠.
1: 근데 또 그게 노래를 발표했을 때가 92년도였는데
0: 네.
1: 그게 92년. 예, 92년도에 피노키오 음반을 발표했을 때 타이틀곡이 이 곡이 아니라 다시 만난 너에게라는 노래가 타이틀곡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두 번째 서브타이틀이었는데 이제 피노키오 멤버 전체가 다 회사에서 음반 활동 좀 하다가 방송 좀 하다가 다 나오게 됩니다. 피노키오 멤버 전체가 다 밴드로서 다 나와서 활동을 못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회사가 없으니까.
0: 네네.
1: 근데 그 사이에 그 당시가 이제 대한민국의 그 노래방 열풍이 이제 막 처음으로 막 시작될 때 당시라서 네. 모든 그 방송국마다 순위 프로에서 노래방 순위도 따로 발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0: 아, 맞아요.
1: 네. 네, 그랬는데 제가 저희가 2년을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사랑과 우정 사이가 노래방에서 순위 1위를 계속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결국에는 노래가 발표한 다음에 2년 뒤에 활동 안 하고 있는 2년 뒤에 가요톱10에서 이제 탑10 안에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2년 뒤에 1위를 하게 됐죠. 역주행성인 거죠. 원조 역주행성. 발표하고 2년 뒤에 된 거예요.
0: 2년 뒤에 네. 1위를. 네. 와. 네.
1: 그러니까 노래 스스로 전국 노래방에서 이렇게 계속 돌다가 네. 네. 이렇게 됐죠.
0: 이야, 역시 좋은 곡. 과 좋은 보컬은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나 봅니다.
1: 네, 좋은 곡, 좋은 곡이었고 정말 제가 불렀지만 제가 만든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랑을 하자면 사랑과 우정 사이는 진짜 모든 세대에 다 딜레마 같은 부분이잖아요.
0: 네네.
1: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0: 네. 네. 그래도 또 좋은 곡. 또 그거에 딱 맞는 또 보컬이 이렇게 정말 찰떡처럼 맞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그 시너지가 아니었나 싶고.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K2가 결성이 되죠.
1: 네네네.
0: 네. 그 기타리스트
1: 이태섭 씨하고 네네. 처음에는 2인조로 시작을 했죠. 근데 네네. K2를 결성하게 된 이유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피노키오 음반은 한 장만 하기로 돼 있었고 제가 원래 개인적인 솔로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 전에, 피노키오 이제 2년 만에 가요톱10이 1위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방송을 계속 돌았는데 그 당시에 원래 피노키오 기타리스트는 지금 포지션에 안정훈 씨였거든요. 포지션에 한 팀에 안정훈 씨가 먼저 네, 네. 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없는데 어떡하나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아발란시 저는 철장미 음반 프라이데이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태섭이랑 친구랑 좀 잘 아는 관계였으니까
0: 네네.
1: 제가 이제 멤버들한테 우리 활동할 때 그러면 이런 친구가 있는데 헤비메탈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같이 방송 활동하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다 좋다고 그래서 피노키오 마지막 활동을 이제 이태섭 씨가 하게 됐죠.
0: 네.
1: 그러다가 이제 피노키오는 전체적으로 이제 남고 저는 이제 원래대로 계획대로 제 음악을 하겠다. 네, 그래서 나오는데 이태섭 씨를 마지막에 이렇게만 불렀다가 또 저 혼자 솔로를 내버리면 이태섭 씨 혼자 또 공중에 붕 뜨는 것 같고 그래서
0: 네네.
1: 사실은 K2라는 반은 약간 프로젝트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K2 1집은.
0: 네.
1: 그랬는데 이제 K2 1집이 제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네. 가요톱10 1위를 하게 돼서 아 이제 집안에 좀 보탬이 되겠다 싶었는데 바로 영장이 나와서 네, 94년도 7월에 7월 군번으로 군대를 가고요.
0: 네.
1: 그런 동안에 이제 이태섭 씨랑 저랑 따로 작업을 해놓은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18개월 방이었기 때문에 곡 작업들은 퇴근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0: 네. 네네.
1: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K2 1집이 나온 거죠.
0: 아 네네. 군대 복무하는 상황에서 네네.
1: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워너뮤직이라는 곳에 이사님이 회의할 때 내가 이 음반이 10만 장이 넘은 손에 장을 지진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모든 게 불리한 조건이었던 게
0: 네네.
1: 그분 이론은 피노키오 이름 쓰는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갑자기 K2라는 이름 쓰는데 보컬은 군대 가 있으니까 방송활동 못할 거고 PR은 못할 건데 이 음반이 되겠느냐
0: 예.
1: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음반만 나왔는데 이게 40만 장이 팔립니다. 그래서
0: 맞아요. 네네. 그 케이트 음반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네. 진짜.
1: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손을 장인을 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케이트라는 음반이 잘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음반이 끝나니까 이태섭 씨가 또 본인 따로 음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태섭 씨는 나가시고 네네. 제가 이제 케이트라는 이름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0: 그 음반에 히트곡이
1: 슬프도록 아름다운하고 잃어버린 너. 네, 예, 그게 제일 많이 알려졌었죠. 네.
0: 진짜 슬프도록 아름다운이랑 잃어버린 너를 모르면서 락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면 선배님 여기에서 아까 시작 첫 곡을 슬프도록 아름다운을 네네. 들었고 잃어버린 너 한번 들어볼까요?
1: 아마 잃어버린 너는 네. 제가 당시에 후일담으로 들은 건데 넥스트 멤버들이 어디서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다가 네네. 그 카페에서 잃어버린 너가 나온 걸 듣고 신해철 씨가 뛰어가서 네. 이거 누구 노래냐고 물어봤을 정도로 그 아마 국내에서 가요를 내면서 기타 녹음을 따로 하루를 잡고 기타 녹음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잃어버린 너는 아마 이태섭 씨가 이 기타 사운드를 녹음을 내려고 그 녹음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나중에 녹음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기타 사운드랑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썼던 곡입니다.
0: 그러면 이제 DJ가 소개를 할 때 이 슬프도록 아름다운하고 잃어버린 너는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한다 그러면 K2의 네네. 잃어버린 너입니다가 맞겠네요.
1: 네네, 그렇죠.
0: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K2의 김성면으로 활동을 네. 하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K2 잃어버린 너.

0: K2 잃어버린 너 듣고 오셨습니다. 선배님 그 곡 설명을 듣고 기타를 들어봤더니 이게 기타 사운드가 진짜 새롭게 들리네요.
1: 아마 그 당시로서는 아마 가요에서 기타 녹음을 이렇게 오래 공들여서 한 사운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태석 군도 그러니까 우리 음악하다 보면은 외국 아티스트들은 락커들은 녹음을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네.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녹음실에서 가요 녹음하는데 기타만 갖고 막 잘 못하잖아요 그렇게. 기타 뭐 한 프로 안에 끝난다거나 뭐 한 프로에 두 곡을 친다던가 막 이러는데 아마 이 노래가 그 기타만 갖고 이렇게 그게 또 가능했던 거는 녹음실에 두 번째 서열에 녹음 기사가 태섭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메인 기사님 퇴근하신 다음에 네. 새벽에 통으로 막 그렇게 실험하고 막 그래갖고 잡은 사운드였죠.
0: 아 그랬구나. 지금은 그 녹음실 어딘지 얘기해도 되죠.
1: 지금 그 녹음실이 없어졌을 거예요. 옛날에 압구정동에 베이 스튜디오라고 있었는데.
0: 아 네. 베이 스튜디오예요. 네, 네. 오, 그 유명한 녹음실인데 네, 네. 지금 없어졌습니까?
1: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베이 스튜디오.
0: 아 그래요. 네. 아 또 사연을 몇 개 좀 보내드릴게요. 6842번님. K2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숨어져 있나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K는 김성면의 K, 2는 이태섭의 2라는 게 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1: 그거는 여러분들이 맨날 댓글에서 상상하셔서 그렇게 많이 썰이고요.
0: 네. 아 그렇구나.
1: 제가 네. 공식적인 K2라는 이름은 네네. 아, 진짜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피노키오로서 가수 톱10이나 이런 순위 프로 나가면, 그 당시 뭐 소태지 아이들, 신승훈 씨, 뭐 김건모 씨, 막 여러 팀들이 듀오스 막 여러 팀들이 나오잖아요. 끝날 때. 네네. 그럼 막, 김건모, 뭐 신승훈, 뭐 이렇게 네네. 나오는데, 네네. 피노키오, 아, 네 글자 안 좋은데, 막 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아, 거기서 뚫고 나오려면은 뭐 지처럼이 막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차에 네. 당시에 이제 K2라는 영화를 봤어요. 외환대 외국 영화인데.
0: 아, 네. 등산.
1: 네, 네, 네 등산 네, 영화인데. 네, 네. 거기서 그 남자 주인공이 에베레스트도 등반했고 다 완등을 했는데 K2만 몇 번을 실패를 했는데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고 여기 있었어요. 아. 내 친구가 와서 너는 왜 K2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넌 이미 에베레스트도 다 완등하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네. 그때 주인공 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던 게 세계에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에베레스트고 네. 두 번째 봉우리는 K2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봉우리는 K2다. 그 얘기가 저한테 이제 뭔가 딱 왔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저만이 할 수 있는 음악적인 봉우리 K2라는 봉우리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거창하게 시작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김씨 아니냐 이씨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네.
0: 아 근데 이 6842번님의 질문이 그러면 뜬금없는 건 아니네요.
1: 뜬금없는 건 아니죠.
0: 이게 많이 막 돌아다녔나 네. 봅니다.
1: 많은 분들이 이제 네네. 김씨가 두 명이냐 김씨랑 이씨라서 뭐 K2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네. 자, 2564번님께서요. 와우, 김성면님 혹시 라이브 해주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라이브는 나중에 저희가 공개방송할 때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네.
1: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0: 네. 네네. 꽃마리님, 이번에도 유튜브 영상 올리실 거죠? 그랬더니 우리 막내 작가가 거기에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네, 우리 선배님 진짜 팬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 대부분
0: 네.
1: 다 남자분들입니다. 네. 거의 한 80, 90%가 남자라고.
0: 아, 그래요? 근데 꽃마리님은 여자분 같고.
1: 아, 그래요?
0: 네. 그 다음에 이 복면가왕 탈락했을 때 MBC 게시판에 항의한 분도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남자분일 것 같은데요.
0: 그러면. 아, 그래요? 네. 네. 아,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또 이렇게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와중에 신곡을 내셨어요, 선생님?
1: 네, 제가 5월 15일 날 삶의 중심에서란 노래를 냈고요.
0: 5월 15일이면 한 달
1: 정도 네, 한 달 정도 된 전에. 네. 근데 이 곡을 낸 거는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7월 달에는 슬프도록 아름다운을 제가 또 낼 거고요. 그다음에 사랑과 우정 사이를 먼저 낼 거고요. 7월 달에는 그리고 8월 달에는 슬프도 아름다운, 그 다음에 그녀의 연인에게 유리해서 이렇게 내면서 중간에 신곡도 내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옛날 노래들을 제가 다시 부르는 그러니까 30년 만에, 35년 만에 노래를 다시 부르는.
0: 편곡도.
1: 편곡은 거의 원곡이랑 똑같이 갈 거고요.
0: 거의 원곡.
1: 근데 대신 네네. 이제 그 당시에 건반으로 했던 거를 진짜 리얼 오케스트라로 녹음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이 제가 피노키오로서의 데뷔 35주년이 되는 해래서.
0: 와. 네. 35주년. 네.
1: 그래서 이렇게 한 곡씩 히트곡들을 다시 내면서 신곡도 내서 내년에 이 곡들을 모아서 데뷔 35주년 기념 음반으로 그래서 이제 LP나 뭐 CD든지 LP든지 뭐 이렇게 해서 기념 음반으로 만들어서 묶어서 낼 생각입니다.
0: 네.
1: 그 모든 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노래가 이제 삶의 중심에서인 거고요.
0: 아, 삶의 중심에서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스타트를 하신 거네요.
1: 네네.
0: 이야, 그러면 20대의 노래를
1: 네네.
0: 30대의 노래를 40대의 김성면의 목소리가 이제 지금의 김성면이
1: 네네네.
0: 다시 부르게 되는
1: 네네네.
0: 그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거고.
1: 비교하실 것 같아요.
0: 네. 뭐
1: 이제 이번에 7월 달에 내는 피노키오 시절의 사랑과 우정 사이는
0: 네네.
1: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피노키오를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K2로 변하나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가지실 네네. 것 같아요.
0: 네. 자, 선배님, 그 삶의 중심에서
1: 네네.
0: 노래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시면 듣고 한번 직접 들어보죠.
1: 네네. 네. 그 삶의 중심에서는 그 제가 이제 피노키오 K2 활동을 하다가 인생에 굉장히 큰 시련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 있었어요.
0: 네네.
1: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제가 그걸 지나쳐온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 현재 삶에서 좀 힘들어하시거나 위로가 필요하시거나 그런 어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가 겪어온 경험을 토대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가 됐으면 해서 힐링이 됐으면 해서 용기를 드렸으면 해서 만든 곡입니다.
0: 작사 작곡.
1: 작사는 제가 했고요.
0: 네. 작사를 직접 하셨으면 김성면이 김성면에게 불러드리는 노래들일 수도
1: 있겠네요. 심지어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되게 오랫동안 걸쳐서 수정하고 했는데 가사 쓰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0: 네. 알겠습니다. K2 김성면 씨의 신곡 삶의 중심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0: K2 김성면 삶의 중심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위로가 되는 곡이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러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선배님. 네. 이 락 음악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에는 없거든요. 아, 락 음악을 종종 트는 프로그램은 좀 있지만 저희는 거의 한 7, 80%를 락 음악으로 트는데 이런 라디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 좀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저도 어렸을 때 락키디였을 때 이제 그런 음악 프로그램들을 듣고 자랐으니까요. 전영혁 선배님. 전영혁 선배님 라디오 나중에 정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만두실 때 특집 방송을 했었거든요. 공개 방송을. 그때 뭐 김경호 씨랑 박항규 씨랑 저랑 다 출연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전영혁 선생님 그런 프로그램이 이 권순우의 새벽 공감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고 네. 좀 저도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 혹시나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개 방송 있으면은 꼭 좀 출연 부탁드릴게요.
1: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0: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저도 우리 이제 김성면 선배님하고 정말 이런저런 얘기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아, 선배님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 벌써 됐어요. 어떤 거 한 곡 들을까요?
1: 네, 또 이제 1집에서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잃어버린 너를 많이들 사랑해 주셨다면은 2집에서는 소유하지 않은 사랑 그리고 3집에서는 이 노래랑 유리의 성을 많이들 사랑해 주셨는데요. 네. 그 3집의 유리의 성 앞에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노래의 스토리 1에 해당한 노래입니다. 그녀의 연인에게 들려드리고 싶네요.
0: 아, 그녀의 연인 이 노래도 정말 굉장한 히트를 한 곡인데
1: 네, 많이들 사랑해 주셨죠. 네.
0: 네. 아유. 지금까지 K2 김성면님과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김성면 씨의 그녀의 연인에게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곳곳에 비 소식으로 고속도로 이용해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 지난주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4만 대의 차량이 외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고속도로 흐름이 좋은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까지 정체가 시작돼 있고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으로도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까지 제속도로 밑돌고 있습니다. 강원권 내 가는 차량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대체로 양방면 좋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는 한남대교에서 신탄진 구간 양방면에서 버스 전용차로지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흐름도 좋은데요.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 묵동나들목에서 신내나들목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아유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5: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면 동화면세점 앞 집회 관련 무대 설치 작업으로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광교 교차로에서 을지로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도 역시 무대 설치 작업으로 진행 방면 전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반대 차로로 가변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도시 만쪽이나 도시고속화도로 흐름은 아직까지 대체로 좋은 상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면 잠원에서 반포 구간 교통량이 늘어있고요. 이후 속도 내다가 천안 나들목 일대 2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같은 방면 구미 부근 2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내촌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 양양 방면으로는 강일에서 서종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6: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안쪽 통제 구간이 많습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면 동화면세점 앞 집회 관련 무대 설치로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또 서울역 방면으로는 태평교차로에서 숭례문 집회 관련 무대 설치 작업으로 인해서 전차로 전면 통제가 되면서 반대 차로로 가변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남대문로도 광교교차로에서 을지로 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전차로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차량이 늘면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도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나들목,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밀리고 천안 논산고속도로 들어서서는 논산 방면 남천안 나들목에서 남풍세 요금소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